높은 곳에서 새털이나 물고기 비늘같이 이렇게 얇은 구름을 가을에는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더 하늘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하늘도 한창을 봤어요. 출근하면서 마치 빈틈없이 쫙 융단처럼 깔려있는, 네, 도저히 올려다보지 않고 백일체간이 없는 가을 하늘. 아무리 바쁘고 지쳐도 눈에 담을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담아보기로 하죠. 9월 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딱 오늘 같은 날에 어울리는 조금 흐렸고 가을이고 이런 하늘에 편지를 쓴다고 김광석의 목소리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들었습니다. 임미선님, 흐리고 바람 부는 오늘 아침과 적절하게 어울리는 노래라고. 3138님은 아이 학교 보내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가까운 산에 왔는데 와, 하늘이랑 바람 그리고 라디오 노래 너무 딱입니다 라고 산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조심히 하산하시고요. 문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문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폰에 저장된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사진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노래 나가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뭔가 이 밝음 자체가 달라요. 가을 하늘. 정말 지금도 어떤 분이 올려주신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아, 정말 보고만 있어도 눈이 시원해지는 사진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 4부 오늘 게스트 없이 네, 여러분들이 뭐 그게 대중음악의 숙명이겠지만 한참 우리 귀에 울려 퍼지다가 정말 이 노래는 어느새 이렇게 어디 갔지? 싶은 이 노래 어디 갔어? 지난주에 왜 URI, UNI 들려드릴 때 앞부분 들어도 다 모르다가 One and Two and 아, 이 노래 했던 이런 노래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곡들 신청 주시면 저희가 3, 4부에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가 붙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 편안하게 이용 바라겠고 형편 안 되시는 분들은 가끔씩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IS 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경기도청, 롯데렌탈, 백주싱크, 가평군청,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과 꾸며드립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0: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0: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7: 브루노 마스 로맨티스트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 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즈 투맨의 아 참 One Sweet Day 였어요. 7287님이 머라이어 캐리가 이렇게 고음 뽑고 있는 와중에 저희 집은 초, 중, 고, 대학생 이렇게 애가 넷이거든요. 그래서 학원비 벌러 갑니다. 돈 벌고 올게요. 라고. 아, 그래도 애가 넷이면 얼마 든든하시겠어요.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네 든든한 네, 행복하시길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7287님 저희가 커피 한잔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저도 좀 따뜻 목이 좀 갈라지고 해서 이번 주는 계속 따뜻한 걸 마시고 있긴 한데 그죠. 또 4897님은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문 닫고 주무셨대요. 그죠. 저도 새벽에 잠깐 깼는데 제법 선선이 아니라 쌀쌀에 가까운 기온이더라고요. 참게 중간이 없지. 뭐 낮엔 또 더우니까. 그리고 이번 주말 벌초라고 연락이 왔는데 벌써 벌초 시즌이라니 진짜 가을이 맞나 봅니다. 라고. 근데 추석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벌초 때 그 벌들 사고 아, 그 참 말벌들 특히 조심하시고요. 또 혹시 모르니까 진짜 벌초할 때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굿모닝 FM에서 테디가 상디 한 걸음 더 틀은 거 아세요? 예, 들으면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36년 전 목소리 예,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근데 7784님이 젊은 상디 목소리 너무 좋았대요. 감사합니다. 비염으로 죽을 맛인데 어제 라디오에서 알려주신 비염 스프레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뿌려볼게요. 라고 0715님 맞아요. 그리고 300초라는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들도 꽤 효과가 있다고 많이들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올 겨울은 비염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모두 비염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꾸준히 치료 잘 해야죠. 자 이번에는 The Shins라는 미국 출신 인디팝 밴드인데요. Name for You라는 노래입니다.

네, Shin's Name for You였습니다. 여기에 보컬리스트가 딸이 셋인데 딸들한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래요. Name for You였고요. 저는 오늘 하늘도 잘 보이지 않는 울창한 한라산에 있습니다. 백록담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오늘 제주 날씨가 좀 흐린가요? 백록담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거 듣기로 꽤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올라가는데 한 6시간 정도? 대박입니다. 힘들게 오르셨는데 꼭 네, 백록담을 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사실 저희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다니까 저도 좀 아찔한데요. 네, 저희 그 꽃보다 청춘 때 마추픽추 갔을 때 진짜 하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보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녹화 첫 녹화는 실패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구름이 갰다 비가 멈췄어요 하는데 그림처럼 드러났을 때 예 정말 그 기분은 설명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자, 노래는 리센드의 노래입니다. 런어웨이 듣고 오늘 저칼로리 시사 들려드릴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시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4: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 15세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3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하긴 요즘 학생들 뭐 책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한 건 사실인데 OECD가 발표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과 수학 점수는 평균보다 여전히 높았는데요. 읽기 점수가 이게 501점으로 평균에서 14점이 낮아진 거래요. 아, 이유는 뭐 쇼폼이나 SNS를 보는 시간이 늘면서 책을 읽는 일이 일단 예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라는 분석이고요. 뭐 이거는 꼭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화면 속의 그런 자극에서 벗어나서 종이책 한 장을 넘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아, 학생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부터 책을 좀 가까이 했으면 싶습니다.

혹시 가을에 섬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섬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객선을 타고 섬에 가서 1박 이상 머물면 숙박비와 식비, 또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신청은 21일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섬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 후에 승선권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경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병풍도, 추자도, 거문도처럼 아름다운 섬으로 훌쩍 떠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 보통 샤워하실 때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까요? 영국의 한 환경학자가 몸만 씻을 때는 3분, 여기에 머리까지 감으면 5분 정도는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 10분은 넘죠. 어떤 사람들은 1시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뭘 하지? 계속 물을 맞는 건지. 1시간이면 뭐 이태리 타월로 때를 밀어도 한 몇 번은 밀 것 같고, 사실 또 샤워를 하는 게 단순히 위생 때문에 한다기보다 이때 휴식이나 또 자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아침보다는 저녁이나 주말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온전한 휴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꼭 샤워가 아니어도 특히 남자들한테는 특별한 방법이 있죠. 한여름에 주로 수돗가, 예전처럼 우물가 말고 이렇게 펌프로 특히나 이렇게 물 퍼올리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상의만 벗고 엎드려서 흐르는 물로 등과 머리를 씻어내는 간이 샤워. 보통 목물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요즘에 흔치 않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목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유산균 세트 1분, 스킨케어 세트 5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백지영이 노래하고요. 게리하고 그러니까 리쌍의 게리가 함께 피처링한 목소리입니다.

백지영과 게리의 목소리였어요. 자, 뭐 너무 쉬워서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등목이었습니다. 어릴 때 마당에서 호스 이용해서 우리 오빠 등목 많이 해줬는데 그러다 호스에서 나오는 물을 입에 가득 넣고 그랬죠. 아, 그립다. 4193님. 맞아요. 등목은 조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되죠. 네. 자,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4193님께 스킨케어 받으실 다섯 분. 3869님. 어릴 적 여름에 마당에서 엄마가 부어주셨던 빨간 바가지가 생각나네요. 아주 빨간색은 아니라 그게 약간 주황색 도는 그런 바가지 아니었나요? 그리고 왜 등목하고 나면 손바닥에 시멘트 가루 엄청 박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등목하는 데가 그렇게 좀 깨진 시멘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생각나네요. 심유영님은 저는 시골 할머니 집에 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었거든요. 다른 집들은 우물에 바가지로 물을 끌어올리셨는데 우리 집은 그때 나름 신식이었어요. 그게 꽤 있었어요. 저도 저희 친척분 집 아무튼 그게 좀 어릴 때 기억이라 좀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또 재밌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나오는데 마중물 조금 고였을 때 펌프질 이렇게 시게 하다 보면은 물이 이제 콸콸콸콸 그 촉감, 그 소리. 네. 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소소하지만 우리 9390 유수희 김영훈님께도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9년도 러브송으로 그래미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올랐던 싱어송라이터 사라 발랄리스의 브레이브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야, 편곡을 이렇게 하니까 원곡이 생각이 안 날 만큼 다른 느낌이 나네요. 바버레츠 출신의 우리 안신혜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남현주님이 하트를 꾹 누르셨다고. 5010님, 오늘 남편 생일입니다. 10년 전 결혼하고 첫 생일 때 LA 갈비를 해줬는데요. 피를 빼야 하는 줄 몰라서 그냥 했지 뭐예요. 덕분에 너무 비리고 맛없는 갈비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맛있다고 싹싹 비웠던 신랑. 10년이 지나 오늘은 마트에서 파는 다 만들어진 양념 불고기 사다가 볶아줬는데요. 전문가가 만든 거니 뭐 맛있죠. 이제 마흔 중반. 아프지 말고 건강해 신랑. 이러고 10년 차이면은 그쵸, 오늘 남편의 생일이고 결혼 기념일 안 지나셨나요? 그래도 좀 10년이면 기억할 만한 일을 만드시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일단 작가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서 남편께 어울릴 만한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익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67세입니다. 항상 라디오를 켜놓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말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좀 어색해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윤상님 멘트를 귀 기울여서 들어요. 늘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오늘 아침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7133님 그죠. 카페 같은 경우는 라디오보다는 보통 이제 음악을 작게 틀어놓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그래도 뭐 단골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면 라디오가 정감어리죠. 네, 미용실 뭐 이런 분위기.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엄마가 추석 때 오지 말라고 그래서 3666님 시댁에서도 그런데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근데 진짜 쉬어도 될까요? 그것은 분위기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계.

0: 글로벌.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좀 전에 친정과 시댁에서 모두 추석에 오지 말란다고 해서 진짜 쉴까요? 하셨던 사연에 6690님이 그래도 다녀오심을 추천한다고. 예, 이지원님도 평소에 자주 갔으면 쉬고요, 안 가셨다면 이번 기회에 가시는 게. 양가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여행 가야죠 라고 송익명님은 바로 네, 단호박. 참고로 저는 송편비저 오라고 하셨거든요 하고. 아무튼 그래도 1년에 한 번 다 모여서 또 하는 자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말고요. 자, 익명님 그럼 진짜 송편 빚어야 돼요. 저희가 수수한 선물이라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끝곡 데이글로우의 Can I Call You Tonight 듣고요. 잠시 후 3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먼저 돌아옵니다.

0: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4: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3: 탄탄방수
4: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5: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노래곡이라고 하기보다는 연주곡인데요. 그 연주곡이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어떤 허밍 같은 게 가사 없이 나옵니다. 스페인 출신 플라멩코 전문 기타리스트 비센테 아미고의 연주곡이자 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똑같은 기타지만 정말 기타만 하더라도 특히 플라멩코 같은 경우는 그 주법이라든지 그 특유의 뉘앙스 같은 게 똑같은 클래식 기타이지만 정말 독특한 그런 정서가 있죠. 국내에도 이주원 씨라고 집시 기타리스트로 널리 알려진 그 기타리스트가 이런 플라멩코 풍의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도 있지만 수많은 스페인 출신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들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연주 실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비센테 아미고의 사랑한다는 새 음절 뭐 이렇게 의역이 될 것 같은데 Tres notas para decir te quiero. Te quiero가 I love you니까 Te quiero라는 새 음절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암동 오면서 하늘도 그렇고 이 노래 분위기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떠올랐던 곡인데 지금부터 편안하게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끝나는 게 아쉬운 비센테 아미고의 연주 Tres notas para decir te quiero 사랑한다는 새 음절 혹시 중간 허밍이 페드로 아즈나르인가요? 허밍도 기타 연주도 너무 좋아서요 0351님 제가 지금 크레딧을 보는데 아마 페드로 아즈나르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뮤지션이 함께 허밍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기회 될 때 알려드릴게요. 연주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남현주님도 네. 자 저도 열심히 또 이렇게 부담 없고 매력 있는 연주곡 네. 좀 더 고민해서 선곡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하버에와 오늘 아침 3, 4부 꾸며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헨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헨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헨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헨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헨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자꾸 이비가 짬뽕
16: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5: 1일 1짬뽕 오케이?

맞아요. 이 노래 정말 참 세련되고 지금 들어도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8613님이 너무 재밌고 후렴구를 계속 따라 불렀던 노래라고 오랜만에 오하윤 가족들과 떼창하면서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는데 바로 이런 노래를 듣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이 노래 어디 갔어? 첫 곡으로 90년대 이제 이런 곡들 때문에 더 가요계가 다양해지고 네, 풍요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모자이크도 한번 재활동? 그런 소식이 좀 기다려지는 팀이기도 한데 노래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 아니죠? 사랑하는 건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이겠지. 김미라님, 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한때 정말 우리 길을 즐겁게 해주었지만 뭐 유행곡 다 그런 거죠. 시간이 지나서 기억에서 가물가물하지만 들으면 맞아 하는 곡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발굴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또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코너만 기다렸습니다 하고 손선영님 그래서 발굴하셨나요? 이 노래 어디 가서 시간에는 좀 한가하면 좋겠는데 느긋하게 반가운 노래를 듣고 싶거든요. 오늘은 어떨지 김연수님. 자 이번에는 이 노래 들으면서 바퀴 달린 운동화 타다가 뒤통수 깨질 뻔한 기억이 있고 결국엔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달리는 운동화, 그러니까 굴러가는 운동화 그러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세븐 1204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열정.

뭐지? 아, 나 왜 또 따라 부르고 있어? 라고 한명민님. 2인조 혼성그룹 펄스 기억하는 분 없으세요?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바람처럼 사라졌다고요. 라고 0231님 외에도 조영찬, 윤정호, 1438, 0202, 8929님 등등 꽤 많은 분들이 펄스의 노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신청을 하셨더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낯선데 이 팀이 97년도에 데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꽤 오랫동안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90년대 남녀 혼성그룹 은근 있었죠. 비주도 있고 철이와 미애, 소호대 등등. 맞아요. 신나는 노래인데 왠지 마음 한편이 싸해진다고 김규나님. 그렇다고 눈물 흘리시진 마시고요. 네, 반가워서. 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이번에는 중2 아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라고 얘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계속 부르길래 물어보니까 야한의 자서전이라는 노래래요. 아마 후렴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 하실 텐데. 자, 흐르고 있습니다. 야한 자서전 7006님의 아드님의 애청곡입니다.

0: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설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6: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3, 4부 이 노래 어디 갔어? 지금 들으신 곡은 박유미님이 신청하신 한경일의 내 삶의 반이었습니다. 친언니가 저보다 8살이 많아요. 그래서 또래보다 조숙한 노래를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그 덕에 초등학교 때 심취해서 들었던 노래라고. 야, 초등학생이 이런 애절한 처발, 네, 처절한 발라드. 하긴 뭐 좋은 노래에 나이가 있습니까? 오늘 뭐예요? 저의 찬란한 20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님. 0969님, 예, 그런 날입니다. 아까 야한의 노래 자서전, 이 곡을 남자들이 지금도 노래방에서 엄청 부른다고 제보가 들어왔고요. 야한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음악계는 떠나셨다고 3341님께서 제보를 주셨습니다. 항상 야는 앵무새를 달고 나와서 노래했었어요, 어깨에. 그래서 음방 볼 때 앵무새 날아갈까봐 걱정이었다고. 6024님.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나요, 얀. 네. 근데 그 앵무새와 함께 나온 노래는 들려드린 자서전이 아니고 애프터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내 삶의 반, 이 노래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피아노 연주 버전으로 들을 수가 있다고. 8844님. 우리 동네에선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예, 노래가 사랑받았다라는 이야기겠죠. 이번에는 허수아비 앰프라는 팀인데요. 유옥주님이 신청하셨어요. 사실 저는 조금 제목만 봤을 때는 떠오르는 멜로디가 없어서, 하지만 분명히 이 노래를 듣고 또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아침 가족들이 계실 텐데, 유옥주님,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죠? 지금도 남편 차 타면 들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라고. 앰프의 허수아비, 자, 함께 들어보시죠.

앰프의 헛수압이었어요. 4774님, 그 집 남편도 들어요? 우리 집 남편도요. 그러면서 아 이거 저도 몰랐는데 6576님이 어머 앰프 그 언타이틀 유건형 씨가 앰프잖아요. 잊고 있었는데 번개 맞은 듯 생각났어요. 라고. 아 그렇구나. 건영 씨는 뭐 그쵸. 듀스의 동생 듀오로 시작했던 언타이틀. 하지만 또 강남스타일의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알렸고 그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가 또 앰프였군요. 야 여러 장르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물론 있겠죠. 완전 처음 듣는데 와 이 부분 킹받아요 라고 따라 부르다 안 되셨어요? 네. 7510님 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추억의 영화 음악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그 그리스라고 그 지명이 아니라 머리에 바르는 기름 있잖아요. 그걸 그리스라고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의 출사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뮤지컬 영화인데요. 거기에 서머 나이트라는 노래 하고요. 한 곡은 뮤지컬 역시 렌트라는 또 유명한 뮤지컬이 있잖아요. 거기에 트레이시 톰스 그리고 제시 엘 마틴이 함께 노래하는 Seasons of Love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네. 유명한 정말 인기 있던 뮤지컬 인기 있는 지금도 진행형이죠. 렌트의 Seasons of Love 이렇게 들었어요. 앞에 Summer Night는 장동건 고서영님이 했던 청바지 광고 생각난다고 3562님 맞아요. 지오다 땡 지금 없어졌으면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튼 땡오다노라는 예, 있다고 아 그렇구나 아우 뮤지컬 보고 싶다 자꾸 뭘 하고 싶고 음악 찾아 듣고 싶어하는 쉽게 만드는 오늘 아침 유영아님 아, 고인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요즘 좋은 뮤지컬들 너무 많던데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노래 잡으러 시간을 거슬러 강남 뉴욕제과 타임 레코드 코엑스 피아노 분수 앞에 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라고 이상우님도 자 그렇게 추억에 빠져봤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이 노래 어디 갔어? 역시 많은 분들께서 아 맞다 라는 마음으로 많은 글들도 올려주시고 아까 네 가지 마세요 라고 막상 아는 노래인데 보내려니 생각이 안 난다고 7653님 멜로디는 생각나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귀 기울여다 보면 혹시 그런 노래를 다른 아침 가족들이 선곡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끝곡도 사실 많은 분들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진짜 아 이 노래라고 생각나실 거예요. 이연정님께서 대표 신청자로 소개해드리면서 2부에 너 그럴 때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 네, 에너지 있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연주할 때 음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쉼표인데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다음 마디를 고조시키는 사다리가 되기도 해요. 앞에 음들을 정리하고 뒤를 준비하기도 하죠.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이지만 정해진 음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쉼표입니다. 가끔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음악에서도 인생에서도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순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0: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한테 수요일은 기회의 날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직장 상사도 예민한 상태고요. 화요일은 한 주의 페이스를 잡아가는 날, 그리고 대망의 수요일. 급한 불은 대충 껐고 주 후반의 마감이나 압박은 아직 오직 않은 숨 고르기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은 휴가를 내거나 연봉 협상을 하기 좋은, 한마디로 상사가 관대해지는 날이라는 건데 여러분도 동의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마음을 넓게 쓰게 수요일만한 때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 여기에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콜비 카레이의 Brighter Than the Sun 듣고 왔습니다. 태양보다 밝대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아까 사회생활 꿀팁을 알려주셨더라고요. 수요일은 휴가를 내거나 연봉 협상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한마디로 상사분이 관대해지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알았네요. 저는 뭔가 회사에 뭐 선배, 상사분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요일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찾아가곤 했었는데 왜 저한테는 지금 알려주셨을까요? 이런 것처럼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누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저절로 깨닫게 되거나 혹은 그냥 조금 더 배려하면서 일하다 보면 지키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요일 오전에는 업무 연락을 하지 않기. 또뭐 다른 요일이라도 오전 9시 전에는 연락하지 않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사회생활 꿀팁 있으면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기분 좋은 수요일에 조금 더 사회생활 팁들을 지키면서 유익한 회사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눠볼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도 샵 1133으로 신청해 주시면 도착하는 대로 일부에서 많이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신청곡이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해서 좋은 노래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세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어요.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지용님께서 수요일이 휴가 꿀이라고 중간에 껴있어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매일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처럼 연차나 휴가 같은 거를 자유롭게 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누군가가 저의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거의 뺀 적이 살면서 없는데 만약에 수요일에 방송을 뺄수 있고 업무를 뺄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월화 일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일하면은 주말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더 있는 셈일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0: 있다면 수요일에 쉬면서 약간 샌드위치 평일을 한번 보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환절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조금 목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목에 스카프를 진짜 가득 두르고 잠을 잤는데도 오늘 아침에 목이 조금 갈라지더라고요. 이번에 독감이랑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 오늘 보니까 바람도 꽤 세게 불더라고요. 선선함을 조금 넘어선 것 같기도 해서 겉옷도 잘 챙기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좋은 노래들로 한 시간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9: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보궁 1522588. 관절보궁.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4: 경복.
13: 잠재력을 전문가로
14: 경복.
13: 4호선 캠퍼스
15: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3: 경복대학교.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염지웅 배우가 김나연 아나운서 수요일에 쉰다고 해서 지웅 배우가 서운해하실 것 같다고 지웅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 아마 염지웅 배우가 지금 뮤직키즈 극장하러 브런치 카페 출근 중일 것 같아요. 출근 중에 이 방송을 안 들었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로 들어온 신청곡이네요. 4005님께서 바이브의 이 번호로 전화해줘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띄워드립니다.

네, 바이브의 2번으로 전화해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날씨 선선해진 만큼 관련된 노래들, 이런 날씨에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0129님께서 오늘 진짜 가을 날씨다, 혼자 떠나고 싶은 날이다 보내주셨고, 2023님께서는 선선해진 여름과 이제 굿바이 해야 되는 노래 듣고 싶다고 해주셨고요. 와, 8135님께서도 문자를 주셨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태백에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보여주는 이런 전광판이 있네요. 태백은 16도라고 인증을 보내주셨네요. 곧 겨울이 올것 같다고 지금 히터 틀고 운전하고 계시대요. 와, 히터까지 틀 정도면 16도가 지금 체감상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엄청 추울 것 같아요. 겉옷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우선 0129님의 신청곡 만나볼게요. 환희의 가슴 아파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환희의 가슴 아파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557님 오늘 마침 연차 써서 쉬고 계시대요.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헌혈하고 영화 보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독서할 예정이시라고 온전히 4557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라는데 너무 부럽고요. 네, 오늘 브런치 카페 다 들어주시고 헌혈하시고 영화 보고 또 커피 마시면서 독서도 재미있게 힐링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2107님께서는 식자재 배송 업무를 하신대요. 졸음이 와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힘낼 수 있게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졸음 운전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졸음 다 가실 때까지 이 노래 듣고 브런치 카페랑 함께 하시면서 푹 쉬시다가 운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2107님 포함해서 우리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2107님의 신청곡 같이 띄워드립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네,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왔습니다. 모두 힘내는 수요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 퀴즈 극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염지웅 배우가 어떤 멋있는 명품 연기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1부 끝곡으로 한곡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신청곡 많이 들어오고 또 뭔가 못 띄워드리는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8135님의 신청곡이네요. 아까 16도의 태백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0: 네, 뮤직 키즈 극장 준비돼 있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서 노래 나가는 동안 엄청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오늘 염지웅 배우의 명품 연기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뮤직 키즈 극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둠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벌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린 선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뮤직 퀴즈 극당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0: 덜어내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의 어떤 그런 묘리를 담아봤습니다.
1: 아, 지금 제가 명품 배우라고 소개하니까 이제 예술 타령하고 계신데.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칭찬이었습니다. 예. 장난이에요. 네, 오늘 염지웅 배우와도 꽁트 함께 할 건데요. 꽁트 들으시고 이 꽁트가 어떤 노래에서 만들어진 꽁트인가, 정답송과 그 정답송을 부른 가수를 맞추신 후에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꽁트가 노래 가사 속 뭐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상황 같은 정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송을 생각하신 후에 샵 11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지효홍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짱구 인사 유유 보내주셨어요. 오늘 짱구 인사 안 해주셔서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0: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꽁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예. 꽁트 염지웅 배우 맡은 역할이 좀 기대가 돼요?
0: 아, 예. 이게 항상 좀 국밥처럼 든든하게 항상 나오는 역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찌드래곤. 예.
1: 지용 오빠.
0: 네. 우리 지용 오빠 역할을 맡았습니다.
1: 저는 김나연 네. 역을 맡은 김나연이고요.
0: 되게 잘하시네요.
1: 네, 오늘 뮤직키즈 극장에서 저희의 목표가 있습니다.
0: 예.
1: 그 목표가요. 염지웅 배우가 지드래곤 연기를 하잖아요.
0: 네.
1: 네, 인터넷에서 지드래곤 씨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드래곤을 패러디하고 성대모사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요.
0: 네, 네.
1: 근데 지드래곤이 워낙 쿨하셔서 어떤 영상을 봐도 아무렇지 않고 다 재밌었는데 딱 한 분의 영상만 소위 긁혔다고 합니다. 이 긁히다가 요즘 유행어인데요. 뭔가 마음이 상했다, 조금 뭔가 자존심이 긁혔다 이런 표현을 요즘 긁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지드래곤이 긁힌 네. 영상 뭔지 아시죠?
0: 예예 예, 알고 있습니다.
1: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0: 그거는 좀 이따가 꽁트 때 보여드려도 될까요?
1: 아, 알겠어요. 네. 그 지드래곤이 긁힌 영상 첫 번째는 이미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예. 너무 잘 성대모사를 재밌게 해서 지드래곤이 두 번째로 긁히는 영상을 예. 오늘 우리 브런치 카페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0: 예, 아, 그 좀 오늘도 기세로 한번
1: 아, 네.
0: 예, 기세로 한번 잡아 먹어 보자고요.
1: 그래, 기세로 예. 갈게요. 그 예. 그 영상 만들려면 그 염지웅 배우가 100% 다 해야 되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브런치 카페에서 묻어 갈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찌디야, 너무 보고 싶었어.
2: Wait a minute. 이 아름다운 미소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뜰 수 없잖아. Fantastic baby. 나였냐 하?
1: 그런데 나 여행 간 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툭 하면 전화기 꺼져 있고. 야, 연락 늦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2: 와우. I'm so sorry but I love you. 미안한 거야. 너무 바빴던 거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짜증부터 내는 거야? 그럼 나 너무 속상한 거야.
1: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요즘 전화도 잘 안 하고 5분에 한 번씩 깨톡도 안 하고 예전에 1분에 한 번씩 했잖아. 전화통화도 예전에 3시간씩 했는데 이제는 1시간밖에 안 하고.
2: 와우, 우리 베이비 왜 이리 짜증일까?
3: 하지만 넌 찡그려도 실증 안 나는 사랑스러운 마이 에인저. 그래도 나는 나연이 미소만 보면 바보가 되는 stupid. 내가 더 자주 할게요. Sorry.
1: 어머, 저게 누구야? 오빠, 너무 오랜만이다. 나 진짜 보고 싶었어. 밥 먹었어? 오빠, 나도 밥 사주기로 했잖아. 내가 연락할게. 잘 가.
2: 와우, 우리 천사 같은 나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넌 모두에게 늘 친절해. 그 남자들이 착각한다고 나만의 애인, 나만의 러버인걸 잊지 않았겠지? 장난치지 않을 거야.
1: 왜 심술이야? 나랑 정말 친한 선배란 말이야. 선배랑 인사도 못해? 우린 그냥 형, 동생 같은 사이야. 그 선배는 나의 남동생으로 생각해. 자기 그렇게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이었어?
3: 나연이의 천사 같은 미소. 나만 보고 싶은 거야. 내 마음 모르는 거야? 아무도 볼 수 없게 숨겨두고 싶은 내 마음 모르는 거야? 그 뭐단 내가 못한 게 뭐야?
1: 와, 진짜 잘한다. 우리 지웅 오빠가 긁힐 것 같은데요?
0: 아, 약간 좀 그 다중인격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연기한 게 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아니 지금 문자 창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답

0: 네, 명품 배우 원주의 자랑 염지웅 배우와 함께하는 뮤직키즈 극장 출발할게요. 꽁트 듣고 문제 풀고 노래 듣고 선물도 챙기고 일석사조가 있는 재미죠. 오늘도 염지웅 배우와 뮤직키즈 극장으로 좋은 연기 한번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염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인사가 조금 바뀌었는데 좀 심플해졌어요.
1: 아, 예. 아, 좀 심플하게 이 항상 이 예술은

0: 팝송은 안 보내주시고
1: 네.
0: 이 반응 호응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하죠? 시간 가서 안 웃고 이걸 하는 게 제일 신기하다. 나연님은 진짜 묻어가시네요. 어떻게 안 웃으시지? 이렇게 문자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1: 네, 집중력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0: 지웅님께서 GD가 원주 MBC에 민원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 술 더 드셨어요. 거제 네. 야호를 원주 야호로 한번 해달라고.
1: 아, 예, 알겠습니다. 원주 야하.
0: 카메라 바라보시고 한번 하시면 안 돼요?
1: 아, 좀, 아, 예. 이게
0: 손 여기로만 가리고.
1: 아, 이렇게?
0: 네,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1: 이렇게 약간. 예. 원스 야하.
0: 아, 지용 오빠 죄송합니다.
1: 네, 죄송합니다. 지용 형님.
0: 네, 2904님께서 똑같다 진짜 해주셨네요. 아, 여러분 근데 왜 정답송 아무도 안 맞추고 계세요?
1: 이게 약간 너무 또 이 성대모사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은 퀴즈에 집중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저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조금 힌트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0: 네, 마음껏.
1: 네, 나연이의 천사 같은 미소. 나만 보고 싶다고 또 우리 찌드래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게 약간 제목에도 그렇고 이 가사에도 조금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0: 오, 조금 어려운데.
1: 예, 많이
0: 그러면은 오늘 꽁트 우리 정답송 듣기 전에
1: 예.
0: 힌트송을 먼저 만나볼게요.
1: 네, 힌트송. 힌트송은 이 세븐틴의 웃음꽃입니다.
0: 아, 이 세븐틴의 웃음꽃이 오늘의 힌트송인데.
1: 네.
0: 이 웃음꽃이라는 제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웃음꽃입니다.
0: 네, 여러분 샵 12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인 있고요. 오늘 뮤직퀴즈 극장의 정답송 많이 보내주세요. 아마 너무 염지웅 배우의 이 염드래곤 연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꽁트 내용을 안 들으시고 지금 정답송을 못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힌트송 세븐틴의 웃음꽃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뮤직 퀴즈 극장의 힌트송 세븐틴의 웃음꽃 듣고 왔습니다. 정답송 어려우시다고 문자 주셨는데 2460님께서 어렵다고 해주고 4557님께서 맞아요. 문제가 뭐였는지 몰랐음. 대충 힌트 듣고 던져봅니다 하시면서 나연의 천사 같은 미소라. 정답은 미소천사 보내주셨어요.
1: 누구의 미소천사죠?
0: 누구의 미소천사인지는 안 보내주셨네요.
1: 아... 근데 가수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0: 맞아요.
1: 정답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오늘은 미소천사 예. 성시경의 노래죠.
1: 예, 맞습니다.
0: 오늘 힌트 듣고 다들 문자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8135님, 3499님, 4557님, 3430님, 0494님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1: 야, 오늘 많이 맞춰주셨네요.
0: 네, 오늘 그래도 뭔가 노래 힌트가 쉬웠던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우리 꽁트는 어려웠지만. 그러면 우리 정답자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7: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정답송 맞춰주신 3499님, 4557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염지웅 배우 오늘도
8: 네.
7: 그 거제 야호 이거 아닌데
8: 진짜 산에서 야호 하시는 것 같은데
7: 아니 제가 못하니까 염지웅 배우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GD 버전으로
8: 원즈 야하
7: 아 진짜 웃기다. 네. 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야호가 네. 리센느의 유행어여서 리센느 그 원희의 고향이 거제여서 거제 네. 야호 이렇게 된 거잖아요.
8: 예 맞아요.
7: 근데 이거를 지드래곤이 거제 야호라고 먼저 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분이 다른 어떤 일반인 분이 GD라면 거제 야호를 이렇게 할 것 같다 하고 한 거였는데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8: 맞습니다.
7: 그래서 염지웅 배우가 원주 야호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렸고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2904님께서 배우님만 보낼 순 없잖아. 고소다 가면 우리가 지켜줄게요 라고 와, 보내주셨네요.
8: 감사합니다.
7: 염지웅 배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에도 재미난 연기 부탁드릴게요.
8: 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놀러 오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연야호 많이 들어주세요.

0: 감사합니다. 염증이었습니다.
1: 네, 염증 배우와 뮤직 퀴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은요, 6213님의 신청곡이네요. 추억의 노래입니다. NRG의 사랑 만들기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Yellow, yellow, yellow, yellow, yellow, magic's the name. The magic again.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6: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일단 침대 위로 털썩 누워서 휴대폰부터 보는 게 소위 국룰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자는 그 침대가 알고 보면 세균들의 핫플레이스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에 따르면요, 침대 위에 절대 올려두지 말아야 할 물건 1위가 바로 휴대전화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만진 스마트폰에는 대장균부터 황색포도 상구균까지 득실득실거려서 베개나 침대 시트에 올리는 순간 피부 트러블의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입었던 겉옷 그대로 누워서 쉬는 습관이나 집안 바닥을 맨발로 걸어다니다가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는 행동도 침구를 순식간에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침대 위에 스마트폰부터 쓱 옆으로 치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위생 습관 하나가 또 여러분의 밤잠과 피부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줄 겁니다. 9월 9일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도로시 소풍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감염병 전문가의 이 한마디, 예, 침대

위에 절대 올려두지 말아야 할 물건을 이야기했는데 1위가 바로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 휴대폰 바로 그냥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 털썩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는 게 하루에 그냥 일과 중에 하나 있을 텐데요. 아 근데 이 올려두지 말아야 할 물건 1위가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만진 스마트폰에는 대장균부터 해서 황색포도 상규균까지 득실득실 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베개나 뭐 침대 시트에 올리는 순간 피부 트러블의 주범이 된다는 거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외출했을 때 입었던 겉옷 이런 것들을 그냥 침대에 툭 올려두거나 그대로 누워서 쉬는 습관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집안 바닥을 맨발로 걸어다니다가 그대로 침대에 올라가는 행동도 침구를 순식간에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좀 조심하시면 그래도 깨끗한 또 침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기사를 제가 보는데 한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세탁을 해주는 게 좋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이불 빨래나 이 침구류 세탁을 2주에 한 번 이게 너무 금방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넉넉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예 이불 세탁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휴대전화가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데 저도 요 습관을 정착시킨 게 한 1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휴대전화 이 알코올 솜 같은 걸로 한번 닦습니다. 예, 요게 좋다고 해서 그냥 그 인터넷에서 알코올 솜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외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손 씻고 그리고 한번 휴대폰을 닦아주긴 하는데 그러면 뭔가 그냥 괜히 좀 깨끗해진 느낌? 침대에 툭 던져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정보를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또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3855번님도 후디 정의 출석 체크합니다. 일찌감치 보내주셨고요. 1419번님도 원주기온이 23도 너무나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춘천 지역도 지금 22도네요. 와 너무 좋죠. 저도 오늘 오전에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창문 밖을 좀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졌거든요. 이렇게 바람이 좀 솔솔 불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좀 흔들리는 모습 또 푸른 하늘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가슴이 좀 뚫리는 듯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TV에서도 많이 보이죠. 또 그리고 4356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또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시면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7732번님은요. 오늘이 닭고기랑 달걀 소비 향상을 위한 9월 9일 구구데이라 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를 먹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에어프라이용 치킨을 데우거나 배달시켜 먹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9월 9일 구구데이 예 그래서 닭고기랑 달걀 소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날이었군요. 저는 9월 9일 몰랐네요. 뭐 세상에 참 많은 다양한 날들이 있긴 한데 역시 또 이렇게 773 이모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찾아서 항상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1부에서도 또 오늘 요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좀 선곡을 해봤는데요.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 그리고 임창정의 소확행 예,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문자 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 출석 체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코너 3부 4부에는 원래 퀴즈 헌터 또 강현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또 강현 리포터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3부 4부에서는 또 상중하 뮤직 퀴즈 또 돌아왔거든요. 또 리포터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잠깐 비울 때마다 제가 상중하 뮤직 퀴즈로 그 시간을 대신하고 있긴 한데 오늘도 이제 아티스트 이름 또 그리고 노래 제목 맞히시고요.
선물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임창정의 소확행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844번님도 여기는 삼척입니다. 어제 저는 원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요. 꽤 먼 거리네요. 여기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 보내주셨습니다. 삼척에는 지금 비가 내리는군요. 지금 춘천 지역도 약간 흐리긴 한데 삼척 지역에 계신 청취자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외투도 챙기시고요. 자, 그리고 노래 한 곡 지금 또 띄워드립니다. 유리상자의 웃어요 흐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유리상자의 웃어요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 하셨습니다. 키네틱 플로우, 또 이 피아노 연주는 이루마 씨가 연주한 곡이죠. 몽환의 숲 지금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잠재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화재, 신재생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8: 에어컨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열어둬야 하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외기 윗부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며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브스에서 아시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뛰어난 이군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저가부터 희귀한 것까지 다루는 곳인데요. 인구 540명당 한 곳이 있을 만큼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공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로도 떠오른 이곳.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영화관, 2번 도서관, 3번 카페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우리나라의 이곳을 보고 참 많이들 놀라십니다. 이 저가부터 해서 희귀한 것까지 다루는 이곳인데요. 정답을 보내주시죠. 자,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1: 완전 피곤하네.
0: 첫 번째 힌트송은요, 스프림 팀 피처링 김신영의 피곤해라는 노래입니다. 피곤할 때, 이곳에 가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1번 영화관, 2번 도서관, 3번 카페. 정답을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있어. 야, 이 소상아, 돈 벌어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휴, 두야, 널 보면 마, 내 손이 깨랑깨랑, 가슴이 마, 사쿤사쿤한 게.

0: 아빠.
1: 춤을 추고들 돌아다니고.
0: 뭔 춤?
1: 아유 미치겠다.
0: 엄마 근데 카드값이 나왔는데 카드값 좀 내줬어.
2: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아 엄마.
2: 왜 그러세요 저한테?
3: 런치 퀴즈 첫 번째 인트송 슈프림 팀 피처링 김신영의 피곤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브스에서 아시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뛰어난 이곳 문화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저가부터 희귀한 것까지 다루는 곳까지 인구 540명당 한 곳이 있을 만큼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공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여행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영화관, 2번 도서관, 3번 카페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좀 드리면요. 저도 밥을 먹고 나서 거의 뭐 습관적으로 무릎 반사처럼 항상 가는 곳이거든요. 특히나 좀 시험 공부하시는 또 분들 계신다면은 밤에 이렇게 들러서 또 요거 하나 딱 들고 나오면은 또 새벽을 또 이렇게 뜬 눈으로 지셀 수도 있고 또 집중력도 높여주고 그래서 많이들 가곤 하실 거고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하러도 여기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노트북 하나 딱 들고 가서 한 5시간 정도 뭐 길게 공부를 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요즘에는 저가로도 많이 나와서 야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죠. 저는 제가 특정적으로 좋아하는 곳이 있긴 한데 그 아시죠?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그곳. 예, 그곳도 저는 좋아하고요. 또 그리고 그 BTS B씨가 또 모델인 그곳도 좋아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곳을 하루에 한 번쯤은 가실 텐데 정답을 보내보시고요. 1번 영화관, 2번 도서관, 3번 카페. 예, 정답을 보내주시죠. 또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은 꽤나 직접적인 힌트송 준비했습니다. 또 폴킴 씨의 노래고요. 한잔 할래요. 예, 땡땡 한잔 할래요.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당첨자 두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카페였습니다. 아, 미국의 또 유명 경제지 포브스에서 또 우리나라 이 카페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 참 특히나 서울에서 이 카페가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죠. 또 그러면서 저가 브랜드부터 해서 이제는 이 스페셜 희귀 원두와 독특한 로스팅 방식으로 승부하는 소규모 카페들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가의 스페셜티 커피까지 극단적으로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공존하는 또 커피 문화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주목하는 모습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포브스의 요 주목한 기사 제목이 관광객들이 발견한 서울의 커피 문화, 아시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또 서울 곳곳에 소규모 로스터리를 소개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좁은 골목, 좁은 지역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원두, 추출 방식을 고집하는 매장들이 서울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한 축은 저가 커피죠. 이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마시며 또 공부도 하고 또 수다도 떨고

0: 이런 소비자가 또 늘면서 카페는 단순히 또 음료를 마시는 곳을 넘어서 이제는 일상적인 또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고요. 또 이런 저가 브랜드 반대편에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공법까지 따지는 스페셜티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케냐,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등에서 들여온 원두를 직접 볶고 추출 방식까지 세밀하게 조절하는 곳들도 요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또 3번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6483번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는 원주고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가을을 느끼기에 충분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또 7488번님, 3254번님도 정답은 3번 카페. 선선한 바람 맞으며 따뜻한 커피 한잔하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하셨는데 저는 참고로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이기 때문에 뭐 계절을 타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기마다 따뜻한 거 드셨다가 차가운 거 드셨다가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야 슬슬 이제는 머그 잔에 드실 그런 시기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723번님 정답은 카페요. 후디 어제 미용실에서 간만에 거금 들여서 머리를 했는데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잠시 잠든 사이에 완전 다른 스타일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맥주 한 잔 하고 싶습니다. 저 기분 업되게 선물 주시면 안 되나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 이때가 참 마음이 아프죠. 미용실을 갈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안고 가긴 저도 하는데 정말 그 나하고 잘 맞는 미용사 선생님을 찾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미용실 가는 그 발길이 즐겁고 찾는 과정에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잘 잘라주셔도 미용사분의 취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게 그 손님하고 맞지 않으면 힘들죠. 심지어 또 거금 들였다라는 의미는 파마나 뭐 염색 이런 게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잠깐 주무셨군요 심지어. 아, 요거는 되돌이킬 수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완전 다른 스타일로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물은 다를지 몰라도 집에 와서 이렇게 잘 만지면은 또 나름 괜찮을 수 있거든요. 예, 조금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면서 아, 요게 또 한 1, 2주는 또 머리가 참 신경 쓰이잖아요.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그리고 5242번님도 정답은 3번 카페입니다. 저도 후디가 이야기한 두 카페 가성비가 좋아서 자주 갑니다 하셨는데 저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그 BTS V씨가 하는 모델로 있는 카페 있잖아요. 와 저는 거기 그냥 맛이 좋던데요. 그 맛을 좋아해서 만약에 걸어가다가 그곳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합니다. 예, 은근 또 그 손흥민 씨가 모델인 곳보다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제 동네에서는 정말 찾아다녀야 되긴 하는데 또 그러시군요. 또 그리고 3695번님, 3430번님, 0873번님도 카페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4124번님도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 너무 좋죠. 가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요즘같이 딱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정이 라디오 틀어두시고 커피 한잔 하시죠. 예, 제가 또 힐링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네요. 예, 좋은 노래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0: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7812번님께서는 저랑 신랑은 그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카페를 가는데 같은 프랜차이즈도 지점마다 맛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는 공지천에 있는 카페가 입맛에 딱 맞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나면 꼭 거기로 간답니다. 후디도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히히 보내주셨는데 그 춘천문화방송 살짝 걸어내려오면 있는 그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그곳 맞죠? 카페. 거기 제 단골입니다. 예, 제가 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예, 방송 전에 가서 또 커피 사오고 했었는데 아 여기 또 가시는군요. 맞아요. 여기 또 사장님들이 친절하시고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청취자분들하고 저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또 방문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당첨자 두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7844번님 그리고 172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수요일 코너 오늘 강을 리포터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예, 3부 4부에는 그래서 상중하 뮤직퀴즈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은 청취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승윤의 아이야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0: 끼웁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도. 가을철에도 음식은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지키는 건강한 가을.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 또 2주 만에 돌아왔네요. 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중하 뮤직 퀴즈. 또 지지난주에 또 안지민 리포터의 그 공백으로 인해서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강현 리포터의 공백으로 또 오늘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중하 뮤직 퀴즈. 말 그대로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가수 혹은 제목 혹은 둘 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난이도 하 문제거든요. 난이도 하 문제는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른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난이도 하인 만큼 또 힌트송 노래를 두 곡을 들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만약에 아, 이 노래 부른 가수를 알겠다 하시면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상중하 뮤직 퀴즈. 자, 그러면 첫 번째 난이도 하 문제 노래 지금 띄워드릴게요. 일단은 제목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곡이거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를 보내주시죠.

상중한 뮤직퀴즈 난이도 하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한 뮤직퀴즈는 주간식 퀴즈고요.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난이도 하문제는 또 노래 한 곡을 더 들려드리거든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아 거의 뭐 간주가 흐르자마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노래가 나가는 동안 노래가 4분 45초인데 노래 나가는 동안 정말 많이들 보내주셨거든요. 이 노래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수분을 지금 들려드릴 이 두 번째 곡으로 먼저 접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애인 점점점 있어요 라는 곡이고요. 저도 이 가수분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바로 이 곡인데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 워밍업 좀 하시라고 예, 또 몸도 좀 푸시라고 난이도 하문제 노래 이 곡을 준비를 했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다들 맨발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이것도 힌트가 되겠네요. 예,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애인 점점점 있어요. 예, 띄워드릴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난이도 하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애인 있어요 들으셨고요. 자, 이 노래의 주인공,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이은미 씨였습니다. 아, 정말 난이도 하문제답게 목소리가 명함이신 분을 제가 또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곡이 헤어지는 중입니다 였고요. 또 두 번째 방금 들으신 곡이 애인 있어요 라는 곡이었는데, 지금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예,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노래를 쫙 듣는데 애인 있어요. 지금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맨발의 디바.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0168번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정답은 이은미. 너무 시원해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요. 5120번님도 맨발로 노래하시는 모습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가수님이시죠. 녹턴도 듣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선선한 가을과 딱이에요 보내주셨고, 4470번님도 이은미, 6705번님 가을이 오는 지금 날씨와 딱 어울리는 노래네요.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저릿저릿하게 아파옵니다. 가을 타려고 벌써 마음이 준비 중인가 봐요 보내주셨는데 가을을 벌써 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노래, 정말 가을은 그냥 뭐 이별을 했거나 슬프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발라드 장르의 곡은 한두 곡씩은 들어주는 게 그래도 가을을 잘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확실히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저릿저릿하다, 요 표현이 참 좋네요. 예, 또 6705번님 또 문자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7367번님도 후디 가을이 왔습니다 짝짝짝, 정답은 이은미. 또 그리고 0823번님도 우리 이은미 누님 종종 뵙죠 하셨는데, 실제로 뵙나요? 예, 그냥 노래를 듣는다라는 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신 거죠. 저도 애인 있어요는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듣는 목소리 아닙니까? 예, 또 그리고 0677번님도 매일 라디오 듣다가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오늘 날씨 정말 가을가을하네요 보내주셨고요. 8309번님, 5293번님도 맨발의 디바, 또 애인 있어요 이은미 당당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애인 있어요 하시면서, 정말 이 노래는 그 가사도 뭔가 드라마 같아서, 시나리오 같아서 저는 가사 보는 재미로도 듣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애인 있어요. 그 애인이 사실은 그대라는 걸. 충격입니다. 예, 반전 드라마죠. 또 그리고 4598번님도 이은미 씨의 애인 있어요 이 노래 매일 듣습니다 보내주셨고, 0768번님, 5293번님, 또 0208번님, 6483번님, 5242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이은미 또 워밍업으로 다들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에즈원 강민희 멜리의 여름아 가지마 이어드립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에즈원 강민이 멜리의 여름아 가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아 가지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 정말 여름이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저기 멀리서 여름을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노래처럼 가지마 아우 아직 수박도 못 먹었는데 많이 이런 느낌이신지, 저는 잘가 이 느낌이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당첨자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5792번님 그리고 459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에서 난이도 하문제까지 만나보셨고요. 4부에서는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더 어려운 문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선물도 역시나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도 많은 청취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성시경 씨의 내게 오는 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만나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속.

0: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가까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 정오의 희망곡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집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3부에서 난이도 하 문제 다들 풀어보셨는데 그래도 다 맞춰주셨거든요. 아, 난이도 중 문제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상중하 뮤직 퀴즈 두 번째 난이도 중 문제, 이번에도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중문제답게 이번에는 또 노래를 단 한 곡만 들려드리거든요. 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고요. 일단 가수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수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올지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지금 나갑니다.

상중하 뮤직키즈 난이도 중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였는데요. 노래 제목은 뭐였을지. 제목은 우주를 줄게 였습니다. 야, 확실히 난이도 중문제 답죠. 예, 노래 딱 한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중에 또 우주를 줄게 같은 요런 분위기의 곡들이 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많이들 맞히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0348번님께서도 우주를 줄게입니다. 저희 딸이 매우 좋아해서 잘 알아요 보내주셨고, 또 7004번님도 늦여름 바다 파도가 세네요. 오랜만에 힐링합니다 하시면서 우주를 줄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5120번님은요. 우주를 줄게 맞나요? 야, 헷갈립니다. 난이도 중문제가 확실하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요 노래를 그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과 헷갈리신 분들이 꽤 계세요. 7004번님도 여행. 아, 노래 간주 시작하자마자 보내셨는데 아쉽게도 땡이었고요. 0823번님은 우주. 뭔가 행성 나오고 우주 나오고, 그래서 정답을 갤럭시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비슷했지만 오답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3430번님 정답은 우주를 줄게. 오늘 선곡 가을 하네요. 비가 와서 밖에 안 나가고 정이 들으며 가을 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또 보내주셨고, 0348번님 또 처음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또 그리고 0677번님은 감정의 시작. 아, 요것도 땡입니다. 감정의 시작이라는 곡도 있나요? 요것도 땡이고요. 7682번님, 3149번님, 5242번님, 5293번님도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또 7004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또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가운데 번호가 8로 시작하는 034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딸이 매우 좋아해서 잘 안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지금 따님하고 같이 듣고 계신 건지, 예, 같은 뒷번호로 보내주셨는데, 예, 그 중에 가운데 번호가 8인 청취자분에게 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중하 뮤직퀴즈 난이도 중문제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대망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 상, 예, 상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고요. 난이도 상 문제도 역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고요. 노래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둘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동시에 둘 다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주관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음자랄, 소위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 또 평상시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쉽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당첨자 한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난이도 상 문제는 뭐 둘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정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하 뮤직퀴즈의 마지막 문제, 또 난이도 상문제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자, 노래를 부른 가수와 노래 제목은 뭐였을지. 정답은 가수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 노래는 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 드라마 이 노래 참 많이 보고 들으셨을 텐데, 또 S본부 드라마였죠. 201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드라마, 아, 13년 됐네요. 저도 너무나 좋아했던 드라마였고 OST였는데, 이 드라마 하면은 또 이종석 씨와 이보영 씨 또 생각이 나고, 또 극중의 이름 박수아, 이종석 씨가 그 상대 눈을 보면은 마음을 읽어내는 초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보영 씨가 또 변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커플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 OST 듣고 오셨는데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본 분들이 많으시네요. 또 9004번님께서는 반면에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가 있었나요? 보내주셨는데, 이 드라마 안 보셨나 봐요. 예, 이때 당시에 2013년도에 굉장히 히트친 드라마였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시청률이 그래도 24%였네요.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특히나 그 악역으로 나왔던 정웅인 씨, 민준국 역할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웠죠. 예. 또 그리고 5929번님도, 아, 듣다 보니 정엽 씨네요 하시면서 또 맞춰주셨고, 3131번님도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오늘 결혼기념일인데요, 좋아하는 또 어울리는 노래가 딱 나와서 행복하네요 또 맞춰주셨습니다. 아, 오늘 또 결기시군요.

0: 축하드립니다. 결기 몇 번째 결기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또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0260번님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맞죠?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OST였던 그 드라마 볼 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변호사를 꿈꿨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으로 또 출장에서 또 회사 복귀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2013년도에 학생이셨는데 이 드라마 보고 변호사 꿈꾼 아마 학생들이 이때 당시에 많았을 겁니다. 워낙에 그 법정 드라마 그 재판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뭔가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서 그 이종석 씨가 막 눈을 보고 나중에 또 변호에 도움을 주고 이보영 씨가 원래는 속물 변호사로 나왔었는데 점점점 캐릭터가 변하면서 국선 변호사 그래서 국선 변호사를 꿈꿨던 분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변호사에서 지금 뭐 평범한 회사원이 됐다고 하시지만 역시나 이게 또 멋있는 겁니다. 직장인이 그 하루하루 참아내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라디오 또 듣고 계시는군요. 또 5120번님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야 대박입니다. 이 달달한 노래로 또 퀴즈 마무리하네요. 오늘도 즐거운 상중하 퀴즈입니다. 보내주셨고 4252번님도 야 이 드라마 정말 엄청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면서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3024번님도 상문제 맞추려고 기다렸습니다. 정엽의 왜 이제야 왔니? 9812번님, 4783번님, 0059번님도 맞춰주셨고요. 1128번님도 유난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너무 즐겁게 정답을 맞춥니다. 하셨고요. 또 그리고 3430번님, 1322번님도 드라마 다시 보기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또 맞춰주셨습니다. 5293번님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소름 돋았어요. 보내주셨거든요. 그죠? 특히나 근데 이 노래가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처럼 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좀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시기에 좀 자주 듣곤 하는데 오늘 또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신 가운데 당첨자 또 한 분 선정했거든요.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널 데려다 주던 게

게리 피처링 따마의 외곽순환도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집 코너로 상중하 뮤직퀴즈 진행을 했는데요. 마지막도 난이도 상문제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한 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 이분이었습니다. 3131번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죠. 또 3131번님 오늘 또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셨는데 어우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9월 9일 수요일에 상중하 뮤직퀴즈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뭐 신청곡으로 또 보내주시기도 했는데요. 또 6193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정의 내일해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또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꼭 외투를 챙겨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창문 한번 열어볼까요? 시원한 바람이 좀 들어오나요? 여름에는 내내 닫혀있던 창문인데 잠깐 열어둔 사이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인기척도 느껴지시죠? 창문 사이로 바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두루두루 섞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9월 9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제임스 블런트의 하이 듣고 왔습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지금 오프닝에서 창문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진짜 저도 여름 내내 창문 꽉 닫고 에어컨만 풀 가동시켰었다가 요즘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만성 비염이 뚫렸어. 이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날씨가 좋으니까 바람이 불고 하늘이 예쁘니까 활력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막 기분 좋고. 그전에는 몸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괜히 기분 안 좋고 막 우울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늘 주사를 맞아야 되나 태반 주사를 맞아야 되나 천연 주사가 있어. 천연 태반 주사가 있어. 바람 한번 느껴보십시오. 가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제가 진짜로 어르신들처럼 이젠 내가 가을 하늘 사진을 찍었다니까 아까. 제가 진짜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별그램에 올리려다가 너무 나이 든 티 날까 봐 안 올렸어. 내가 찍었어. 지금 부장님 표정이 탐탁지 않은 거 보니까 제가 잘 못 찍었나 보다. 잘 못 찍었다. 알겠습니다. 삭제. 우리 두댕이들 이쁜 가을 사진 좀 가을 하늘 사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도 쏩니다. 저희는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미미의 비시 배시 보시 듣고 왔고요. 아 그리고 미미 씨가 추천해준 그 꿀꿀이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 강추. 저희 남편도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누가 추천해줬다고요? 그래서 아 미미가 추천해준 거예요. 했더니 그러면 미미 씨가 또 추천해준 디저트 또 없어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믿고 먹어도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두댕이가 지금 가을 하늘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1866번님께서 영미 언니에게 보내고 싶은 가을 하늘이에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가을 하늘이라는 거구나. 뭐 해외에서 찍으셨어요? 아닌가 이거 내가 볼 때 AI 돌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있지? 와 4797번님께서도 와 미쳤다 석양 미쳤다 어떡해 맞아 요즘에 그 놓여질 때 너무 이쁘잖아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 이게 가을 하늘이지 알겠습니다. 저는 사진 기술을 조금 더 배워가지고 사진 찍는 걸로 하고 네 김진호님 영미 누나 저 지금 편의점에서 스피커로 홍보 중입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우와 두 대 들으면서 재밌다고 낄낄 웃네요. 여긴 행당동입니다. 박수 치고 들어가야 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편의점에서 스피커로 크게 틀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우리 중학생들 고프잖아. 중학생 청취자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또 영업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 아 됐어 끝난 거예요. 자 이런 곳 있으면 이렇게 홍보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주세요. 제가 깜짝 방문을 하겠다고 우리 부장님께서 쓰셨는데 뭐 언제 방문하려고 어? 이렇게 또 괜히 일이 벌려놨다가 그래놓고 왜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왜 안 오세요 안영미 씨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지킬 약속만 말씀드려야 돼. 진짜 갈 거죠 부장님. 알겠습니다. 행당동 갈 거예요? 갈 거예요? 행당동 갈 거예요? 예 간댑니다. 갈게요. 아이고 우리 또 개그맨 동생 정주리께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

다섯 키우는데 이게 심심했나 보다. 언니, 심지어 진짜 제 동생인가 봐. 저보다 동생이신가 봐. 제 동생이 타지에서 애 낳고 심심해하길래 두 대 라디오 추천했어요. 저 잘했죠. 동생아, 라디오에는 다양한 사람과 사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녹아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는 좀 다른 라디오라 조금 다른 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호르몬에 그 이상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막 빠른 곡으로 갔다가 막 내달렸다 갑자기 막 클래식 나왔다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틈이 없어. 추천 너무 잘해주셨다 정주리님. 아, 4351번님. 인생이 녹아있는 사연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형부한테 속옷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왼쪽 주머니에서 브래지어, 오른쪽 주머니에서 팬티가 나오더래요. 아니 비닐봉지라도 싸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갖다 주긴 했으니까 언니가 아무 말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저희 형부만 이런 건가요? 진짜 최고다. 오다 주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남성분들. 왜 그래? 꼭 입력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까? 여보, 봉투에다가 검은 봉지에다, 왜냐면 이거 속옷이니까 까만 봉지에다가 안 보이게 잘 넣어서 쇼핑백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갖다 줘라고 입력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AI도 자기가 알아서 눈치껏 답변을 잘해주는데 말이죠. 아이 참.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그 남편분들 이사 갈 때 왜 엄마들이 애완견만 이렇게 꼭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보다도 뒷전이 돼버린다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TG의 Bad.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에이티즈의 배드에 이어서 나우지의 아킬레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댕이들 사연 한번 또 계속 쭉쭉쭉쭉 볼게요. 1973번님. 영미 언니 돌아와서 기뻐요. 우리 10살 아들도 안영미 이모 온 거야? 라면서 엄청 반가워하네요. 우리 순수한 10살은 맨날 두대 듣는 엄마가 안영미 이모랑 실제로 친한 줄 알아요. 귀엽죠? 라고 하셨는데 왜 친한 거지 우리 두댕이들은. 저랑 내적 친밀감 있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저희 동네에도 우리 두댕이가 있으셔가지고 가끔씩 문자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오늘 저 산책하다가 또 마주쳤거든요. 근데 뭐 어머 하면서 이렇게 오시면서 아니 근데 저는 라디오 들어가지고 영미 언니가 너무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데 괜찮으세요? 근데 전 너무 괜찮아요. 제발 아는 척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전 관종이니까요. 3710번님 아니 근데 언니 진짜 육아는 왜 이렇게 알아볼 게 많은 거죠? 나이 40 넘어서 하는 노산 육아 체력도 안 따라주고 정말 다 힘들다요. 이 와중에 남편이랑 다투기까지 해서 정말 욱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부할 게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재워놓고 핸드폰 좀 볼라 치면은 그냥 내가 좋아했던 콘텐츠 보면 되는데 또 거기에 어느샌가 알고리즘 떠가지고 뭐 3세 아이의 두뇌 활동에 좋은 놀이 뭐 두뇌 활동에 좋은 뭐 음식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엄만 되지 맙시다. 뭐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클릭을 안 하면 또 죄책감 들잖아요. 클릭해가지고 또 공부한다고 봐. 그러고 나면은 또 둘째 애기 또 100일까지에 뭐 이렇게 하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와 진짜 그거 공부하느라고 결국에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또 자책감에 또 그러다가 또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또 싹 까먹고. 와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이 그냥 모르고 못 몰랐을 때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쵸? 핸드폰 우리 잠깐 꺼둡시다. 그래야 우리 두뇌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육아로 힘든 지친 몸과 이 정신을 조금이라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5561번님. 비상입니다. 태권도 간 손녀가 가방은 분명 챙겨갔는데 가방에 대체 뭘 넣어간 걸까요? 도복이 전부 옷장에 있는데. 아, 할미는 또 달려갑니다. 아이고. 뭐 가방 가져갔으면 됐죠. 뭐 태권도를 굳이 도복 입고 해야 뭐 맛인가. 치마만 안 입고 갔으면 됐어. 그러면 저기 발차기 다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귀여운 애기 두댕이 사연이 또 왔어요. 8747번님. 손주랑 얘기하다가 웃겨서 글 써봐요. 제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손주가 나 돈 많아 하더니 동전을 잔뜩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동전은 키즈 카페에서 사용하는 동전인데 맑고 순수하고 커피 사준다는 손주가 참 예쁘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귀여워. 애들이 아 이래서 아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 그거는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돈 있어 하면서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한테 주는 신용을 해요. 그런 게 귀여운 거예요. 막 그 미운 네 살이라서 막 미운 짓 할 때는 정말 속이 터지다가도 그런 거에서 또 씩 웃곤 하죠. 요런 게 아이들의 마법입니다. 그러면 귀여운 아기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 두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쏘면서 딱 맞는 노래죠. 연준의 아이스크림 듣고 두 쏘미로 돌아올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가운 9월입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큰 일교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섭취를 늘리고 외출 후엔 손을 깨끗이 씻는 기본 수칙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늘해진 날씨에 방심하기 쉬운 야외 식중독, 가을철에도 음식은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000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한 곡의 신청곡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 뮤.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문자는요 조영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라디오라면 음악 최신 정보에 빠삭해야죠. 브루노 마스가 내년 5월에 내한 공연을 온다고 합니다. 저 이번에 진짜 꼭 갈 거예요. 꼭 제가 갈 수 있길 기원하며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유 압녀 압녀 빠삭해야죠. 아 오랜만에 아 음악방송 두대 DJ력을 좀 뽐내자면 무려 4년 만에 돌아온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은 내년 5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아 5월 21일 금요일, 22일 토요일, 25일 화요일, 26일 수요일 이렇게 공연을 또 하네요. 참고로 선 예매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래요. 와 낮 12시부터 3시, 일반 예매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 낮 12시부터라고 하니까 브루노 오라버니 만나고 싶은 두댕이들은 도전해 보시고요. 성공 후기도 꼭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 두쏘뮤 조영미 두댕이의 티켓팅 성공을 기원하면서 두댕이들이 사랑하는 팝송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곡은 무조건 이 노래 가야죠. 브루노 마스의 트레저 듣고 올게요.

토마스의 트레저 듣고 오셨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오늘 두댕이들이 사랑하는 팝송과 함께할 건데요.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얘기해놓고 한 곡만 듣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신청곡이 또 있습니다. 7476번님 저의 최애곡 브루노마스의 Leave the Door Open 신청합니다. 이 노래로 프로포즈해서 연애 3년차 내년 4월에 결혼 앞둔 42 영업사원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꼭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러면 42에 결혼을 하시면 와 세상에 언제 또 아이를 또 낳아야 되고 예. 또 근데 또 우리 두댕이가 또 우리 두대가 또 착상 방송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또 연애 3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뭐 미리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축하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7476번님의 신청곡 브루노마스 앤더슨 팩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 듣고요. 두대가 축가도 미리 쏴드립니다. Marry you.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써올린 뮤직 듀소 뮤. 오늘 조영미 님이 알려주신 꿀 소식,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을 기념하면서 두 댕이들이 사랑하는 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 7476번님의 최애곡 브루노 마스 앤더슨 팩, 그리고 실크소닉의 Leave the Door Open에 이어서 제가 골라본 축하송 브루노 마스의 Marry You까지 듣고 왔어요. 와, 이 정도면 브루노 마스 이제 콘서트다, 콘서트. 그쵸? 내한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다 들려줘가지고. 자, 여기에 내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3385번님, 제이슨 브라즈는 11월에 내한 공연합니다. 우와, 진짜요? 일산에서 공연하는데 진짜 가보고 싶어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이슨 브라즈 하면 또 제가 또 같이 또 SNL 같이 촬영했던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이슨 브라즈가 그때 당시에 라면 먹고 갈래를 그 제이슨 브라즈 육성으로

0: 라면 먹고 갈래? 그거를 함께 저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친구예요. 나 진짜 여러분 제 이런 사람입니다. 아유 이런 DJ가 어딨냐 정말. 참. 자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2449번님 저는 팝하면 아 역시 저도 팝하면 이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가 생각이 납니다. 박성호님이 이 노래로 팝송 개그 했었잖아요.
1: 오랜만에 집에서 바나나 먹었어.
0: 아 여러분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들려요. 이게 몬더 그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들려 노래가. 예전에
1: 오빠만 세
0: 뭐 이것도 있었고
1: 빌리진 날 봐요
0: 뭐 이것도 있었고
1: 메시고 메시고 지금
0: 이것도 있었어. 와 추억 돋는다 진짜. 아 다들 바나나 드실 준비 되셨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그리고 제이슨 브라지의 럭키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0: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홀데이에서. Dirty Pop.
1: Yo.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주댕이가 사랑하는 팝 듣고 있고요. 지금 흐르는 곡 엔싱크의 팝 계속해서 듣고 올게요. Thank you.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 올린 뮤직 두 쏘 뮤 3부 첫 곡으로 AJR의 World is Smallest Violin,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 듣고 왔고요. 오늘 두 쏘 뮤 주제가 두 댕이들이 사랑하는 팝인데, 내한을 앞둔 브루노 마스를 시작으로 제이슨 브라즈,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이어서 한때 각종 쇼츠를 장악했던 AJR까지 정말 다양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팝송만큼이나 감미로운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0: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두댕이들이 사랑하는 팝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은 곡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어린이의 목소리로 듣는 구수한 팝송. 요때 당시 8살이었대요. 8살이었는데 약간 할머니처럼 이렇게 약간 미국의 안예은 씨 같은 느낌? 코디 텔벗의 Any Dream Will Do 였습니다. 아, 팝은 어른들만 좋아하는 장르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린이 두댕이들도 팝을 즐겨 듣나 봐요. 635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신하성입니다. 빨리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신청곡은 크리스토퍼와 청하의 When I Get Old입니다. 그래, 어렸을 땐 얼른 어른 되고 싶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어른 되면 마냥 좋을 것 같지? 아니야, 안 좋아.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니까 한껏 만끽하도록 해요. 아, 자, 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 두, 아, 딱콩이가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밥을 이렇게 안 먹어? 그랬더니 빨리 크고 싶지가 않대. 내가 맨날 조금만 천천히 자라주면 안 돼?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먹더라고. 아주 똑똑하지 않습니까? 영특해. 아주 핑계가 좋으시다 그냥. 그러면 맨날 사탕이랑 초콜릿은 달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1397번님 저희 집 6살 딸 신청곡도 들을 수 있을까요? 중독성 갑인 폴스 가든의 레몬트리엄. 딸이 영어 유치원에서 배워와서 요즘 차 많다면 이 노래 틀어달라고 난리예요. 저는 영미 언니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라디오 안 끄게 제발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레몬트리는 박혜경 씨의 그 레몬트리 아니에요? 그쵸? 이거를 이게 원곡이 있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이걸 저는 몰랐었네요. 아, 이제라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두댕이들 좋아하는 팝송 얼른 틀어드릴게요.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른 When I Get Old 그리고 폴스 가든의 레몬트리.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가 쏘아 올린 뮤직 두쏘 뮤. 두댕이들이 좋아하는 팝송 함께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우리 어린이 두댕이들이 신청한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그리고 폴스 가든의 레몬트리에 이어서 또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한 헌트릭스의 골든까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왜 골든이 팝송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지? 난 왜 뜬금없이 골든? 이랬는데 맞네. 영어가 많이 나왔네. 자, 장소연님. 우리 6살 조카둥이들 코인 노래방 애창곡 캐대현 OST 골든 신청이요. 이 노래 나오면 바로 마이크 붙잡고 열창하더라고요.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완전 귀여워요. 나보다 낫다. 이 영어를 부른다고? 영어로 된 가사를 이걸 노래방에서 부른다고? 나보다 낫다. 나. 나는 그냥 홍원을 사랑했어. 난 됐어. 아, 그래요. DJ 안영미보다 낫네요. 자,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두댕이들이 사랑하는 팝과 함께하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주제가들도 정말 인기가 많죠. 신청곡이 또 있습니다. 6926번님. 어머, 영미씨 반가워요.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영미씨가 돌아왔네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창원 도계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은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경기에 마음고생하고 있지만 곧 잘 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힘내고 있어요.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우리 함께 힘냅시다. 애니메이션 모아나 주제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항상 그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더 힘들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힘들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이게 빈 가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또 너무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두 대 많이 들어주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 파이팅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에너지 드릴게요. 자, 6926번님 포함해서 전국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일어나십시오! 자, 그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선 모아나 OST How Far I Will Go에 이어서 아, 요 노래도 빠질 수 없죠. Under the Sea 여기까지 띄워드릴게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한국 E&X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3시

0: 30분입니다.
1: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두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두데이들이 사랑하는 팝 아주 감각적인 곡이었죠. 5949번님이 툭 신청하신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왔습니다. 와 우리 두댕이들이 진짜 팝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네. 아 이렇게 십자 친들이 많았어. 나는 기껏해야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뭐 요 정도만 알았었는데 말이죠. 와 많이들 알고 있었니 이런 분들이 들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두대 들으면서. 어? DJ가 안영미야 뭐 어떡해. 여러분들이 DJ에 맞춰주셔야죠 뭐. 5330번님 분명히 팝송인데 한국말이 들려서 뜻을 알 것 같은 노래 두아리파 화사의 피지컬 신청합니다. 역시 킹 화사 참 영미 언니 오랜만에 화사 성대모사 해주세요.
1: 나를 그냥 짓밟 것 같아요.
2: 님 멋대로만 해.
0: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진님, 영미 씨, 저의 최 가수 지수의 신곡 나왔습니다. 클릭. 한국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짝 당황했지만 미국 댁 영미 씨는 다 알아들으시겠죠? 꼭 틀어주세요. 아유, 그럼요. 다 알아듣죠. 제가 또 귀는 열려 있어요.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튀어나와서 그런 거지. 귀로 먹고 이게 자꾸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렇지. 다 들립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클릭. 뭘 자꾸 누르란 얘기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눌러달란 뜻인가? 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팝송 두 곡, 두아리파 화사의 피지컬 그리고 지수의 클릭 듣고 올게요.

두세데이트 안영입니다. 반가운 목소리들이 가득한 팝들이었죠. 두아리파 화사의 피지컬 그리고 지수의 클릭 듣고 오셨고요. 그 뒤로 또 콜드플레이 BTS의 마이 유니버스까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약속드렸죠. 클릭 해석해드리겠다. 아, 제 귀엔 다 들렸어요. Your lips, my lips, 클릭. 그러니까 네 입술, 내 입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입술 박치기라고 표현했었다고. 입술 박치기. 그러니까 키스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요거 이제 현재 버전인 거지. 요거 팝송 버전. 그러니까 입술과 입술이 맞닿았다. 클릭. 그리고 뭐 아, 우린 서로에게 뭐 맞도록 만들어졌다. 메이드. 그래 뭐 그래. 근데 뭐 어디를 그렇게 클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궁합이 잘 맞는다. 뭐 겉궁합, 속궁합 따질 거 없이 뭐 여러모로 잘 맞는다란 노래잖아요. 아, 역시 지수 제 동생입니다. 같이 와야지 있었을 때 마주친 적 없는 동생이고요.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7506번님. 제 나이 50이 넘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에드시런 노래를 많이 좋아해요. 그냥 들어선 이해도 잘 안 되는 가사들을 하나하나 해석해가며 듣고 익혔을 만큼 좋아한답니다. 10여 년 전엔 에드시런 첫 내한 공연도 갔었어요. 돌이켜보면 영어도 못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갔을까 싶은데 2시간 반을 팡팡 뛰며 즐겼답니다. 정말 음악으로는 안 통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즐겁고 설렌답니다. 모든 노래가 다 좋지만 그중에서 포토그래프 영미 씨랑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노래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뭐 말이 안 통해도 우린 다 즐겁잖아. 같이 즐겁잖아. 저도 예전에 그 아바 내한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콘서트장 가가지고 노래를 듣는데 거긴 해석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자막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무슨 말하는 건가. 그 사람들 옆에서 웃으면 같이 웃고 그랬었는데 노래는 또 다 아는 노래 들으니까 같이 막 그래도 따라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에드 시런의 포토그래프.

0: kissed me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4: 4만원
2: 재고관리,
4: 4만원
2: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통계청의 새 이름 국가데이터청.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오늘 조영미님이 보내주신 문자였죠. 브루노마스 내한 공연 소식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추억의 팝부터 쇼츠를 장악했던 핫한 팝, 우리나라 가수들이 부른 팝까지 두 댕이들이 사랑하는 팝송들 쭉 함께 달려봤고요. 아, 좋은 노래가 필요할 땐 우리가 준비할 게 없어요. 예, 두 댕이들만 있으면 됩니다. 앞으로도 듣고 싶은 노래 이유 불문하고 마구마구 쏴주세요. 저희가 잘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2: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관광지를 넘어 창업의 기회를 얻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정주 환경을 만드는 건 지역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인데요.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FM4U.
6: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고목의 단면을 보면 촘촘하게 결을 이룬 나이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난히 모질고 추웠던 해의 나이트

나무는 좁고 단단하게 새겨져 있어 그 나무가 견뎌낸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마주해야 했던 저마다의 소란과 애씀 역시 여러분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고유한 결이 됐줄 텐데요. 상처받고 단단해지기를 반복하며 저마다의 태를 넓혀가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치열했던 오늘을 무사히 견뎌낸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가 될 오후의 발견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문턱 아니고 가을로 깊이 들어와 있는 9월 9일 수요일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네, 개구쟁이 악마님 서 있는 계란 스탠딩 에그의 숲이었습니다. 땅콩님, 오,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좋다. 뭔가 이 숲길 안에, 숲속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탱크님께서 고목의 나이테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저 역시 지금의 직업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30여 년을 생활해왔는데

0: 작년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가득해지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낙화님, 일주일에 반을 살아가는 우리 오바리들 함께 응원해요. 함께해서 기분 좋은 오후의 발견입니다. 3991번님 문자 보고 제가 너무 감동했잖아요. 리디 리디도 위로가 되길 바라요. 강릉은 비 온 뒤 완전 가을이 왔습니다 하시며 가을맞이 음악 신청해 주셨고, 여위의 여신님, 리디 제 나이테는 허리 둘레인 듯해요. 세월의 흔적이라 생각하며 저를 위로해 보는데 왜 슬프죠? 오늘도 사랑합니다. 저마다의 이제 하루하루를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소란과 애씀이 쌓여서 나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거겠죠. 진짜 나이테네. 뭔가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막 월요일에 막 분주함, 조바심 막 그런 것들이 살짝 이제 조금 정돈이 되고 차분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유를 좀 부려볼 수 있는, 여유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이제 또 주말권이잖아요. 그런 수요일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는 공간 오후의 발견이고 싶습니다. 오늘 2시간도 여러분 함께 쉬어가는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창 열려있죠.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가끔 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더 자주 이제 말씀드리려고요. 문자창 열려있고요. 채팅창이 열려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오시면 저희 생방송 중에는 스트리밍과 함께 채팅창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자를 잊으실 수 있다. 이해한다. 유튜브 검색창 여셔서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방송의 흐름과는 또 다른 의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재미나게 방송도 들으시고 또 우리 마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냄새 나는 오바리들과 따뜻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안식과 휴식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창 여러분 홈페이지도 안 잊으셨죠? mbc.co.kr입니다.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 최근 공지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요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MBC 강원영도 홈페이지 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시면 여러분 라디오 자유 게시판에 공지글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올해 9월 22일이 이제 우리 오후의 발견이 12살, 딱 12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촐하게 이제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9월 22일 당일에 생방송으로 역시 함께하고 대신에 이제 이동 스튜디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MBC 강원영동 사옥 내에서. 오시면 그냥 저기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마음껏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안내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생일을 맞아서 작은 기념품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신청을 통해서 채택을 하고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채택을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께서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글에 있는 양식을 따라서 양식을 이렇게 딱 긁으셔서 복사해서 붙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기념 굿즈는 반소매 티셔츠. 날씨가 좀 쌀쌀해졌지만 뭔가 긴 소매보다는 반소매로 약간의 어떤 역동적인 느낌을 좀 주고자 반소매로 어쨌든 맞췄는데 아주 예뻐요. 신청해 주시고 비밀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정보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비밀글로 달아주시고 요건 이제 채택이 끝나고 이벤트가 다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비밀글로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죠? 1, 2부 순서는 오늘 우리 가족분들과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누고 3, 4부는 우리 춘쌤 오시는 날이에요. 나만 듣는 명곡. 오늘 너무 좋은 주제로 찾아주셨습니다. LP판 또 이고 지고 들고 오시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찾아주세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2: 잘 부탁드립니다.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991번님의 가을맞이 음악이었습니다. 더 뱅크 가을의 전설 띄워드렸어요. 땅콩이 오 졌는데 그 가을에 젖어가고 계십니까? 밤카스테라님 오셨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책을 보는데 행복이 현재를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요즘 새삼 툴툴대는 저를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며 행복함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최유리의 숲을 또 많이 청해 주셨어요. 들어야죠. 이 노래는 한로로 영영도 남겨주셨고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해요. 방카스테라님 또 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어머나 어머 9973번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출첵합니다. 날씨가 금세 쌀쌀해졌어요. 콧물이 흐르기 시작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리디. 콧물은 안 되지. 콧물은 안 됩니다. 따뜻하게 약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옷장을 정리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계절이 바뀐? 그래서 뭐 잘 챙겨 입고 다니십시오. 9973번님 감기 걸리지 마시고. 아치님은 몇 시예요? 아침 6시 45분. 이 시간 여전히 실내 자전거는 돌아갑니다. 세상에나. 출근 전에 항상 이렇게 사이클을 요즘 열심히 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사이클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는 이 여유로움이란 참 아치님. 하루도 되게 여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막 진짜 눈 뜨자마자 막 부리닥해 나서면 하루가 그렇게 좀 막 급박하게 돌아가고 여유를 갖고 숨 한번 돌리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까지 챙기면 하루가 되게 느긋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아치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오우 낙화님 낙화님 아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어제 속초에서 강릉까지 그 비를 뚫고 왔다 가신 거예요? 아침에 눈 뜨기 힘들더라고요. 세월은 못 이기나 봐요. 아이고 피곤하지 당연히. 세월 탓인가? 아니라고 우기고 싶었는데 세월 탓인가? 옛날엔 안 그랬나 우리? 어쨌든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 여유롭게 좀 쉼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땅콩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추석 느낌에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기분 좋은. 신기하죠. 더 추워지기 전에 오늘 같은 날은 여자 가수 목소리가 당기고 좀 더 짙은 가을이 오면 김필 같은 남자 가수가 떠올라요. 걱정이 없어요. 전 땅콩님이 계셔서. 오늘은 펀치 노래가 당깁니다.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신청해요. 그리고 저 오늘 기능시험 합격했어요. 운전 너무 재밌던데 진작에 딸 걸 후회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저 핸들 잘 돌린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따 방송에 만나요. 핸들 잘 돌리는 건 뭐지? 스무스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나 잘 돌리지 하면서 이제 이때 이제 약간 자신감이 들어가면 초보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땅콩님 축하드립니다.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이제 도로주행 가셔야죠. 펀치 노래 듣고 옵니다.

김필 노래 나오는 줄 알고 설렜는데 제 이상형 김필 노래 신청합니다. 그때 그 아인 9973번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하교월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집사님 오셨어요. 리디, 저도 한 줄기 비염 폭발해서 병원 가요. 오바리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어제 우리 또 두용 씨도 비염 때문에 조금 이제 목소리가 답답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환절기 때 비염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저도 이제 오늘 얼음이 있다. 포기를 못하겠네 아직. 정신이 또 바짝 나려면 얼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정집사님은 예, 제 얘기 듣지 마시고 따뜻하게 드세요. 짱짱님도 아, 오늘 언니 말 듣고 1대1 참고요. 대신 아아로 건강하게 시청하겠습니다. 믹스와 인스턴트 블랙커피 1대1을 참고 대신 어떤 게 건강한 걸까? 이게 1대1이 나을까?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을까? 이 날씨에. 올여름은 알려주신 1대1 덕분에 항상

아니고 제가 최근에 엄청 빠져서 한 2주 내내 먹었던 음료가 있어요. 그 노란색 손흥민 선수가 아마 광고하는 그 저기 체인 카페였던 것 같아요.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외에 보리맛 과자 있잖아요. 우리 우유에 말아먹는 그거 들어간 무슨 퐁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예. 네. 이게 뭐 초코모도 있고 딸기맛 베이스도 있고 뭐 바나나 베이스도 있는데 저는 저기 딸기 베이스랑 플레인 베이스 먹어봤거든요.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이거 자체가 맛있다. 이거 메뉴 개발하신 분 진짜 상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메뉴. 이건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울적할 때 한 잔 쭉 먹어주면 확 올라온다. 여기 그 프랜차이즈가 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주미 작가도 이 메뉴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이거 우리 다 나눠 마실까요 한 잔? 그래서 이거는 나눠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나눠 먹으면 약간 좀 아쉬운 양이기 때문에 한 잔은 살짝 많긴 하지만 나눠 먹기엔 좀 부족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슨 퐁 있어요 거기. 아시는 분 계시면 좋겠다. 네.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땡이와 땡구님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 국밥 먹다가 입천장 홀라당 다 데인 듯해요. 아직도 아픕니다. 방치하면 괜찮아지긴 하던데 이번엔 오래가네요. 오발님들은 이럴 때 어찌하나 궁금합니다. 뭐 연고가 있지 않을까요? 있을 텐데 저도 근데 이렇게 뭐 뜨거운 거 먹다가 안이 막 헐면 그냥 둬요. 껍질이... 좀 그런가? 껍질 벗겨내고 혓바닥으로 자꾸 이렇게 손이 혓바닥이 가잖아요.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가서 이제 좀 벗겨졌다 싶으면 이제 낫고 있구나 이러지 않나 대부분? 비법 있으시면 여러분 이것도 좀 공유해 주세요. 땡이야 땡구님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1273번님 오셨어요. 리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날씨 탓인지 나이 탓인지 울컥하며 오프닝 멘트가 묵직한 울림을 주네요. 더구나 첫 곡까지 감성을 자극해서. 문자는 바빠서 잘 못 보내고 있지만 잘 듣고 유튜브도 잘 보고 계신다고 감사해요. 성큼 다가온 가을입니다. 제 마음의 쉼터와 힐링되는 오발이에요 하시면 안부 오랜만에 주셨네요. 1273번님 감사해요. 이렇게 참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애청해주고 계시는 우리 우발이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이제 이 시간대에 여러분께 작은 쉼터,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진짜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들어도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1273번님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 마이클 잭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마이클 잭슨 Love Never Felt So Good에 이어서 21 Pilots의 Mulberry Stree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밤새한 형님. 학기가 또 시작이 되니까 바쁘시죠? 아까 그 퐁 음료 있잖아요. 땅콩님께서 그래서 안 나눠 먹었다고요, 리디? 두 개 시켰다는 거죠. 아니, 우리 중위 작가가 한 개로 나눠 먹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각자 시켜 먹었다. 이렇게 정량, 오해하실까 봐 정량했습니다. 아, 하우스 밀크라떼 뭐 오르졸 뭐 여러 메뉴가 왔는데 아, 요거는 메뉴니까 괜찮잖아요. 폼크러쉬 이런 메뉴가 하나 있어요. 네, 과자가 이렇게 들어간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또 얹고 뭐 아우지는 기가 막힙니다. 네. 추천, 완전 강력 추천. 하양늑대님, 저는 찜질방 사우나 가기 전에 미숫가루 라떼를 사가지고 가신대요. 찜질방에서 미숫가루의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좋다. 약간 이제 식혜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약간의 그 허기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미숫가루. 아, 좋네요. 굿입니다. 아주. 아, 사연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게요. 0423번님 오셨는데 73세이신 우리 엄마 오늘부터 유럽 9박 10일 여행 가셨어요. 첫날 일정이 이탈리아래요.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오전 9시쯤이라며 들뜬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안전하게 여행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시다. 너무 멋지신데요. 되게 씩씩하신 모습. 그리고 뭔가 이 어떤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신 느낌이랄까요? 멋집니다. 우리 어머님. 안전하게 즐겁게 다녀오시고 계속 이제 연락 주세요. 따님께. 어떻게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아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국종쌤. 큰아이 책상을 작은 거 하나 사줬는데 지금 조립 중이에요. 공정률 50% 정도 됐는데 중간에 하나 막혔어요. 부품 하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잠시 휴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발 2시간 동안 붙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중 못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부품은 이제 다 끄고 모든 이제 레이더를 다 끄고 집중해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6시까지는 예. 틀렸다. 쉬세요. 네. 이따 밤에 마지막 하나 딱 끼면 되죠. 그때 번뜩하고 또 떠오를 겁니다. 감귤 아가씨 오셨어요. 저 티셔츠 이미 신청했는데 당첨되겠죠? 번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오시면 여러분 저희 이제 올해 12번째 생일입니다. 9월 22일 생방송으로 저희 MBC 강원영동 강릉 사옥에서 이동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따로 신청 없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예, 생방송 시간에 함께하고요. 그 전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기념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 올해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반소매 티셔츠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바람이 이제 좀 부니까 겉옷이나 아니면 속에 레이어드를 해서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게시판 게시글에 저희가 이제 공지글을 하나 올렸어요. 게시판에. 그래서 거기 있는 양식에 따라서 여러분 신청 간단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한정판이다 보니까 예, 채택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미리 받으실 수 있도록 빨리 배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공개방송까지 참석한다? 그럼 이제 이거 입고 오시면 이제 나 오발이다. 이게 자동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 mbc2g.co.kr입니다. 네. 그 사이즈 안내를 좀 드릴게요. 사이즈가 저희가 올려놓기로는 스몰, 미디움, 라지라고 했는데요. 그냥 기본 여성분들 체형의 스몰 사이즈 체킹해 주시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티셔츠 자체가 이제 좀 박시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체킹을 하시면 웬만한 체형 그 키에 맞는 저희가 또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키에 맞는 웬만한 체형에는 다 맞다. 예. 긴장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 체킹해 주시면 돼요. 미디움 사이즈는 웬만한 남성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사이즈를 해놨고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이제 조금 체격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소량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악뮤 노래 준비했는데요. 6004번님께서 리디 월요일에 퇴근하면서 화요일에 그 월차를 냈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놀러 오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대문자 P 즉흥적인 딸 초대에도 월요일 밤에 강릉으로 오신 우리 친정엄마 그래서 2박 3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도 같이 듣고 있고요. 이렇게 행복할 일인가요? 날씨도 꾸물꾸물하지만 기분은 최상이에요. 엄마랑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아, 행복한 모녀. 좋은 기억들 많이 만드십시오. 노래 듣고 옵니다.

0: 자연과 음악의 도시 가평에서 가을을 준비해보는 거 어떠세요? 지금 가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새해공제는 물론 특별한 답례품과 10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티켓 할인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평에 마음을 더하고 혜택도 받아가세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지금 당첨될 거라 믿고 사이즈 수정한다. 네, S로 바꿔주신다고 감귤 아가씨 문자 주셨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아, 텐션 올리셔야 돼요, 우드로님. 어제 좀 그 작업하시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평정심을 찾으시고 뒷마무리 잘 하시고 다다음 주에 뵈야죠, 우리. 진스맘님께서 어제 리디 내가 잠을 설쳤어요. 12주년 기념 티셔츠 같이 입고 있을 소품을 고르느라 새벽까지 쇼핑했더니 피곤하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주시면 곤란한데. 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 저희 12주년 기념 굿즈 반소매 티셔츠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오바림을 인증받을 수 있는, 좀 창피하실 수 있지만 예, 인증받을 제 사진은 없어요. 주변에 이제 얘기했더니 네 사진 박았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없다.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죠? 네. 이 넣으면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안 입으실까 봐서 네. 없이 사진은 없이 일단 그 레터링으로는 들어갔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게시판 공지글에 양식을 올려뒀어요. 양식에 맞춰서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다음 주 중에 수령하시고 9월 22일 오픈 스튜디오 때 쫙 예쁘게 입고 오실 수 있도록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연주곡으로 2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우리 춘생과 함께 돌아올게요.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6: 빼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두 분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그러게요. 나코님 대체 누가 신청하셨는지. 최유리의 숲이었어요. 3부 첫 곡. 오늘은 오프닝 곡도 3부 첫 곡도 같은 제목으로 선곡표에 올라가겠군요. 애플스님 오셨네요. 감홍이 익어갑니다. 12주년 미리 축하드리며 못 가지만 응원은 보내요. 세모도 아니고 아예 딱 X라고 하시니 좀 아쉬운데요. 애플스님. 유튜브 열리니까 멀리서 또 그날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애플스님. 저희도 늘 응원합니다. 근데 친구이네. 수고 많으십니다. 밤재한용님, 진수맘님 사진 이렇게 또 실망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거 준비했어요. 염려마시고 다른 걸로 네. 또 준비했으니까 이 실망감을 다시 기대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오시나요? 9월 22일 기다릴게요. 세상에 짱짱님의 언니께서 또 이렇게 본방을 잘 들어주고 계심을 저도 이렇게 건너건너 또 듣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서로의 근황과 안부를 나눕니다.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 4부는 우리 춘쌤과 함께하죠. 나만 듣는 명곡. 와, 아치님께서 지난주 우리 춘쌤의 예고를 기억하시고 채팅창에 벌써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브라질 음악을 가득 들고 찾아주셨습니다. 광고 듣고 춘쌤 바로 만나볼게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0: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0: 이제는 삐지도 직접 준비해오는 엄청난 게스트입니다. 나만 듣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이거 약간
1: 네.
0: 그 한 옛날 뭐 음악 FM 약간 시그널 같은
1: 그런 느낌 나죠.
0: 네.
1: 일부러 그렇게 골랐어요.
0: 이종환의
1: 밤의 디스크쇼.
0: 그런 느낌.
1: 네. 앨범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68년이에요. 68년도 음악이에요. 테마곡은 몬도가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테마곡 모어라는 곡이에요. 그 테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영화는 못 봤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음식 식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로 알고 있고요. 그 모어라는 테마 음악을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예, 브라질 출신의 루이스 봉파라는 사람이 편곡한
0: 네. 오늘 그러면 브라질 음악을 준비하시면서 삐지도 또 준비해 주신
1: 그렇죠.
0: 건가요?
1: 네.
0: 그럼 다음 시간 또 달라지나요? 주제에 따라서?
1: 그럴 생각이에요. 한 곡이라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0: 아 그렇네요. 한 곡이라도 더 들을 수 있네요. 네. 자 오늘 브라질 음악을 갖고 찾아주셨습니다.
1: 네.
0: 나만 듣는 명곡 우리 춘쌤과 함께하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오시는 길에 비 왔나요?
1: 저 회사에 계속 있었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맞다 우리 아침에 봤다.
1: 퇴근 못하고 있었어요. 퇴근해야 되는데.
0: 맞다 맞다.
1: 네 그랬습니다.
0: 창밖을 보실 시간이 없으셨나요?
1: 없었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0: 오늘 좀 그죠 오늘 좀 바쁘셨죠?
1: 네 쓸데없이 바빴어요.
0: 아마 전화통화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1: 전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0: 네.

0: 지치신 거 아니죠?
1: 지친 건 아니에요. 네. 어, 전화 보면 노이로제 걸리겠어. 아, 저 그 톡 너무 싫어요. 단톡 뭐 무슨 톡 아, 싫어요. 네,
0: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춘쌤 좋아하시는 음악 이야기 나누면서 네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너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9월 22일에 우리 춘쌤도 같이 만나죠.
1: 아, 얘기 들었어요. 네. 얘기 들었고 저보고 자꾸 노래하라고
0: 여러분 노래해 외쳐주세요. 자꾸 빼시는 거예요 지금.
1: 아, 그 제가 할 줄 제가 뭐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0: 그냥 하는 거죠 뭐. 다 했는데 그때도
1: 가만 있으면 되는데 뭘 아니, 자꾸 지금, 그렇게
0: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네?
1: 아니 이 노래 하려고요. 가만 있으면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0: 뭐 상관없어요. 노래만 아니, 해주시면 돼요.
1: 아 진짜?
0: 아 근데 약간 장기하 씨 노래 되게 특화돼 있잖아요. 우리 춘쌤이.
1: 아 그래요?
0: 응. 개중 멜로디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이 좀 비슷한 아, 예. 네, 노래를 뽑자면
1: 어, 그 노래밖에 없어요. 딴 곡은 안 해봤어요. 네.
0: 어쨌든 그날 9월 22일에 여러분 우리 또 현장에서 우리 춘쌤도 함께 만나실 수 있고요. 노래도 네네. 만나실 수 있고 또 티셔츠도 같이 입고
1: 아 네. 방금 전에 들었어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0: 아, 춘쌤 빼고 얘기 다 돌았어요 지금.
1: 어, 사이즈를 해서 어, 나 어떡하지? 살이 쪘는데?
0: 제가 또 달아서 제가 준비해뒀으니까 그냥 예쁘게만 입어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네, 되겠습니다. 어,
1: 그러면 노래를 한번 연습을 해야겠군요.
0: 아, MR도 같이 준비해요 우리.
1: 저 엘프 할 거 아니에요?
0: 아, 그 아니에요.
1: MR을 어떻게 왔고요?
0: 그 저기 노래방 네. MR로.
1: 아, 아 가사를 알아야죠.
0: 이제 그건 방송 끝나고 저희가 또 알아서 준비하면 되니까 어쨌든 아, 예. 하신다.
1: 네네네.
0: 네.
1: 1절만 할게요.
0: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내일 이제 회의 때 예, 나누기로 하고요. 자 네. 오늘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아 브라질 음악입니다. 브라질 하면 뭘 생각나요? 가장 먼저.
0: 브라질? 브라질?
1: 네.
0: 축구.
1: 축구
0: 삼바
1: 삼바 빠바 삼바 은하 보사노바
0: 보사노바
1: 네. 어, 브라질 음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삼바 삼바 음악인데 삼바가 춤을 추기 위한 댄스곡이잖아요. 경쾌하게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노예들의 탁으로 시작된 그런 음악인데 포르투갈의 정서와 아프리카의 정서가 만나서 탄생한 음악이 삼바입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말부터 3월 초 삼순절 곡 끝에 시기에 열립니다. 200만 명이 모여요.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가기도 하고 브라질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년 동안 그 삼바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삼바에 대한
0: 되게 화끈하다 진짜. 네.
1: 어마어마합니다. 어, 영상만 봐도 어마어마하고 춤을 그렇게 열심히들 추는구나. 삼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돼요. 거기에 가려면 삼바 그 리그 같은 게 있습니다. 학교가 1년 전에 개교를 딱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 크루 같은 거죠. 가서 막 그래서 컨셉을 잡고 춤 연습을 하고 올해는 어떤 컨셉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년도 우승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삼바 학교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대형 트럭에 막 이렇게 어, 깃털 달린 것들 해서 여성분들이 비키니를 입고 그렇게 삼바 춤을 추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모이는데 삼바가 뭐 브라질을 가장 대표하는 축제이기도 하고 댄스 음악이기도 한데 왜 모든 사람들이 춤을 다 즐길 거라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 때로는 나는 그냥 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네. 어,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경박스럽게 춤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음악이 보사노바입니다. 삼바 리듬에 미국의 쿨재즈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 두 음악을 합쳐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삼바 리듬을 더 천천히 하고 미국의 쿨재즈의 그 잔잔한 분위기 고급진 분위기를 조합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사노바가 짠하고 탄생합니다. 그래서 삼바와 보사노바 리듬은 같지만 어,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음악. 그런데 이 보사노바가 50년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립니다. 너무 신선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50년대가 지나가면서 브라질은 또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이후 뭐가 있을까? 미국의 재즈 음악이 보사노바를 만들었다면 소울이나 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 브라질 음악에 또 들어오게 돼요. 그걸 바로 MPB라고 불렀어요. 브라질의 MPB. 어, 뮤지카 파퓰라 브라질리아. 브라질 그냥 대중음악이에요. 그냥 유행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1960년대 보사노바와 삼바의 리듬

0: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장르가 6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시대상을 좀 반영했어요. 그 당시 남미의 대부분 나라가 쿠데타에서 군부 독재 나라가 많았는데 브라질도 역시 군부 독재였습니다. 억압, 탄압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서 그런 저항 운동 같은 게 일어나요. 그게 바로 MPB 음악. 군사 독재 시절에 좀 많이 탄생했던 음악이 MPB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가사를 쓰는 작사가가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문학적인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가사를 썼기 때문에 MPB가 브라질의 대중음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네, 그만큼 또 좋은 곡들이 많아요. 자, 오늘 첫 곡은
1: 네.
0: 1967년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름도 어렵습니다. 밀똥 나시멘토. 밀똥 나시멘토. 이 브라질이란 나라가 좀 특이한 게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1: 네.
0: 아르헨티나, 뭐 칠레, 남미, 중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는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써요. 그런데 유일하게 언어가 달라.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써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땅덩어리는 제일 큰데. 그래서 근데 이런 자존심 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남들하고 달라. 우리가 땅이 제일 넓어. 뭐 이런 부심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지금
0: 네.
1: 보사노바도 그렇고
0: 네네네.
1: 언어 부심도 그렇고 약간의 이제 조금 자신감들이 좀 있는 네.
0: 그렇죠.
1: 자존감이 높은
0: 네. 민족이고 또 자존감이 높은 지역이고 음악적인 리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리듬만 이 브라질 음악을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리듬감을 아무리 익혀도 삼바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비트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연습, 몇년 연습하는 그 브라질 사람들은 태어나서 계속 들었던 리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지? 네, 거의 이런 수준인데 근데 삼바가 좀 그런 댄스 음악에 치우쳤다면 MPB는 좀 대중적인 음악이에요. 뭐 사이키델리 음악도 들어오고 재즈도 들어오고 팝하고 락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소울, 펑키 음악까지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들어와 있기
1: 근데
0: 때문에
1: 좀 재밌네요. 이제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 MPB가 생겨났다고
0: 네네.
1: 하셨는데 반대로 뭐 어떤 음악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더 장르가
0: 네네.
1: 다양해졌다는 게좀 재밌네요.
0: 다양해졌습니다. 네. 자, 밀똥 나시멘토의 67년도 노래 가운데 트레베시아라는 곡을 준비를 했고 이 곡은 횡단, 건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곡, 그 영어로 얘기하면 브릿지, 이렇게 가교 같은, 건너는 다리 같은 역할. 실제로 영어 제목으로는 브릿지예요. 그리고 이 곡을 사라본이나 뭐 토니 베네 같은 듣고 너무 반한 거야. 그래서 브릿지라는 제목을 영어 버전으로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밀똥 나시멘토는 친구가 몰래 세 곡을 국제 가요제에 접수하면서 본인 몰래 그냥
1: 어머.
0: 친구가 대신 접수해줘요.
1: 네.
0: 그 가운데서 트레비시아가 최종 결선에 올라서
1: 아.
0: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명인 청년 밀똥이 갑자기 전 브라질의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합니다.
1: 와.
0: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곡이고
1: 인생을 바꾼 친구네요.
0: 그렇죠. 그 친구 덕분에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 그 당시 군부 독재 시절에 잠깐 탄압받고 어두운 가사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어두운 빛을 향해서 다가가고 싶다. 근데 헤어졌는데 너무 슬프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브라질 사람들은 달리 느낀 거예요. 왜 우리 김민기 아침 이슬 들으면서 또 다른 상상을 하듯이 똑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 곡인 것 같습니다. 밀똥 나시멘토의 트레베시아라는 곡을 우선 한곡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참 도는군요.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맞췄어요.
1: 돌고 있습니다.
0: 네.

0: 좋죠.
1: 네, 내용을 이제 알고 처음에 이제 듣고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뭔가 이제 약간의 서글픔도 살짝 있지만 네네. 뭔가 결기도 살짝 느껴진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앨범이 꽤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은 왜 고수들이 고수 알아보는 것처럼 직접 음악하는 사람들 뭐 두스 딜레망이라든가 특히 팬맨시니까 이 사람한테 영향을 꽤 많이 받았다고 실제로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뷰욕 같은 경우는 이 편곡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밀뚝 나시멘토를 직접 데려와요. 그래서 브라질 찾아갔는가 하여튼 그러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편곡자를 맡기고 이 곡을 자신의 앨범에 녹음까지 했습니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네. 그 후배 가수들 아티스트들 중에 상당한 영향력을 그렇죠. 미친 아티스트네요. 네. 밀통 나시멘투의 트라비시아였습니다.
0: 오늘 아마 나가는 노래는 아마 한 곡도 모르실걸요. 아는 그러니까요. 곡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뭐 이런 음악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제가 아는 분이 지금 톡을 줬는데 유튜브를 봤는데 뭐 임진모 같다. 네. 살이 그만큼 쪘다는 얘기죠.
1: 아니, 네. 자, 고품격 음악 방송 우리 임진모 씨와 유사한 김성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두 번째 곡을 지금 듣기에는 시간이 좀
0: 뭐야? 1분밖에 안 남았어요?
1: 네, 2분.
0: 아, 2분밖에
1: 2분이 채 안 남아서 노래 설명을 먼저 듣고 4부에 바로 들을까요?
0: 자, 마리아 크루에자의 보세 아부주아라는 곡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당신은 너무 심했어. 당신은 나를 마음대로 휘둘렀어. 날 이용했어. 너무 과했어. 보세 아부수아.
1: 약간 원망이 있는
0: 그런 원망이 있는데 재밌는 게 원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망을 하지만 그럼에도 난 당신 용서할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포르투갈에서 트리스테자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트리스테자가 보사노바가 갖고 있는 정서입니다. 슬프지만 나는 그냥 마냥 슬퍼하지 않고 그냥 훌훌 보낼 거야. 예, 그런 의미. 그게 트리스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파도 같은 경우는 사우다지, 소다지라고 불립니다. 한, 그러니까 향수, 그리움 이런 거를 사우다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도, 포르투갈의 파도와 이 보사노바가 갖고 있는 정서가 약간 비슷한 듯 달라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보내줄게. 멜로디는 신나요. 라랄라 이러면서 보내는 약간 그런 느낌에 드는 곡입니다. 마리아 크루에즈의 보세 아부수아라는 곡을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 이거 원래 작곡가들이 먼저 불렀어요. 불렀는데 망했습니다. 본인들이 별로였나 봐. 실패했는데 이 여자가 부르면서 대박이 납니다.
1: 역시 명곡은 네네. 약간 이제 훌륭한 보컬리스트를 만났을 때 확실히 대중성을 더 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광고를 듣고 4부 순서 첫 곡으로 준비를 해두고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2: MBC FM for you.
3: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6: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7: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선 트렌드
6: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7: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6: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노래 바로 전해드릴까요?
0: 네. 자, 마리아 크레우자의 오세 아부수아 1971년에 나온 곡입니다. 이게 얼마나 히트를 많이 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한 100번 이상 리메이크 됐었어요. 프랑스, 뭐 미국 정말 다양하게 많이 리메이크 되고 지금도 리메이크 되고 있습니다.
1: 다른 버전으로는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0: 그렇죠. 다니엘라 멜쿠리가 불렀던 버전은 제가 자주 좋아해서 자주 들었고 버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즐겨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스티비 원더도 이 곡 브라질 갈 때마다 이 곡을 해요. 노래를. 그만큼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대중적인 히트곡. 외전에 우리 좋은 노래들 계속 똑같이 부르잖아요. 그런 비슷합니다. 리메이크 자주 되는 곡. 71년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곡 들으실 때 브라질 음악 특유의 그 끼끼 지금 나오는 소리 있죠. 이거 원숭이 우는 소리 같은 거. 오리 소리 같기도 하고.
1: 이게 악기군요.
0: 네. 오. 이게 쿠이카라는 악기인데 동그란 이게 타악이에요. 재밌는 거는.
1: 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0: 아니에요. 오. 통이 있고 거기에 짝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밀으면은 소리 나는 뻑뻑뻑뻑 소리 나는 소리.
1: 공기 압으로 예. 소리가 나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오. 이게 바로 브라질 음악에 거의 많이 쓰는 악기입니다. 아 이 노래 딱 이 악기 소리

0: 너무해.
1: 네. 너무해.
0: 보세요, 아부죠.
1: 야, 너 과했어. 어, 너 나한테 네. 이러면 안 돼. 이런 네, 얘기였어.
0: 쿠이카 소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쿠이카가 좀 이렇게 쪼는 느낌이랄까?
1: 네. 네. 빠른 것도 있어요.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되고 아~ 느리게도 하고 보사노바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쿠이카 소리, 원숭이 우는 소리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0: 이게 근데 약간 음을 정확히 내는 멜로디 악기가 아닌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네요, 그 아, 노래
1: 약간
0: 전체.
1: 텐션 업을 해주고 흥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터네 치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런 느낌. 예. 아치님께서 많이 끽끽대네요. 너무 귀엽다.
1: 약간 끽끽대죠. 네.
0: 낙화님은 리듬이 익숙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1: 아, 요즘 브라질리안 펑크가 대세예요.
0: 아니, 안 그래도 우드로님이 네.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주셨었는데 80s Bad도 브라질리안 펑크를 기반으로 한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브라질리안 펑크는 이 리듬, 브라질리안 리듬이 있는데 거기에 펑크, 그다음에 마이미 바이스, 마이미 사운드가 가미돼가지고 EDM이랑 합쳐진 거예요. 요즘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짤들을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다 이 음악이에요. 한동안. 그리고 80s의 Bad에서 빠빠빠. 오, 굉장히 중독성 있고 사람을 가만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다 출발한 음악들이고 이 리듬들이에요. 예. 많이 끽끽댄다.
0: 표현 너무 재밌죠. 자, 우리 세 번째 곡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퀴즈를 같이 갈까요?
1: 아니요. 듣지 말고 퀴즈 가요.
0: 아니, 노래를 포기하고 우리 춘쌤이. 네.
1: 선물은 또 드려야 되니까.
0: 좋습니다.
1: 퀴즈 갑니다. 제가 앞서 곡 소개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달라요.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은 스페인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어도 아니고요. 자, 브라질 공용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브라질의 공용어 맞추 나라 이름 맞추시면 돼요. 브라질어가 없으니까 나라 이름 맞추시면 되는데 유럽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0: 지도까지 가야 돼요, 선생님?
1: 스페인 옆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네. 왜 대항해 시대 스페인과 함께 이 나라는 전 세계를 정말 누볐죠. 배로 항해도 하고 뭐 정말 식민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출신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만한 인물은 축구 선수 호날두 있어요. 호날두가 이 나라 사람이죠. 어딜까요?
0: 참
1: 어렵나요?
0: 아니 또 오늘 우리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바로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저 요리에서 힌트 얻었어요. 요리에서? 예, 요리하시는 분 코너 있죠. 거기에서 퀴즈 내는 거 보면서 되게 쉬운 퀴즈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했던 걸.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0: 오늘 또 음악이 조금 생소한 곡들이 많다.

0: 다 보니까 오늘 우리 춘쌤이 갑자기 이제 상식 퀴즈로 살짝 분위기를 바꿔주셨어요.
1: 맞습니다.
0: 자,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 곡 맞춘다고요? 아, 안 내렸군요, 저거.
0: 네, 지금 계속 올려두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0: 정답 기다리면서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다음 곡은 여자 가수입니다. 산드라사, 산드라사의 펠라시타테라는 곡이에요.
0: 네.
1: 예, 이 곡은 83년에 나온 곡입니다. 브라질리안 시티팝이에요.
0: 우와. 예. 궁금하다.
1: 브라질의 소울 디바 이 산드라사가 발표했던 3집 앨범인데 벨라또도라는 앨범인데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디스코의 열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0: 80년대 초반
1: 네, 80년대 초반 브라질에도 영향을 받았겠죠. 브라질의 삼바에다가 이렇게 디스코의 펑키한 리듬 지금 브라질리안 펑크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EDM과는 약간 다른 약간 템포가 느리지만 굉장히 신나는 EDM 음악이 바로 이 브라질리안 펑크 음악의 시초가 됐던 산드라사의 곡인데 딱 들어보자마자 얼스 윈드 앤 파이어 그리고 쿨 앤드 갱 이런 느낌 살짝 나요. 그리고 노래 제목이 시티팝이에요. 시타데가 도시입니다. 도시 걸어가는 시타데 도시를 걷다 방황하는 그런 제목의 음악입니다. 걸맞는 약간 세련된 느낌 그리고 브라질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지 않았어요. 이 앨범에는 다른 곡이 더 히트했습니다. 디스코 넘버가 있는데 이 곡이 갑자기 파묘되듯이 몇십 년 뒤에 사람들이 와 이렇게 좋은 게 이런 음악이 있었어? 라고 찾게 되는 앨범. 그래서 덕분에 이 앨범을 재발매해서 제가 음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초반을 못 구했어요. 초반이 너무 비싸가지고 다시 한번 2000년 초반에 한번 다 찍어낸 거예요.
0: 색감이 너무 강렬한데요?
1: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최근 유튜브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되셔서 열심히 공연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산드라사의 펠라 시타데 한번 들어보시죠.

0: 다음 곡으로 넘어가네요. 줄여줄게요. 네.
1: 어, 너무 좋은데요?
0: 네.
1: 좀 약간 이런 장르 좋아하거든요.
0: 꽤 좋죠. 네. 꽤 좋습니다. 이 앨범 자체가 그 당시 브라질 MPB 음악의 흥을 전혀 바꿔놓은 소울 음악하고 삼바하고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나름 이 팀 마이아라는 약간 거구인 분이 이 앨범에 참여를 해주면서 삼바하고 소울하고 합치면 또 이런 펑키한 디스코 음악도 가능하구나를 실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음악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신나고 경쾌하고 삼바하고 디스코가 합치진 음악.
1: 약간 네. 이제 시티팝도 그렇고 이제 펑키한 장르도 그렇고 약간 이제 어떤 강렬함이 살짝 있는데
0: 그렇죠.
1: 약간 목소리가 주는 좀 나른함이 있는 것 같아요.
0: 목소리에 나른함이 있는데 이 브라질 음악을 듣다 보면 뒤에 코러스가 상큼하게 청량하게 들려요. 이러면 계속 나와요. 계속 끊임없이 그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산드라사는 산드라사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하면서 굵은 느낌인데 그 뒤에 청량한 분이 계속 나오고 펑키 베이스 계속 나오고 브라스 파트가 끊임없이 연주를 해주죠. 그래서 아마 상큼하게 들을 수 있지 않나?
1: 약간 노래 들으면서 좀 우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0: 뭐 라운지 바 같은 데 가야 되죠.
1: 아 그리고 오늘 날씨에 되게 잘 네. 맞는 사운드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이런 네. 날씨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날씨에 또 어울리는 곡 선곡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처진 노래 틀면은 채널 돌아갈 텐데 별 생각을 다 하죠. 네.
1: 오늘 채팅창에 세상에 용국 씨 반가워요.
0: 제가 알고 있는 그 용국 씨 맞죠? 네.
1: 맞는 것 같아요. 그 네이밍이
0: 네.
1: 장용 우리 색소폰 연주자 용국 씨가 확실합니다.
0: 저 보고 반했잖아요. 공연. 안 반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어떻게 케니지는 케니지는 저희가
1: 네. 명곡 들려주셔서 감사하대요. 용국 씨가
0: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명곡 보러 가겠습니다. 멋진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1: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정답을 발표하고 갈까요, 선생님?
0: 뽑으셨더라고요.
1: 네. 정답은 일단
0: 포르투갈어고요. 0803번님 정답 포르투갈 언어 세상 한글의 우수성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우수함이 느껴지죠. 네.
1: 그리고 우리 여우의 여신님께서는 솔직히 검색차 쓰셨어요. 춘샘 설명을 잘 안 들었나봐요. 죄송해요라고.
0: 우리 다들 포르투갈 언어 아는 거 있어요. 따봉. 따봉이 포르투갈어로 베리그 따봉.
1: 그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배웠었는데.
0: 맞아요. 저 이모티콘 가끔 써요. 따봉.
1: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옛날 사람. 올드 크크? 늑크크라 그러나요?
1: 네, 늑크크. 아유. 올드 크크에서 틀렸다.
0: 늑크크네요.
1: 자, 오늘 정답은 포르투갈어였고요. 정답 네. 주신 분들 중에서 0803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합니다.
1: 그러면 아주 시간이 지금 애매해서
0: 네네네. 5분짜리 곡이에요.
1: 5분 그러면 네. 광고를 듣고 와서
0: 네.
1: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리고
0: 알겠습니다.
1: 끝곡으로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솔직히 한 곡을 뺐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1: 한 곡을 뺐는데도 지금 더 빠지지 않았나요? 딱 맞구나. 네. 네. 그러면
0: 한 곡을 뺐어요. 네.
1: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

0: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성 캠퍼스
5: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6: 자, 나만 듣는 명곡, 오늘 브라질 음악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춘쌤 마지막 곡 가볼까요?
7: 네, 마지막 곡도 좋아할 만한 시티팝 음악입니다. 이분은 나름 인기가 있어서 국내 내한 공연도 하셨어요. 네, 마르코스 발레라는 분인데 활동은 정말 딱 60년대부터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비치 삼바 뭐 이런 곡으로 활동해서 꽤 브라질 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아까 군부 독재 이야기 들었었죠.
6: 네.
7: 눈치껏 도망가셨어요. 미국으로 마이애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주로 거기 음악인들과 만나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모타운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가 딱 되면서 미국의 힙합 음악, 흑인 음악들이 정말 디스코와 펑키와 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만든 음악이 바로 오늘 준비한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할 때마다 브라스 파트 빠바빠바빠바빠바 한번 시작하면서 약간 노래를 듣다 보면 재미있어요. 이 브라질리안 북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가사가 에스트렐다, 에스트렐라라는 제목의 곡인데 빛이야 라는 곡인데
6: 빛이?
7: 빛. 에스트렐라. 빛, 빛나다. 이런 뜻인데 뭐에 빛나는, 당신은 빛날 거야. 근데 빛나려면 뭘 해야 돼? 운동을 해라.
6: 그런 내용이라고요?
7: 예, 80년대 보면은 80년대가 에어로빅의 시대예요. 80년대 초반에 전 세계 에어로빅 붐이 일어납니다.
6: 그게 음악의 영향도 있나요?
7: 플래시댄스 영화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외모에 대한 약간 그런 관심과 운동하는 에어로빅하고 그 당시에 또 다들 음악들, 댄스 음악들, 유로 댄스 들으면서 음악했던 그 모습들을 떠오르는데 이 가사가 되게 별게 없어요.
6: 너무 재밌다.
7: 예, 에어로빅 곤장송입니다. 포르투갈어. 예, 빛나고 별이 되라 라는 뜻인데 그러려면은 운동을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여름이 이제 곧 가까워지니까 여름을 맞춰서 비키니도 입고 뭐 이렇게 몸을 좀 에어로빅 갖고라 라는 그런 곤장송입니다. 에어로빅.
6: 와, 오늘 저 운동 쉬려고 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7: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뛰어라, 뛰어. 땀 흘려라. 운동해라. 햇살 아래 그래야 빛날 수 있다. 예, 이런 제목의 이런 가사의 곡인데 피트니스 붐, 에어로빅 붐과 함께 딱 그 시기에 맞는 83년의 정서가 대본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재밌는 게 이분 와서 내한할 때 아지무스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브라질 출신의 퓨전 재즈 밴드 있어요. 그 밴드 데리고 다니면서 전 세계 공연을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티켓이 과연 팔릴까? 후기 찾아봤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그만큼 팬층이 두텁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르코스 발레 에스테랄라.
6: 운동하자고요, 여러분.
7: 네,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6: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 우리 춘생관은 우리 다음 주.
7: 다음 주죠.
6: 응.
7: 다음 주.

0: 브라질 한 번 더 갈까요?
1: 좋아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1: 좋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김성춘,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6: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화기를 들고 입을 열어 첫 마디로 여보세요 하던 것. 이제는 그게 전화 예절도 통화 풍습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인의 모시모시도 영어권의 헬로우도 점점 사라지고 있답니다. 아이 그럼 뭐라고 해요? 수화기 들고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전화 받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발신자 표시 기능이 일반화된 탓인가? 굳이 여보세요 하지 않고 인사말을 생략한 채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을 땐 여보세요 첫마디를 하는 대신 발신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침묵으로 기다린다고 합니다. 옛날 드라마에서 전화기를 들고 고상하게 가회동입니다. 또는 평창동입니다 하던 게 불편했던 것만큼 좀 거북한 통화 방식입니다.

현상을 보이고 있죠. 네. 전화기 붙들고 수다 떠는 대신 네, SNS 디지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여보세요? 이런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he Cars. 예. Hello again 들었습니다. 예. 와, 14개월 아기가 박자에 맞춰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린다는데요. 오호, 3278번으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 아하, 예, 지금 맘마 먹고 있는 건가? 아, 좋은 얘기죠. 예. 아, 애가 리듬을 탄다는데 좋은 얘기죠. 예. The Cars. Hello again.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예, 여보세요? 이거 몇 번 했더니 김국진 씨 생각이 난다고. 아, 이거 또 완전 다른데. 어떤 분이 심지어 제가 김국진 씨 성대모사 하는 거냐고. 그건 여보세요? 이거잖아요. 김국진 씨는. 저는 여보세요? 이거고. 아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몬컴퍼니, 오뚜기 카레, 키움증권, IS동서, 도드라만돈,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대리에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네덜란드 밴드입니다. 골든 이어링, 레이더 러브 들었습니다. 781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전에 그 거스 히딩크 감독님 나오셨을 때 골든 이어링 음악을 갖고 오셨어요. 네. 좋아하는 밴드라고.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9162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야, 제주입니다. 해가 저무는데, 아, 음악 듣고 있으니까 오픈 트럭 타고 미국 어딘가 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에요. 어, 그래요? 오, 야. 야, 사진 멋진데, 예. 제주에, 예. 해가 지금 뉘어 이제 지려고 하는 참인데, 오. 하긴 뭐, 저, 음악이라는 게, 저도 외국에 갔을 때도 귀에 친숙한 음악들이 나오면은 그 장소가, 그냥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튜디오 같아요. 예. 낯설지가 않아요. 이 음악이라는 게 막 중요한 거죠. 그 해외에 계신 분들도 또 미니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고 계시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예. 뭐 향수병 이런 거 쫙 없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와 0057번 오늘 날씨 너무 좋았어요. 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려고요. 아, 그래야죠. 네. 저도 오늘 야외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만 진짜 바람이 솔솔 불고 물론 뭐 햇빛 쨍한데 나가면

아직 좀 덥습니다만 그늘에만 있으면 시원한 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던데요. 예. 자, 0057번으로 청해 주신 펫샵 보이스 Always on my mind.

네, 영화 Man in Black의 주제곡이죠. 윌 스미스 Man in Black. 정미영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아들놈이 알려준 음악인데 와 괜찮네요. 아 이거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아니 영화가 엄청 히트했는데 하긴 여자분들은 이 Man in Black 시리즈를 이렇게 안 좋아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주 재밌게 봤죠. 아 이따가 또 그러고 윌 스미스의 거의 최전성기. 아 그리고 저 윌 스미스하고 콤비를 이뤄서 타미 리 존스. 아 제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아 좋았죠. 윌 스미스 Man in Black. 앞에 들으신 음악은 Pet Shop Boys의 Always on My Mind였고요. 6523번입니다. 강릉이에요. 너무 더워서 밤에만 산책하다가 모처럼 댕댕이들과 뒷산 돌면서 방송 듣습니다. 아 신나고 익숙한 음악을 들려주세요. 70대 여자거든요. 예.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 뭐 거의 친구군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딱 어울리죠 뭐. 로이 오비슨 오 프리티 워먼.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해가 있을 때 바람은 그래도 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해가 질 쯤 딱 요맘때가 되면 이 바람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나오신다면 꼭 긴 소매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아침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지겠는데요. 오늘은 19도 20도였던 수도권 지역이 내일은 15도 1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낮에는 햇살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가운데 기온도 25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고요. 내일도 남부와 제주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이가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볼품없는 집에서 볼품없이 살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에겐 고정 수입이 꽤 있었다. 그가 자신의 수입을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쓰지 않았기에 살아생전 그에게

부에게 수입과 재산이 있다는 걸 아는 이는 드물었다. 그가 작성한 유언장은 이랬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남북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티벳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철수는 오늘 유언장답지 않은 유언장을 남긴 일을 생각한다. 2007년 세상을 떠난 그의 유산은 유언에 따라 지금도 전 세계의 어린이 돕기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동화 강아지 똥의 작가 권정생 선생의 이야기다. 뜻하지 않게 강아지 똥과 몽실언니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연간 인세만도 억대의 돈이 들어오는 고액 소득자가 되었다. 하지만 경북 안동 산골의 흙집에서 단벌 옷으로 사는 그에게 그 돈은 자기를 위해 쓸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 세상 모르고 살았던 그이지만 그래도 유언장을 남기고 그 유언장의 증인을 두 명 이상을 지정해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시골 교회 종치는 사람. 그래서 유언장을 쓴 뒤 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중 한 사람은 개척교회 목사였다.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권정생은 평한다. 증인 또 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다.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서 증인이 되었다. 나머지 증인은 변호사 신분을 가진 이였다.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동화 작가 권정생은 유언장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자신 같은 이가 유언장을 남긴다는 게 무척이나 쑥스럽다고 했다. 그는 유언장 증인도 아주 똑똑하고 하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결점은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부탁했다고 한다.

조지 마이클 praying for time 들었습니다. 아 너무 일찍 세상 떠났죠. 예, 조지 마이클. 그 조지 마이클 저 언플러그드 공연하는 걸 런던에서 본 게 참 예, 평생 자랑입니다. 예, 그럼요. 노래를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요. 라이브에서 와 음반한 거 똑같아요. 심지어 너무 잘하니까 잠이 오더라니까요. 그 몇 번 얘기 드렸죠. 제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조지 마이클이 Father Figure 부르는데 중간에 깜빡 졸았어요. 자 6시 41분 8초 막 지났습니다. 오늘 그룹 해바라기 나온다고요? 와 다들 알고 계시네 벌써. 장현수 씨 김희영 씨도 해바라기라면 제가 알고 있는 그 해바라기 두 분 맞으시려나? 나이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조성현 씨도 해바라기 노래 모두 좋아하는데 참 좋다. 오늘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한국 예, 포크 음악의 뭐 전설이죠. 한국 모던 포크의 전설 해바라기. 크, 주옥 같은 노래들이 쫙 나올 겁니다. 예, 오늘 3, 4부 기대해 주시고요. 예. 자, 2299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이 노래는 원래 조니 미첼의 유명한 곡이죠. 예. River라는 곡. 근데 2299번으로 엘리 골딩 버전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오랜만에 제대로 쓰셨는데. G-O-U-L-D-I-N-G잖아요. 우리는 왜 이상하게 영어 O-U만 나오면 무조건 우로 발음하는데 이게 꼭 맞는.

거 아닙니다. 영어라는 건 발음 기호가 있잖아요. 그 저 엘리 골딩도 그냥 골딩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왜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감독하고 있는 예전에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 뛸 때 감독도 했었죠.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감독, 자기가 스페셜 원이라고 주장하는 조제 모리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양반도 우리는 다 무리뉴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리뉴가 맞습니다. 모리뉴. 예. 발음이 그렇게 됩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OTT의 그 조제 모리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재밌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 골딩. 리버.

0: 아, 해바라기 얘기를 계속해서 예. 갑자기 이 노래 생각이 났습니다. 글렌 캠벨, Sunflower. 예. 아, 오늘도 3, 4부 음악 캠프 라이브는 예,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라 아니라 아쉽네요. 아니, 보랍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무흐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글렌 캠벨, Sunflower.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엘리 골딩, River.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싱크.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4997번으로 청해 주신 바스티유. 영어로 하면 바스틸, 폼페이. 자, 3, 4부 해바라기의 멋진 음악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정말 생각이 제각각이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을 둘씩 짝지은 다음 간단하게 요청합니다. 자, 펭귄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랬더니 A는 어른 펭귄, B는 아기 펭귄, 다음 두 사람 중 A는 만화 주인공 펭귄, B는 장난감 펭귄, 그 다음 A는 수영하는 펭귄, B는 걷는 펭귄. 둘이 같은 펭귄을 떠올린 경우는 12%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슬픔도 너와 내가 참 다른 게 당연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0: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 없이 조용히 오기도 합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와우. 네. 해바라기 노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들었습니다. 와우. 자, 오늘 해바라기와 함께합니다. 이주호 씨, 이광준 씨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에 저는 또 선배님들 만나는 거예요.
2: 네, 아유.
0: 저보다 먼저 데뷔하셨잖아요. 어쨌든 해바라기가 데뷔 앨범을 1977년에 내셨으니까.
2: 네.
0: 제가 후배입니다.
2: 아유, 죄송합니다.
0: 왜냐하면 요즘엔 선배 만나기 어렵거든요.
2: 아, 네.
0: 특히 방송에서 선배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1: 어렵죠.
0: 네,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네.
0: 아니 근데 놀라운 게
2: 감회가 새롭네.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라는 게 맞습니까?
2: 그런 것 같은데.
1: 한 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은
2: 없었어.
0: 아, 기억이 잘 안 나.
1: 아, 그렇죠.
0: 아니 우리가 저 뭐 콘서트 7080이나 이런 다른 데서는 자주 만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진방에도 찾아보니까 없고 아마도 진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2: 처음인 것 같아요.
1: 처음인 거예요. 네.
2: 감사합니다.
0: 아니요.
2: 허락해 주셔서.
0: 아니 무슨 소리야? 제가 잘못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 마지막으로 우리 만난 게 언제예요?
2: 7080
0: 콘서트 7080 네, 때예요.
2: 마지막.
0: 네, 그때는 뭐 그래도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래.
2: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같은 것 같아요.
0: 처음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이주호 씨는 저랑 처음 만난 거?
2: 네, 1980년대 초에 인천에서 뭐 하고 같이 전철 타고 왔잖아요. 그때 그 전철이 처음 생길 때.
0: 1호선.
2: 네.
0: 아, 그 기억나네. 1호선을 타고
2: 인천서부터 네. 서울까지 둘이서.
0: 왜 갔죠, 거길?
2: 거기요 무슨
0: 축제 이런 거
2: 있나? 네, 인천대학교 무슨 인하대학교 무슨 축제 갔다 왔어요.
0: 기억이 나는데.
2: 네, 그때 너무 너무.
0: 그때 뭐
2: 설레었고 좋았죠.
0: 아니 전철 타고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2: 안 쉬고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
0: 주로 무슨 얘기였어요 그때?
2: 아 지금 저기 요즘에는 세 달 전의 일도 기억이 잘 안 나.
0: 기억이 안 나죠. 예, 근데 그때는. 제 생각에 뭐 음악 얘기 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분명히.
2: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생활 얘기도 하고 뭐 시대 얘기도 하고.
0: 그때 뭐 젊을 때니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2: 네, 호기심 많았죠.
0: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2: 네. 네. 아, 또 내일은 어떤 길을 만나.

0: 그렇죠. 정말 사회에 불만도 많았고.
1: 두근두근거리기도.
0: 자, 아유, 이게 팀 결성된 지는 진짜 해바라기는 이거 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1: 네, 75년도.
0: 그렇죠.
1: 네, 예.
0: 와우.
1: 엄청나죠?
0: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오래 되셨고, 또 그동안 엄청나게 히트곡도 많이 내셨고, 그 뭐,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리빙 레전드 아닙니까? 살아있는 전설.
1: 아유, 송구스럽습니다.
0: 네. 안 하실래요, 전설?
1: 안 하네요.
0: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디 가면 이렇게도 소개하잖아요.
1: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설이라고.
0: 아무튼 오늘 뭐 음악 얘기도 하고.
1: 너무 기뻐갖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0: 뭐가 그렇게 기뻐요?
1: 우리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만나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0: 그렇죠.
1: 좋은 일인지.
0: 우리 나이에는 사실. 네. 금방 얘기하셨는데 살아서 이렇게 예. 방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일종의 기적이죠.
1: 아, 다 죽었어요. 아니, 친구들 다 떠났어요.
0: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1: 죄송합니다.
0: 이 사람들 이거 뭐 하는 건가? 아직 뭐 한창입니다. 해바라기. 네,
1: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0: 네. 자, 해바라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들었고요.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한국 포크 음악의 전설 해바라기와 함께합니다. 이주호, 이광준 씨. 이주호 씨는 그래도 해바라기를 처음 창단해서부터 지금까지 군에 다녀오신 그 기간만 빼고는 계속해서 네. 팀에 계셨잖아요.
7: 네네. 네.
6: 근데 이주호 씨 옆에 계신 이광준 씨는
7: 저런 뭐, 조금 외, 예, 왔다 갔다 외출을 좀 했죠.
6: 어, 네. 유익종 씨가 하시다가 나가시고 이광준 씨도 오셨다가 네. 또 나가셨다가 또 예. 네, 이런저런 분들이 오셨다가 다시 최근에 이광준 씨가 오신 거네.
7: 예.
6: 와. 아니, 이주호 씨가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7: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6: 왜, 왜.
7: 조용히 암전 씨.
6: 파트너를 계속 바꾸십니까? 아, 바꾸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가신 거예요?
7: 그런 무슨, 건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6: 사정이.
7: 어. 그러더니 호구사 하는 거죠. 뭐. 그렇죠.
6: 그렇죠. 네. 뭐 밴드도 그렇고.
7: 네,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아하. 네. 벌써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6: 자,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처음으로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나오셨는데 네. 오늘 나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 그동안에 이광준 선생님이 해외에서 닦고 계실 쯤에
6: 아 이광준 씨는 해외에 계셨어요?
7: 네네
8: 잠깐 나갔다 왔죠. 네.
6: 잠깐 아니고 꽤 오래 나

0: 장깔미.
1: 장깔미 한 거의 10년 됐군요.
2: 그래가지고 아 최근에 다시 이제
1: 네, 다시.
0: 네 그래서
1: 뭐 예, 예.
0: 그래서 저는 갑자기
2: 네.
0: 혼자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느낌이 큰 바다에 한복판에 그냥 돗달린 배 하나 딱 띄워서 거기서 그냥 혼자서 배를 넣어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는 동안에 모진 풍파와
2: 네.
0: 많은 시련들과 비바람 치는 곳을 뚫고 이렇게 와서 육지로 간신히 올라와서 이광준 선생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 4, 5년 전에 네. 만나서 다시 의기투합해서 용기를 내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다가 아. 낡은 기타, 클래식 기타가 하나 있었어요. 1971년도
2: 네.
0: 타무라라고 하는 기타인데 그 기타를 열어서 닦으면서 아 해바라기를 지켜준 기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2: 예.
0: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했던 사람들도 너무 고맙고 그립고 그래서 해바라기를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2: 아니, 너무 그렇게 비상하게 얘기하지 마요. 그래. 마지막 멘트 같아. 무슨
0: 그래가지고 감사 콘서트
2: 감사 콘서트
0: 를 이제 드디어 35년 만에 서울에서
2: 와
1: 35년 됐군요.
2: 아 이건 의미가 있는데 감사 콘서트.
0: 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갖고
2: 이제서야 이제 그동안 해바라기 음악을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네,
0: 그렇지.
2: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0: 아니 쭉
2: 지금까지는 에이, 지금까지는 야 내가 너 좋은 노래 발표했으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0: 아이고 솔직히 없었습니다.
2: 아 감사 콘서트.
0: 아,
2: 그 언제 합니까?
0: 11월 아, 1일 날.
2: 11월 1일.
0: 네.
2: 어.
0: 오후 5시.
2: 예.
0: 일요일 날입니다.
2: 어.
0: 쉬시는 날 준비했습니다.
2: 아, 쉬는 날이죠.
0: 네. 네. 저기
2: 일하는 날 안 만든
0: 마포 아트 센터에서.
2: 네네네.
0: 한 천석 정도 된다 그래요.
2: 아, 이게 의미가 있겠는데요.
0: 그래서 작은 시작으로.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뭐 이런 영향력이나 뭐 이런 달란트를 전부 다
2: 예.
0: 라이브를 통해서 돌려드리고 감사의 아. 마음으로 저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2: 감사 콘서트 가수 해바라기가 지금까지 라이브 앨범도 내신 적 있던가요?
0: 네 있죠.
1: 있죠.
2: 아 이것도 또 녹음해서 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0: 아 그래요.
2: 지금까지 해바라기가 앨범 몇 장 냈습니까?
0: 공식적으로는 이 10집까지 했는데요.
2: 아, 10집.
0: 11집서부터는 뭐 다른 타이틀로 그렇게 몇 장 또 냈죠.
2: 공식적으로 그러면 비공식적인 앨범도 있습니까?
0: 그럼 뭐 그다음에는 이제 같이 노래하는 분들이 좀 바뀌고 그러니까.
2: 네.
0: 새로운 의미로 뭐 세 송이 한 송이 두 송이 앨범도 내고.
2: 근데 이조 씨는 굉장히 일찍 음악을 시작하셨잖아요.
0: 네, 좀.
2: 뭐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0: 아니 없었어요.
2: 그냥
0: 음악이 좋아서.
2: 기타는 언제부터 치셨어요?
0: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사촌 형님이 기타를 하나. 너네 집에다가 좀 갖다 놔라. 나 이사해서 안 된다. 그래갖고 그 기타를
2: 기타 그냥 왔어요.
0: 네, 메고 가면서 소리로 이렇게 내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침 저희 누님께서 YMCA에서 예스터데이 기타 클래식 기타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이렇게
2: 보다가
0: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음악책과 기타 코드책을 사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그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2: 아,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혼자 했군요.
0: 네. 누님 소리 듣고 그냥 따라서 했죠. 코드 이렇게 보고.
2: 그러다가 이종선 형은 어떻게 만나가지고 해바라기를.
0: 이종선 선배님은 아니 그 전에.
2: 아, 그 전에.
0: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이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2: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네. 노래를 만들었어요?
0: 네.
2: 빠르시네.
0: 아니

0: 악보에 있는 거를 보니까 저도 아 여기다가 악보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구나.
1: 오, 만들 수 있겠다.
0: 네, 그래갖고 만들기 시작했죠.
1: 뭐에 관한 노래를 처음 만들었어요?
0: 처음 노래는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
1: 중학교 2학년이?
0: 네.
1: 아, 이런 건방진 중학생이 있나?
0: 그렇죠. 그때 그런 생각을 못. 그때 네. 그때 만난 책 중에 헬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나르시스와 골드먼트 이야기. 그래서 나르시스는 성전에서 평생을 살고
1: 네.
0: 골드문트는 그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불빛의 호기심 때문에 성전을 나와서 세상을 경험하고 사랑도 배우고 이별도 배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운 다음에 떠날 때쯤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르시스와 같이 생활하다가 네.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끝머리까지 아 이렇게 사는 분도 있고 이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모여서 떠날 때 같이 이렇게 떠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서부터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1: 아, 예, 조숙하셨네.
0: 그래서 인생의 길이 거든 나와 함께 가지고 인생의 길이 거든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1: 그런 노래를 만드셨군요.
0: 네, 그 악보가 있는데 첫 작품인데.
1: 그 노래는 뭐 발표되지는 않았죠.
0: 발표되지는 않고 그냥 지인들만 조금씩 알죠.
1: 어허, 야 이광준 씨는 언제 처음 기타를 치셨습니까?
2: 저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또 추석 선물로 기타를 하나 사주셔가지고
1: 그걸. 멋쟁이 아버님이시네.
2: 네, 우리 저희 집안은 또 이렇게 음악을 서로들 피아노 치고 뭐 그런 집안에서.
1: 아니 보통 우리 세대는 자식이 기타 치고 있으면 아버지가 기타 포개고 뭐 이런
0: 그런 집 많아.
1: 이런 집이 많았는데.
2: 맞아요, 그렇죠.
1: 네. 와, 근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네.
2: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0: 네. 어머님이 엘토도 하고.
1: 아, 그러셨어요? 완전히 음악 가족이네요.
2: 네, 음악 가족이었어요.
1: 네. 자, 그러면 야 노래 한 곡도 듣죠. 네. 이번에는 어서 말을 해. 아, 이 노래 이것도 명곡이. 해바라기 노래는 다 명곡이야.
0: 아유, 이거 과찬해.
1: 명곡이 아닌 곡이 없네.
2: 네.
1: 어서 말을 해 이거 준비해 주실래요?
0: 네. 들려드릴까요?
1: 아, 그럼요. 네, 네. 네.

0: 와, 어서 말을 해 들었습니다. 예. 또 오시죠, 다시. 얼마나 상대방이 얘기 안 해가지고 답답했으면 이렇게 외치듯이 어서 말을 하라고 그러셨을까. 아,
1: 이거.
0: 아, 이거 오세요, 네. 네. 말하러 오셔야죠, 일로. 예.
1: 네, 그럼 가겠습니다.
0: 아, 진짜 그렇게 답답해서 만드신 건 아니죠?
2: 진짜 답답해서 만드신
0: 아, 그래서?
2: 거죠.
0: 말을 안 해가지고?
2: 예. 네.
0: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죠.
2: 답답하죠. 네.
0: 그 상대방은 왜 말을 안 한다고 또 이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2: 그렇죠.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갖고. 아니,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0: 네.
2: 싶은데 정말 사랑하면 수줍어
0: 말이 잘 안 나오죠.
2: 안 나오고 말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만 봐도 막 떨리고 막 설레이고 그런 감정들. 그런데 이 노래 안에 있는 그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예. 쓴 거거든요. 그때 1980년도에 쓴 노래예요.
0: 네.
2: 그때 우리들의 현실이 무슨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들도 못하고 그저 그냥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지 않았나.
0: 그때는 말하면 좀
2: 그렇죠.
0: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2: 맴매하고 그랬을 때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냥 노랫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좀 같이 좀 말을 좀 하면서 살면 안 될까.
0: 해바라기의 음악들이
2: 네.
0: 멜로디도 참 아름답지만
2: 네.
0: 이 가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가사들이에요.
2: 고맙습니다.
0: 그 노래 만드실 때는 뭐 가사를 먼저 만드십니까? 아니면 멜로디를 먼저 만드십니까?
2: 동시에 만들 때도 있고요. 주로 글을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멜로디를 쓸 때가 더러 있죠.
0: 그게
2: 네, 많죠.
0: 예, 글을 먼저 쓰고.
2: 네네. 음률은 나중에.
0: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사가 좋은 가사는
2: 네.
0: 가사를 계속 읽고 있으면
2: 네.
0: 그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2: 그렇죠. 그건 너무너무 좋은 곡이죠.
0: 해바라기 노래들이 그런 곡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아, 노랫말 써놓고 음률을 붙이면
0: 네.
2: 진짜 자연스럽게 음률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률을 먼저 써놓고 가사를 쓰려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가다가 다른 길로 슬쩍 갔다가 오기도 하고 시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변화가 불쌍하잖아요.
0: 그래서 또 작사만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와 있는 멜로디에다가 껴맞춰가지고
2: 천재들이
0: 멋진 가사를 쓰시는 분도 계시나요?
2: 천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0: 지금까지 앨범 지금 곡을 몇 곡이나 발표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2: 지금 한 130여 곡 정도? 얼마 안 돼요.
0: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 네. 유명하신 분들은 뭐 몇천 곡씩이나 뭐.
0: 이 130 곡이면 많은 거 저는
2: 많은 거예요?
0: 저는 한 30곡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2: 음악 캠프 지키시느라고.
0: 제가 또 네. 너무 음악을 게으르게 한 거죠.
2: 지금도 계속 하시잖아요.
0: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2: 그러세요.
0: 네, 음악 소개하는 일만.

0: 활주로가 생각이 나요. 전철 타고 올 때 활주로 오셨는데.
1: 그때는 그랬죠. 네. 어, 그러네, 그러네.
0: 그렇죠.
1: 그 바로 뒤에 이제 송골매를 시작하는 거죠.
0: 네. 네.
1: 아유. 별로 크게 중요한 얘기는 그럼, 아닌 것 같고요. 네. 오, 시간이 노래 달랑 두 곡 들었는데 광고 들을 시간인데요. 와. 그럼 요 광고 뒤에 말 속에 향기가 있어. 야, 이게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노래죠.
0: 네.
1: 이 노래를 광고 뒤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시죠.
1: 예, 예.

0: 2025년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화재. 그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었는데요. 2025년 3월부터 강화된 김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함께 알아보시죠. 현재 보조배터리는 휴대수화물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00W시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00W시 초과 160W시 이하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되고 160W시 초과 배터리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충전 용량인 와트시는 전압 곱하기 배터리 용량 남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보조배터리는 충전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어 한 개씩 분리 보관해주세요. 기내에선 보조배터리를 선반에 넣지 말고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도 저녁에는 후드 점퍼 입은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만큼 아침 저녁은 이제 꽤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 되도록 가벼운 외투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서울은 26도, 대구는 25도, 제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활동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인데요. 바람이 꽤 강합니다. 바람은 조심하셔야겠는데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날씨 좋을 예정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네, 2025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해바라기의 말 속에 향기가 있어. 야. 자, 다시 오시죠, 이쪽으로. 네. 예. 그 노래를 지금 가사에 집중해서 쭉 듣고 있는데, 와, 아까 이주호 씨가 콘서트도 감사 콘서트라고 하신 게 아, 무슨 뜻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1: 예. 아, 그러세요.
0: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보내고 네. 거울 앞에 지금 와서 차분하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해서
1: 네네.
0: 또 내가 지금 살아서 노래를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
1: 예. 전 진짜
0: 맞나요?
1: 맞아요.
0: 아, 박수까지 치고 그래요.
1: 역시 천재는 틀린다.
0: 아, 뭔 소리야. 그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시는데
1: 네.
0: 이주호 씨도 어렸을 때도 뭐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고
1: 네.
0: 영향을 받으면서 뭐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럼요.
0: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누가 있습니까?
1: 저는 외국의 아티스트들 중에 크로스비 스틸즈 내시앤 영이라고
0: 예, 잘 알죠.
1: 예, 그분들 음악을 거의 공부를 많이 했고요.
0: 네네. 네.
1: 그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닐 영이라고
0: 닐 영을 좋아하셨구나 또.
1: 그분의 음악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0: 그러면 저 이주호 씨도 중간에 그 락밴드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셨어요? 닐 영 이 양반은 중간에
1: 아, 그렇죠. 이제
0: 락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1: 이제 조금 더 나이 들면 일렉 기타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0: 아, 지금부터?
1: 네.
0: 아, 이 또 아직 완전히 돌아오신 게 아니에요?
1: 네, 여지껏은 뭐 스튜디오에서 세션 할 때 뭐 이렇게 녹음할 때만 일렉 기타 치고 그랬는데 아유, 하면 멋있죠.
0: 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진짜?
1: 네. 원컨대. 근데 저희는 이제 어쿠스틱 듀엣 밴드라
0: 네네.
1: 그렇게 이제 그걸 시도하거나 이럴 시간적인

0: 게 좀 들 있었죠.
1: 이광준 씨는 어떤 음악을 듣고 자라셨습니까?
2: 아, 저는 영향을 비틀즈한테.
1: 비틀즈.
2: 야, 역시 예. 뭐 그때 또 롤링스톤스의 As Years Go By를 그 노래를 처음 야. 합성을 처음 기타를 이렇게 배웠어요.
1: 네네.
2: 그게 첫 곡이에요. 합성
1: 아, 진짜 아름다운 곡이죠. As Years Go By. 네. 롤링스톤스는 음악 수줍하게 하다 가끔 이렇게 또
2: 그런 곡이 있죠.
1: 하이 아름다운 서정적인 음악들을 멋있게요.
0: 네, 맞아요. 아유. 네.
1: 그 음악을 하시면서 뭐 음반 녹음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거의 뭐 많은 시간을 스튜디오에서 생활했죠.
1: 근데 저도 음악하던 시절에 녹음 상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
0: 네, 저희들도 그랬어요.
1: 사실 어쿠스틱 기타 소리 네. 잡는 게 더 어렵잖아요.
0: 어렵죠. 엄청나게 힘들죠.
1: 그래서 이상하게 저 팝 음악 들으면 기타 소리들이 막 선명하게 네, 네. 그리고 또 볼륨감 있게 쫙 나오는데 네. 우리는 녹음하면 이상하게 약간 생철 소리 나고 막 이러잖아요.
2: 생철.
0: 그렇죠.
1: 그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0: 저희들은 뭐 이제 워낙 그 저기 막 녹음 장비를 그분들이 만드신 장비고
1: 그렇죠.
0: 그 오퍼만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잘 잡기도 하고 그런데 어쿠스틱 기타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조금 산만하고 좀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1: 네, 네.
0: 저희는 믹싱할 때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1: 그게 참 중요하죠. 네, 네, 네. 균형이
0: 그래서 한참 걸려요. 믹싱할 때 한참 걸려요.
1: 한참 걸려요?
0: 네네. 네. 그걸 또 엔지니어분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네. 네. 잡아내고 전체적인 또 분위기도 봐야 되고 오래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 오랫동안 실증 안 나고 들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나타나는 악기들의 소리 때문에 네. 공간이 좀 없어지지 않나. 그 공간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또 연구하고.
1: 아, 참 연구할 거 많아요.
0: 네,
1: 진짜.
0: 그래서 예. 뭐 언제 들어도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수.
1: 그래야죠. 예, 예.
0: 오랫동안 들어도 실증 나지 않고 그런 음악들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믹싱할 때 참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번 앨범도 3년인가 녹음했어요.
1: 아, 3년이나 녹음을 하셨어요?
2: 네. 오, 3년.
0: 어저께 이제 마지막 최종 믹싱 끝났어요.
1: 아 그래? 언제 나옵니까 앨범이?
0: 아 이제 공연 전에 LP로.
1: 아하. 공연 전에 그럼 이게
0: 기념 앨범으로.
2: 기념 앨범.
1: 뭐 감사 앨범이라고 붙이네.
0: 감사 앨범.
1: 아 진짜로요?
0: 네 선물로 이제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이제 같이 나누려고 그러죠.
1: 요새 너무 감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유 저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갖고.
1: 뭐 거창하게 네, 얘기하면
0: 그러니까 뭐
1: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0: 네네 동참하고 싶은 거죠.
1: 그 해바라기 같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으면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 같은데. 아니,
0: 그래가지고 게을렀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 죄송하고.
1: 아니 그렇게 게으르진 않았어요. 나름 뭐 열심히 하셨잖아요.
0: 네, 그래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하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1: 아니 혹시라도 네. 음악을 하시다가 네. 아니, 오래 하셨으니까
0: 네, 네.
1: 중간에 아니 이거 다른 일을 할 걸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후회하신 적도 있습니까?
0: 아니요.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1: 네. 오늘 너무 감사하시네요.
0: 아, 행복하니까.
1: 아니 근데 이광준 씨는 미국에 가셔서도 좀 청소년 음악 교실을 운영하셨어요?
2: 네. 뭐 거기 좀 부모님들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건들거리고 불량 소년들도 많으시고 그러는데 그런 애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착실해지고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1: 음악이 네.
2: 그러니까 역시
1: 사람의 어떤 인격 형성이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아주 부모님들도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아주

0: 기타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뭐.
1: 좋은 일 하셨네요, 뭐.
0: 네, 아주 보람 있는 일 했습니다.
1: 자, 그러면 노래 또 들을 차례인데요. 네. 자, 이 곡도 참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2: 아, 그러세요?
1: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 예. 불행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데.
2: 야, 진짜 우리 모두는 배철수 선생님 계셔갖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살았어요.
1: 아, 오늘 왜 그러세요?
2: 네? 진짜. 얼마나 좋아요. 음악 캠프 안에서 음악을 이렇게 리더해 주시고.
1: 아유, 감사합니다. 예.
2: 노래 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자,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겠습니다. 예.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

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한국 포크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해바라기. 네. 이주호, 이광준 씨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아, 제가 감사하죠. 아, 제가 뭐 옛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네. 서로 얘기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네, 네. 또 해바라기가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노래로 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네. 정말 좋은 기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또 감사드리고.
7: 아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6: 아유, 앞으로도 좀 좋은 노래 많이 발표하시고.
7: 네, 이제 네. 열심히 할게요.
6: 일단 건강하셔야죠.
7: 네. 그렇죠. 건강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6: 자, 시간이 다 됐거든요. 네.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아무 얘기나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7: 네. 네. 아무거나 얘기해요. 네.
6: 아무거나 이광준 씨부터 얘기하시죠. 예.
8: 네. 이건 저희 음악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 저희 음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선한 쪽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야, 와, 진짜 좋은 얘기하셨네.
7: 다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는 뭐 특별히 뭐 그렇죠. 마지막에 건강 말씀하셔서 네. 여러분 건강이 제일 1번인 것 같아요.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6: 그렇죠.
7: 그래서 그리고 봉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예. 봉사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기 모습들이 네네.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늘 내 옆에 있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 아니 근데 오늘 뭐
7: 11월 1일 날 예, 5시에 예. 마포아트 센터에서 만나요.
6: 11월 1일 5시에 예. 네.
7: 만나요. 저희들이 많은 선물 드릴게 노래도 드리고 그 외에 등등.
6: 네, 오늘 저 이주호 씨 노래하는 거 보니까 네. 건강하시네. 네.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목소리가 아직 살아 있어요. 건강하십니다.
7: 저희는 뭐 연습 3시간씩 스트레이트로 해요.
6: 와우.
7: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연습하니까 구경 오셔도 됩니다.
6: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들었고요.
7: 선생님 공부.
6: 아니 선생님은 무슨 갑자기
7: 공부 많이 했습니다.
6: 자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랑 아니겠습니까?
7: 네네 오르신 말씀.
6: 그러면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들으면서 네. 오늘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6: 두 분 고맙습니다.
7: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끝곡으로 예,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김창훈, 저는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연주할 때 음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쉼표인데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다음 마디를 고조시키는 사다리가 되기도 해요. 앞에 음들을 정리하고 뒤를 준비하기도 하죠.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이지만 정해진 음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쉼표입니다. 가끔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음악에서도 인생에서도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순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 운전이 필요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3: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937년생으로 아흔을 목전에 둔 배우 안소니 호킨스는 선이 굵은 강렬한 역할을 맡으며 무려 70년의 경력을 가진 배우로 여러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엔 클래식 앨범을 낸 뮤지션으로 영국 차트 1위에 올랐대요.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어린 시절부터 독학으로 작곡을 익혀서 배우 생활 틈틈이 만든 관현악곡 12곡을 엮어 정식 앨범으로 발매했습니다. 그 중에 무려 60년을 함께한 곡도 있다는데요. 배우로 살면서 틈틈이 돌아갈 곳이 되어준 게 바로 자신의 첫 번째 바람이자 소망인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9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안소니 홉킨스가 작곡한 1947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 2번 브레큰 로드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독학으로 이게 관현악곡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놀라운데요. 클래식 앨범을 발매해서 영국 차트 1위에 올랐대요. 진짜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일화가 안소니 홉킨스에게서 또 이렇게 놀라게 되는군요. 아우,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금 피아노 선율 밑으로 현악기들이 여러 코드를 싹싹 밟는 부분에서 되게 영화적이다라고 느껴졌었어요. 와,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는 앨범일 것 같아요. 그 이 앨범 제목이 1947인 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세상에, 그냥 예전부터 만들고 있었군요. 저만 몰랐던 거 아니죠, 이거. 남수정님께서 다재다능한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제게 주어진 달란트는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소니 홉킨스는 막 다재다능이라기보다는 안소니 홉킨스의 연기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좀 학구적인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렇다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울려요. 예, 그분은 여러 굴을 팔 것 같진 않지만 딱 한 이렇게 두 개 정도의 굴을 누구보다 깊게 팔 것만 같은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인물인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셨군요. 김옥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음악 선물 감사해요. 이은희님, 가을밤 고급지다요. 진짜 별밤에서 클래식 음악 진짜 가끔가다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부엉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 보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이 대도파민의 시대일수록 클래식 곡을 들으면은 우리 뇌가 정말 편안함을 유난히 더 크게 느낀대요. 가끔 또 이런 시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 있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따 3, 4분 좀 왁자지껄한 또 결투가 벌어집니다. 영업합니다. 시즌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좋은 노래 널리 알리는 영업 겸 선곡 대결 할 테니까 그리고 대결의 승자는 부원이들의 투표로 결정되죠. 오늘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혹은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별밤에 얘기해 주세요. 신청곡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습니다.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오셨습니다. 1110님께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사진과 함께 오늘 올해 첫 붕어빵 게시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게 맛있는 사이즈다. 이 저는 저렇게 조그만한 게 좋더라고요. 저것보다 큰 거 옛날에는 저것보다 좀 보편적으로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작은 걸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그런 그 바삭바삭함을 많이 즐길 수 있어서 전 딱 저 사이즈가 좋더라고요. 이제 그 시절이 왔습니다. 김순지님, 이나 언니, 오늘 엄청 속상한 날이었어요. 저희 반이 피구 결승에서 졌거든요. 피구 잘하는 애들이 다른 반 남자아이의 이간질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너무 속상해요. 저런 초등학교인가? 왜냐면 저도 초등학생 때는 저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 피구가 거의 약간 학교 입장에서 좀 축구? 야구 같은 느낌? 그 피구 잘하는 애들이 인기도 많았고 그리고 우리 반에 피구를 잘하는 애들 두 명이 다 있었어요. 와 진짜 볼만했습니다. 그 둘이 허환이랑 김관호라는 애였는데요. 굉장히 잘했고 예, 지금도 운동 잘하면서 살더라고요. 최수정님 누뿡이 누워서 들을게요. 감기 몸살기로요. 듣다가 잠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아이고 수정님 그래요. 좀 시간이 흐르면서 수정님 사연이 없으면은 편안히 잠드셨나 보다 생각할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감기 딱 걸리기 쉬운 계절인 거 다들 아시죠?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보내주세요. 별밤 콘서트인 스튜디오 라이브 버전으로 권진아의 화이트 와인 듣겠습니다.

권진아의 별밤 라이브 버전으로 화이트 와인 이어서 어제 나온 도경수의 신곡 기타리스트 들었는데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곡 듣는데 내 마음에 쏙 들 때 도파민이 쫙 나오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도파민 나와서 지금 이게 이 앨범 담당하시는 A&R 분께 너무 좋다라고 괜히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너무 오지랖인가 싶어서 자중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오지랖이겠죠? 4756님 시원한 날씨에 어울리는 시원한 노래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신청합니다. 5616님도 가을 날씨에 듣기 좋은 도경수 기타리스트 신청해요. 김홍현님 기타리스트 저도 신청하려 했는데 앨범명처럼 앨범명이 도파민이에요? 진짜 그래서 도파민 나와버렸잖아. 앨범명처럼 도파민 넘치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 리듬이 너무 맛있어요. 와 완전 당해버렸네. 창작자의 의도에 완전히 당해서 지금 도파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노래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5333님께서 11년차 주부인데요. 손질된 오징어만 사다가 오늘 손질 안 된 거 사는 바람에 오징어 눈이 왕 커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해물파전은 맛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징어가 좀 눈 이렇게 처리하는 게 조금 약간 미안한 그런 느낌인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좀 그랬군요. 라면서 맛있는 해물파전 사진 보내주셨어요. 맛있겠다요. 뿌듯합니다. 3387님께서 이나 언니 어제 메뉴 추천 듣고 오늘 큰맘 먹고 김치찌개랑 카레 가득 끓였어요. 넉넉히 해서 친정에도 드리려고요. 맛나게 잘 먹을게요. 맘 같아서는 싸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8살 아들과 2살 매기 딸내미랑 라면서 인증샷까지 보내주셨는데 냄비도 다 너무 예쁜데? 뭐가 요리 좀 하시는 분 같은데요? 양이 엄청 많아요. 손도 크셔라. 아무튼 인증샷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이게 첫 문자래요. 3387님이. 가만 있어봐. 내일 메뉴도 제가 좀 추천해드려야 되나? 메뉴 원하세요? 생각 좀 해보실래요? 그러는 동안에 노래 좀 들을게요. 존 스플릿 오프의 Make It Happen.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아기가 태어난 지 500일이 넘었다. 처음에는 혼자 힘으로 목도 가누지 못했는데 이제 반듯하게 고개를 들 줄 알고 눕혀놓은 대로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기가 스스로 뒤집고 기어다니고 걸음마를 하더니 이제는 뛰어다닐 만큼 컸다. 걸음마를 시작하며 밖에 나가 산책을 하는데 처음 한 발 한 발 떼기 시작할 땐 엉덩이 콩 주저앉는 정도였다면 이젠 날쌘돌이처럼 뛰어다니니 행여라도 넘어질까 늘 조마조마하다. 그러다 오늘 크게 한번 넘어졌다. 평소 조금 아픈 것엔 울지도 않던 아기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안아서 달래다 보니 코끝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소독하고 약을 발라줬더니 좀 전에 넘어지고 코를 다친 사실을 잊었는지 아기는 또 해맑게 웃었다. 아직 내 손길이 필요하고 혼자 해내는 것이 어려운 아이를 내가 잘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기에게 미안한 날이다. 그 생각 끝에는 또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준 엄마에게 고마워졌다.

소녀시대의 디얼 맘 듣고 왔어요. 오늘 안녕들한가요는 이주현님 이야기였고요. 이제 520일 된 아기 엄마라 별밤을 매일 듣진 못하지만 아기가 일찍 자는 날에 들어와 듣곤 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아기의 안전을 지키고 아기가 안녕하도록 보살펴줘야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 우리 아기에게 미안해요. 그 생각 끝에 저를 잘 키워준 엄마가 생각나서 안부 여쭙는 전화를 드렸네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아, 근데 이게 다 학습이죠. 근데 그 다쳤을 때 엄마가 곁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 안 다치게 하는 거? 그건 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우리가 다 있어야 뭐 조심성 없이 내 몸을 움직였을 때는 내가 몸을 부딪혀서 그리고 나한테서 피가 나오는 걸내 눈으로 보게 되고 이 경험도 다 학습이지요. 다만 내 보호자가 그때 있고 없고 그게 좀 중요한 요소일 텐데 옆에 계셨잖아요. 송혜미님, 아이들은 다치면서 자라는 거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도 무릎 깨져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사연 주신 주현님, 지금도 함께하고 계셨군요. 유유유, 이나은이 고마워요. 제 사연 읽어주시는데, 눈물 핑. 엄마 생각하면서 아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공감에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아이 육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우리 엄마, 엄마는 나를 이렇게 키웠나. 라면서 엄마 생각이 났다. 이렇게 꼭 스토리가 가더라고요. 요 마음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주연님, 힘내세요. 아이는, 우리도 지금 아직도 넘어지는 걸요? 괜찮습니다. 이주연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사연이랑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동안.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듣고 왔습니다. 조혜민 님이요. 엄마랑 동생이랑 강아지 한복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어김없이 추석을 앞두고 휴일 없이 야근 중이에요. 오늘 벌써 1차 배송 끝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달콤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가족 화이팅!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어머, 근데 어떻게 온 가족이 다 금손인 거예요? 이것도, 와, 거의 뭐 약간 한복 만드는 밴드 느낌인데요? 아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조금 더 하셔야겠지만은 스트레칭 좀 하시고 계속 고개 숙이고 계실 텐데 틈틈이 위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칭 해 주셔야 돼요. 박명신님께서 차 사러 서울에서 전남 담양까지 왔는데 오토가 아니라 수동이어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차 렌트까지 해서 왔는데 덕분에 오늘 하루는 그냥 휴게소 투어네요. 아이고, 어쩌다 그 정보를 놓치신 거예요? 아니, 그쪽에 잘못 알려줬던 건가? 이것은 뜻밖의 드라이브였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네요. 김현지님, 안녕하세요, 대장부님. 지난주에 뒷집 제로바이스원의 친한 친구, 테디 응원해 주신 거랑 조금 일찍 와서 별밤도 함께 해달라는 초대 메시지 듣고 방문했습니다. 8시에도 라디오 켜고 함께 해볼게요. 현지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현지님. 아, 그래요. 이제 우리 텔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일찍 일찍 와가지고 좀 북적북적 거리는 느낌이 요새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181님, 제 목소리가 작은 게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인데요. 오늘 슈퍼 직원분이 적립번호 물어봐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앞에 있는데, 아, 그 모기 목소리? 아! 목소리가 좀 작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엄연히 이름이 있는데 사람한테 웬 모기 목소리 너무 예의 없고 속상해요. 찰리 푸스의 원콜 어웨이 들으면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 틀어주실 수 있나요? 거의 이게 실화인가 싶은 무례함인데 이거? 앞에 있는데? 아, 그 모기 아니 무슨 이거 뭐지 병인가? 그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이 밖으로 소리 되어서 나오는 약간 형벌 중인 게 아닐까요? 지금 벌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내가 속으로 한 생각이 내 입으로 다 나가게 돼 있어. 아, 그럼 어떻게 큰일 났죠, 이제 나중에. 막 잘못 걸리면은 이상, 어우, 저 사람은 뭐, 왜 이렇게 등치가 커요, 뭐, 쭈쭈 하다가, 응? 펀치 한번 날아오고. 제가 볼때 그분 형벌을 받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그걸 그냥 앞에서, 아, 당연히 노래 틀어드릴게요. 기분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찰리 푸스의 One Call Away.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마음이 힘이 들 땐 우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털어놓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안전판 역할을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도 좋고 일기를 쓰는 습관도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거나 휴대폰에서 서울 위플에 접속해도 힘이 될 거예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좀 전에 역대급 무례한 그 무슨 어떤 분 사람 앞에 두고 이상한 말 했다라던 그 사연 그 보내주셨던 7181님이 노래 듣고 정말 속상했는데 읽어주시고 노래까지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듣고 있던 많은 부엉이들도 함께 지금 화를 잔뜩 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난 거니까 어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뭐야 하는 에피소드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가 무슨 뭐 부끄러워하거나 마음 담아둬야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어이없어요. 지금도 한병영님 어제 기타 치는 자영업자 신청곡 틀어주셔서 무한히 행복합니다. 요즘 기분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별밤 덕분에 기분 좋은 밤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 별밤으로 위안받으며 집으로 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와주셨군요. 요즘에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기타로 막 연주하는 거 연습하고 계신다던 우리 한병영님 반갑습니다. 자, 2부 마무리하면서 이승열의 나라 듣고요. 저는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선선해진 날씨에 벌초나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부쩍 잦아지는 9월은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중증으로 발전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풀숲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챙겨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그냥 앉거나 겉옷을 벗어두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곧바로 세탁하고 꼼꼼하게 샤워를 해야 하죠. 만약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이나 오한, 몸에 검은 딱지가 발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여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8: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9: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노래는 알리고
2: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1: 오늘도 영업합니다.
2: 시즌 4.

0: 밖에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이원석입니다.
0: 아, 잘 오셨고요.
1: 네.
0: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데이브레이크 공식 SNS에 미남이 등장했습니다.
1: 네.
0: 라면서 저는 아직 이 영상을 못 봤는데.
1: 네.
0: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산이 올라가자 한 미남이 등장하네요. 예예
1: 네.
0: 예, 예. 약간 작가의 표현으로는 강동원 저리 비켜. 그러니까 강동원의 그 레전드 우산 등장씬 있잖아요. 클래식에서였나 그거? 그래 뭐?
1: 아니 뭐 아무튼 있어요. 예.
0: 클래식 아니고 뭐죠?
1: 이거 오래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0: 이대요? 아 늑대. 그
1: 예예예예예예.
0: 아, 강동원 저리 비켜.
1: 아하 그런 또
0: 어떠세요?
1: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 예.
0: 약간 뭐 혹자는. 홀리데이의 최민수 느낌이 난다라는 아 그건 아닌가요?
1: 그게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0: 아 좋습니다.
1: 네. 아 이거 그때 무슨 얼마 전에 무슨 공연이 있었는데
0: 네.
1: 대기하다가 저희 그 ANR 그 팀장님께서 네. 그때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산을 양산삼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요거 한 번만
0: 해달라고
1: 해봐 좀 어때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0: 네.
1: 웃기려고.
0: 네네.
1: 근데 편집을 네, 저렇게 네. 샤랄라하게 할 줄은 몰랐죠.
0: 슬로우하게.
1: 네. 그리고 막 효과 좀 나오고 네네네. 막 핑크핑크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0: 네.
1: 좋아요를 참 못 누르고 있다가
0: 네.
1: 누르고 댓글을 제가 달았습니다.
0: 뭐라고 달으셨죠?
1: 아마 된통 당했다는 느낌으로 했죠. 아,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게시물이 올라오면 제 스토리에 공유를 한단
0: 네네네.
1: 말이죠. 아유, 도저히 이건 공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0: 아, 왜요?
1: 그래가지고.
0: 아무래도 요새 이원석 씨의 미모가 절정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서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장봉, 절정이 아닙니다.
0: 아,
1: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0: 지금 개화죠, 개화. 네, 개화. 이제 봄이죠. 아직 여름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1: 아직 멀었어요.
0: 네, 너무. 개봉 박두!
1: 아유!
0: 자,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펼쳐야
1: 됩니다.
0: 근데
1: 날씨가 엄청 이제 쌀쌀해요.
0: 쌀쌀해서 저 처음으로 이제 이 뭐랄까 걸칠 것.
1: 그러니까요.
0: 슬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1: 바람막이나 전파 하나 챙겨야겠더라고요.
0: 여러분들 그리고 감기 걸렸다는 사연도 많이 와요.
1: 네.
0: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자 아무튼 오늘 선곡 대결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이나 씨와 제가 각각 세 곡의 추천곡을 준비하고요. 총 두 개의 라운드를 거치며 열심히 그 노래들을 영업합니다. 그럼 부엉이들은 더 마음에 드는 노래를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점 원서곡 이나를 써서 으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0: 으흠.
1: 부엉이들의 실시간 투표로 그날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0: 맞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승자만이 틀 수 있고요. 본인에게 투표한 분들 중 10분께 선물도 드릴 수 있지만 패자는 마이크가 꺼져서 코너 끝 인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벌이 아주 확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1: 주제, 새나 곤충 등의 몸에 붙어서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날개.
2: 우라키.
0: 어우 날라가네요 우라키가 아주.
1: 날개.
0: 자 보통의 인간에겐 날개가 없지만 마음 상태에 따라도 뭔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1: 네.
0: 날개를 주제로 선곡 대결 펼치는데 오늘은 제가 좀 먼저 영업을.
1: 그러세요,
0: 되겠습니까?
1: 그러세요.
0: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영업곡은 토니 베넷이 부른 버전의 Fly Me to the Moon입니다.
1: Fly Me to the Moon.
0: 아우 좋아요.
1: 네.
0: 지금 부른 버전은 약간 어떤 누가 부른 버전에서 온 느낌인 것 같으세요?
1: 제가 부른 버전인데.
0: 아 그러네요. 맞아요. 이원석 씨 부른 자주 부르셨죠?
1: 아니요.
0: 그래요? 어디서 부른 것 같지?
1: 처음 불러봤는데.
0: 아, 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1: Fly me to the moon.
0: 아, 이 분위기도 괜찮은데 한번 나.

0: 중에 한번 전곡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1: 여기밖에 모르는데요.
0: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노래 제목이 Fly to the Fly Me to the Moon이지만 원제는요 네. In Other Worlds예요.
1: In Other Worlds.
0: 어, 그분도 아시네요. Please be true.
1: Please be true.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원곡은 앞에 벌스라고 하죠. 도입부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시나트라 버전. 일 거예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버전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노래가 도입부터 시작부터 Fly me to the moon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네. 걸로 기억을 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그것은 후렴구이고 거기까지 원래 빌드업이 있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사의 내용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게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은 그 박자도 이렇게 이 되게 쿵짝쿵짝
1: 쿵짜자 쿵짝
0: 내 박자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그래서 진짜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이 비트예요.
1: 네네.
0: 그래서 뭔가 달나라 갈 생각 굉장히 들떠있고 씩씩해. 근데 신난 김에 아니 너도 같이 갈래? 너도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제가 또 원래 좀 많이 좋아했던 버전은 줄리 런던 버전이 또 있어요.
1: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0: 들으면 또 유명한 분, 보사노바. 아, 그게 맨 처음에 딴따다다단딴딴딴딴딴 그 느낌 아시죠?
1: 네.
0: 되게 유혹을 해요, 사람을. Fly me to the moon.
1: 그게 뭐 유혹이에요? 아, 하나도 안 유혹스럽네.
0: 너무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사이렌 수준의 예, 딱 제 이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 버전은 약간 어, 뭐야? 달나라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0: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토니 베넷 버전이 제일 좋아요.
1: 네.
0: 이거는 맨 처음에 도입부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해석된 내용을 알려드리면 시인들은 간단한 말을 괜히 어렵게 해요. 나도 그런 노래 하나를 써봤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내 마음 그걸 번역해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Fly Me to the Moon이 나오는데 이 버전 들으시면 완전 처절, 약간 멜랑콜리, 센티멘탈하게 이를 데 없죠. 약간 슬퍼요. 그 진짜 Fly가 엄청 길고요. 그래서 이 감정선이 좀 발라드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In Other Words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원곡의 뜻이 가장 잘 살아있다라고 원곡자도 추천을 했었던 버전이 바로 토니 베넷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듣지 않으면 딴 노래들은 막 이렇게 달나라 간다라는 환상적인 테마에만 집중이 되는데 토니 베넷 버전을 들으면 진짜 절절한 사랑 고백으로 들려요 비로소.
1: 혹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레이디 가가인가요?
0: 아 맞아요. 그 굉장히 90대 돼서
1: 예.
0: 건강이 좀 안 좋으실 때.
1: 그래서 이분이 약간
0: 그 그쵸 기억이나, 알츠하이머
1: 예, 그런 네. 약간 왔다 갔다 하실 네네네. 때인데도 레이디 가가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했는데 너무 정확한 근사하게. 음정과 네. 가사로
0: 맞아요.
1: 몸에 이게 이 노래가 그냥 박혀 있나 봐요.
0: 맞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뮤지션들이 종종 있는데
1: 네.
0: 그 굉장히 좀 유명했었던 또 영상입니다.
1: 아, 아무튼 그분이 토니 베넷 맞으시죠?
0: 맞습니다. 바로 그분의 버전으로
1: 네.
0: 이 노래 들어보시면 아마 많이 들었던 Fly Me to the Moon과 전혀 다른 감정선 지금 이 선선한 날씨에 딱 맞는 버전입니다. 저희 첫 번째 영업곡 날개가 있어야 날아갈 수 있겠죠. 토니 베넷의 Fly Me to the Moon.

0: 토니 베넷의 Fly Me to the Moon 저희 첫 번째 영어 곡으로 들었는데요.
1: 아, 이 날 이런 날씨에 너무 딱이네요.
0: 너무 딱이고 예. 이게 원곡자가 추구하는 이 가사의 감정선은 그 이 곡이 나타내고 있어요. 참 의외죠. 굉장히 기분 좋고 산뜻한 노래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프랭크 시나트라 버전이 워낙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이었고요. 9937님께서 오늘은 시작부터 대장봉 승인 듯. 오랜만에 감정 좀 살려서 읽어주세요.
1: 에?
0: 감정 살려서 이 문자 좀 읽어주시죠.
1: 박현진 님이요. 너무 좋은데요. 이런 버전도 있었다니.
0: 라고 보내주셨고 김하정 님이요. 물에서 와인 맛이 나요. 와 진짜 이 미각까지 지금 흔들어 놓는 선곡의 감동.
1: 박상진 님은요. 여보. 나 오늘 술 한잔 해야겠어.
0: 이분은 잊을만하면 등장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딱 이 약간 예 뭐 지금 다 술 얘기 나오다 보니까
0: 예, 취하는 느낌이 나시는 거죠.
1: 하고 싶은 바램을 좀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원석 씨 영어곡 소개해 주세요.
1: 제 첫 번째 영어곡은요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0: 아우
1: 이 노래가 1997년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게 임재범 2집인데
0: 네.
1: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0: 근데 임재범 씨의 이 밤이 지나면 1집이 1991년도에 나왔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6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1: 아 뭐 너무 공백하셔 임재범 선배님은 정말.
0: 아무튼 1집이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6년을 집거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2집 비상 어떻게 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혹자는 이 가사를 본인이 직접 쓴 게 아닌가
1: 할 정도로
0: 본인의 이야기가 너무 잘 담겨있는 노래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요. 네네. 최정은 씨 작사가가 작사를 했고요. 최정은?
1: 아 최정은 씨가 네. 그 전쟁 같은 사람 그것도
0: 참고로
1: 그분 가사입니다. 네.
0: 이 집에 그 노래도 수록이 돼 있습니다.
1: 아하. 네.
0: 그래서 비상, 사랑보다 큰 상처, 그리고 그대는 어디에까지 다 이 집에 수록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비상하게 되는
1: 비상 이 느낌은 아니고
0: emergency
1: 그건 아니죠
0: 아니에요 예.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또 엄청 많은 분들이 부르고 또 리메이크도 많이 됐던 그런 경연곡으로도 많이 쓰였고요. 후렴의 가사를 보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가 1절입니다. 2절은요 펼쳐 보이며로 가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뭐 겸겨웠던 방황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 가사의 스토리는 처음에 난 이렇게 살았고 이제 그러고 싶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다짐에 굉장히 희망적인 가사예요.
1: 아 맞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워낙 멋을 부르면서 불러가지고
1: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0: 누구나 한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 유한석 씨 왜 그렇게 부르셨어요?
0: 제가요?
1: 방금 우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그 이 세대들
1: 예예예 예, 예.
0: 남자분들이 노래방만 가면은 짜증 이런
1: 그죠? 어지간해서는 임재범 씨 노래를 선곡해서 네. 부른 일반인들 중 저에게 좋은 기억이 잘 없는 게
0: 맞죠.
1: 왜들 그런 겁니까?
0: 일단 모창을 하려고 하고요.
1: 흉내 내서 그런 거구나.
0: 흉내를 내려고 하고 그리고 노래 자체가 어려워요.
1: 어렵죠.
0: 이 노래가 막 극한의 고음이 나오진 않는데 한 솔 파 샵 이 정도 음역대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 나 왜 여기만 나오면 노래 이렇게 못하죠?
1: 그러니까요.
0: 아무튼
1: 아까 Fly Me to the Moon 잘해주셨어요.
0: Fly Me to the Moon.
1: 네. 왜 또 갑자기 이상한 버전을 만드십니까?
0: 아무튼 이 비상이라는 노래에 날개라는 단어가 또 나오면서 또 임재범 씨의 재기 비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노래를 소개해드립니다. 임재범의 비상.
1: 좋습니다.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 듣겠습니다. 임재범의 비상.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 임재범의 비상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진짜 커다란 새가 떠오르는 그런 곡이에요.
1: 비상입니다.
0: 그 혼자 다니는 새 같아.
1: 아 외로워.
0: 약간 그 엄청나게 큰 독수리 느낌. 5290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재범 형님 목소리가 좋구만요. 오늘따라 제 마음을 마구 후협하네요. 나 오늘 힘들었나?
0: 위로 좀 해주세요.
1: 힘드셨나 보네요.
0: 별로 큰 위로 안 해주시네요.
1: 아니, 위로 이 노래 자체가 위로인데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0: 알겠습니다. 1195님 원석 지쳤던 하루였는데 노래 듣자마자 힘차게 날아올라야만 할 것 같아요. 다시 당차게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렵니다. 저는 소장부엉에게 한 표.
1: 감사합니다.
0: 확실히 그런 노래들이 있죠. 이게 지쳤을 때
1: 네.
0: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마냥 신나는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에게 필요한 노래, 나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몇 개가 있는데 비상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약간 지쳐있는 듯한 목소리로 네. 하지만 굉장히 힘차잖아요.
1: 아, 힘이 있죠, 이 지쳐있는 목소리를
0: 아니요. 약간 이 그 허스키한 그 느낌.
1: 그게 약간 상처받은 영혼 네. 같은 느낌이 드는
0: 맞아,
1: 거지.
0: 맞아, 기본적으로 임재범의 미학은 그건 것 같아. 약간 어딘가 확 긁혀있는 네. 호랑이 근데 느낌.
1: 그래서 굉장히 고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0: 같지만.
1: 그 상처를 딛고 쭉 뿜어져 나오는 그 고음들 그게 또 사람의 마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0: 백호 같아 백호.
1: 네.
0: 그리고
1: 2529님께서 이원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0: 예.
1: 지난 주말 데이브레이크 우연히 입덕해서 며칠째 대부알이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알았나 싶은데 또 한편으론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영상이 많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묵묵히 뒤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침 비상까지 선곡해 주시니 꿈을 향해 모든 걸 접고 시작했던 10년 전이 생각납니다.

0: 생각나네요. 그때 열정이 또 그립네요. 잠시 현실에 막혀 머물고 있는 느낌이지만 이 노래 들으니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성님, 감사해요.
1: 이거는 이 선곡 되게 관계없이 그냥 팬심을 고백한 것 같습니다만은.
0: 아니에요.
1: 자, 우리는
0: 본연의 옛날 생각이 난다 하니 아니,
1: 빨리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2: MBC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7: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6: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7: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6: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8: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선곡 주제는 날개예요. 지금도 투표 받고 있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지지하는 사람 이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예.
1: 자, 이제 저의 두 번째 영업곡 소개해드릴 순서죠. 이 노래를 저는 애초에 찜을 했지요.
2: 아, 주제가 그 문자 방에 올라온 것 거의 동시에 예, 예. 이 노래를 찜을 먼저 찜. 하시더라고요. 선점을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2: 예.
1: 가끔씩 이원석 씨가 네.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곡을 탁 이제 쟁취하셨을 때가 있어가지고
2: 아.
1: 이번만큼은 내가 먼저 이 곡만큼 선점해 놓으리 했던 곡 바로 언타이틀의 날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2: 이 노래가 언타이틀을.
3: 그때는 나는 가기 싫은데
1: 예. 아, 이렇게 기운 없는 노래가 아니긴 한데 예. 예, 아무튼 이게
3: 나에겐 날개가 있으니
1: 나에겐 하늘을 날개가 있으니
2: 예. 아, 저걸
1: 아니 정확히 이거 왜냐면 언타이틀
2: 베리에이션이에요. 베리에이션
1: 원곡자가 또 가수다 보니까 언타이틀이 당시에 굉장히 어린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 네.
1: 유건영 그리고 서정환 씨
2: 네.
1: 랩하던 유건영이 전곡을 이제 곡을 쓰는데 참여했었던 거의 전곡에
2: 그래서 그때 아 듀스의 뒤를 잇는
1: 맞아요
2: 포스트 듀스다
1: 그 느낌이 확 났었잖아요.
2: 네.
1: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건영 씨가
2: 네.
1: 듀스를 보며 음악인으로서 꿈을 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건영 씨는 언타이틀 이후로도 작곡가로서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었습니다.
2: 네.
1: 약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G.O.D의 애수도 유건영 씨 작품이었고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이 곡부터 메가 메가 히트곡인 싸이의
3: 강남스타일
1: 이후로도 수많은 이제 싸이 씨와 굉장히 좀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2: 네.
1: 저는 그 몰랐는데 당시에 이 예당에서 앨범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2: 아, 소속사가요?
1: 네네.
2: 네.
1: 요망하다고 회사에서 판단했었는지
2: 요망하다고요?
1: 요망이요. 유망.
2: 아, 유망. 네. 유망 줄 알 때 유망하다.
1: 유망이요. 그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만드는데 크게 투자를 한 느낌? 또 혹시 기타리스트 팀 피어스라고 아세요?
2: 몰라요.
1: 아. 아, 이때 알죠라고 했으면 좋았을 때 저도 잘은 모르는데 굉장히 유명한 당시로서는 한국에서 뭐 누가 이렇게 세션으로 팀 피어스가 있고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네. 느낌이었대요. 믹스 엔지니어도 그렇고
2: 네.
1: 팀 피어스가 기타 연주에도 참여를 했었던 곡이었더라고요.
2: 네.
1: 이 곡 오프닝이 오랜만에 들으면 되게 색다른 게 기억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단소 소리가 나요. 그냥 막 피리 소리.
2: 그래요?

0: 굉장히 처연한.
1: 그게 단소라고요?
0: 아, 단소 소리. 약간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요.
1: 단소 맞아요?
0: 아, 단소인지 정확히 모르죠. 제가 그때 녹음실에는 없었어요.

0: 그죠. 이게 네. 이 도입부 가사가요. 어렵게 살아온 내 어린 시절이 아직도 나의 머릿속 복잡하게 해. 내 이런 내 힘든 생활 이젠 지쳤지. 부셔버리고 싶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디벨롭을 하는 건데 이때 랩 서정원 씨도 톤이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 랩 등장하는 것도 저는 되게 기억이 생생해요. 오랫동안 약간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랩을. 오랫동안 난 이렇게. 그렇구나. 리액션 좀 해주시겠어요? 좀
1: 아, 서정환 씨가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0: 어? 진짜요?
1: 친분은 전혀 없지만.
0: 아, 친분은 없고.
1: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가 배출한 유명한 가수가 나왔다. 아. 그래가지고 그때 아 나도 가수인데.
0: 거의 스타가 네, 많이 네. 있네요. 좋습니다.
1: 그 뒤로 0K까지 쭉 갑니다.
0: 명문입니다.
1: 네, 명문이에요.
0: 자, 저희 두 번째 영어곡 들을게요. 언타이틀의 날개.

0: 언타이틀인데? 날개인데? 80년대생이면 무조건이죠. 저 지금 이나님 덕에 신나서 날고 있어요. 날아버리고 말았어.
1: 날라리 되셨네.
0: 아니야, 팅커벨인가봐요. 자, 이원석 씨 네. 소개해 주시죠.
1: 제 두 번째 영어 곡은요, 아마 오랜만에 되게 반가운 노래일 것 같은데요. 혹시 날개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0: Wings.
1: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노래입니다. 혁오의 Wing Wing.
0: 아, Wing Wing. 네,
1: Wings를 또 복수형이잖아요.
0: Wing과 Wing.
1: Wing Wing.
0: 한쪽씩 부른 거고요.
1: 하이 하이. Wing Wing. 갖고 왔는데 이 노래가 벌써 발표된 지 12년이 지났더라고요. 되게 엊그제 같은데
0: 맞아요.
1: 2014년도에 발표된 노래고 이 노래가 딱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뭔가 일렉트릭 기타의 클린톤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반주면 보통의 우리나라 음악 팝 음악에는 그냥 어쿠스틱 기타를 쳐요. 딩까두꽁다쿠꽁 이렇게 막 이렇게 주법이 네네. 뭔가 뜯는 주법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일렉 기타로 치면서 굉장히 덤덤하게 두꺼운 목소리로 이런 느낌의 음악이
0: 혁오 씨 목소리가 뭐 그래요?
1: 아니 그냥 비틀비틀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 그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말이죠.
0: 센세이션을 했어요. 네.
1: 거의 장기현 얼굴들의 그 싸구려 커피가 나왔을 때 느낌이었어요. 정말 실제로 와 맞습니다. 되게 이렇게 음악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뭔가 애수가 있어.
0: 이 윙윙이 근데 무슨 의미?
1: 이 윙이 뭐냐면 네. 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취직하기도 힘들고 아. 그냥 학교도 졸업했고 할 일 없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뒹굴뒹굴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예요. 아.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윙윙 빙빙 뭐 그런 뭐지? 그런 유들이요. 뭐 뚝뚝 쌩쌩 네, 이런
0: 그냥
1: 식의.
0: 그냥 늘려서 원석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1: 근데 그 반복적인 어그로 하면서 윙윙 하루살이도 처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0: 아. 벌레가 그런, 날아가는 소리구나. 네,
1: 그런 소리예요. 그런 어떤 의성어?
0: 모기일 수도 있겠네.
1: 의태어 등등의 것을 가지고 노래를 재밌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 혁오의 등장 이후로 한동안 밴드 신이든 가요계 신인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이 혁오 씨 같은 보컬리스트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0: 그만큼 좀 임팩트가 있는 뮤지션이 나오면 원래 좀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나죠.
1: 그럼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만든 뮤지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0: 좋습니다. 원석 씨의 두 번째 영업곡 혁오의 윙 윙 들을 거고요. 이 노래 끝날 때 투표도 마감이 됩니다. 원석 이나 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겠습니다. 혁오의 윙 윙.

0: 저희 두 번째 영업고 언타이틀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1: 오랜만에 들으니까요. 사운드가 진짜 좋은데요.
0: 그죠.
1: 네. 믹스가 너무 잘 됐는데.
0: 그죠. 굉장히 네. 저명한 분이 믹스에 참여를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너무 건성으로 들었었나 봐요.
0: 그냥 신나게 들었던 거죠. 네. 네. 3211님께서 이날

0: 이원석 씨 두 번째 영업곡 혁오의 윙 윙 듣고 왔습니다.
1: 바이브레이션이 살아있는데요.
0: 아, 저 지금 모두를 제가 지금 이 성대모사 하는 거 보십시오.
1: 진짜 하루살이 같은 바이브레이션.
0: 하루살이라니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장수 풍뎅이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1: 그 정도까지는 아직 좀
0: 멀었습니까?
1: 네, 정말 하루살이 가볍게 가벼운 바이브레이션.
0: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 네.
0: 2217님께서 큰일 났어요.
1: 왜요?
0: 원석. 네. 윙윙 듣다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 나도 모르게 치킨 윙을 시켰어요. 윙윙. 아유 이제 야식을 지금 유발시켰어요.
1: 치킨이 맛있겠다.
0: 아, 버팔로 윙도 있고요. 자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날개를 주제로 선곡 대회를 했습니다.
1: 네.
0: 승리는 누구 차지일지 확인해 볼까요?
1: 잠시만 이거 제가 이기면 3연승입니까?
0: 아 그래요?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닌가요? 대장부왕 승.
0: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참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1458님께서 이나 언타이트 날개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오랜만에 텐션 업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그리고 토니벤의 Fly Me to the Moon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 마음이 통했군요. 흐르고 있는 노래는 에픽하이의 Fly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곡이었어요. Fly Fly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날개로 점철된 곡들 중에 명곡이 많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릴 거고요. 패자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을게요. 자, 에픽하이의 플라이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9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윤석 씨?
1: 네.
0: 예, 거기 계시죠?
1: 아, 있죠, 있죠.
0: 예, 이희은 님 문자 좀 읽어 주세요.
1: 항상 두 분 선곡 좋은데 오늘 특히 다양한 명곡을 들려 주시네요.
0: 아, 오늘 유난히 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1: 와.
0: 그러면 늘 그랬지만 오늘 정말 이 시대와 스타일 굉장히 예. 다양하게 우리가 선곡으로 훑은 것 같습니다.
1: Fly Me to the Moon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0: 그쵸?
1: 같아요.
0: 예. 그 버전보다는 다른 버전들이 좀 인기가 많은
1: 좀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저 앞에 멜로디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0: 생소하죠, 생소.
1: 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였어요.
0: 그런 느낌일 거예요.
1: 예.
0: 아, 다시 한번 꼭 들어가시는 길에 꼭 한번 다시 들어봐주세요.
1: 예.
0: 자, 끝곡으로 톤 세나이의 Fly Away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입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연주할 때 음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쉼표인데요.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다음 마디를 고조시키는 사다리가 되기도 해요. 앞에 음들을 정리하고 뒤를 준비하기도 하죠.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이지만 정해진 음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쉼표입니다. 가끔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음악에서도 인생에서도 쉼표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순간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9월 시원한 태백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태백에서 열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0: 본부장에서 만나요.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다들 이 말 진짜 다 이해해서 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가끔은 일단 입 밖으로 뱉어놔야 생각이 겨우 그 말을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나 가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을 때 속는 셈 치고 일단 그냥 소리내서 말해보는 거죠. 당장 납득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진짜 다 괜찮다는 듯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일단 내뱉다 보면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조금 느리게 나를 뒤따라오는 이해를 위한 틈이. 낯선 나에게 한 번은 고개를 끄덕여주는 밤.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제로베이스원 9월 9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백예린의 물고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6일차 병아리 DJ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오늘로 진행 2주째인데요. 벌써 새로운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죠? 그 모습들이 심지어는 저한테도 아직 많이 낯설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나지 하면서 스스로를 더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평소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7220님께서 테일디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아, 오늘 제가 차가 막혀서 급하게 달려오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좀 말이 꼬였지만 바쁘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3님께서 오늘 오프닝처럼 저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일단 인정부터 하려고 해요. 인정부터 하고 나서 그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페 알바하는데 아메리카노 주문을 10cm의 아메리카노 노래로 하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10cm의 아메리카노를 아메리카노 이거 하면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아직 그런 분을 뵌 적이 없지만 저도 그런 분을 뵌다면 아 저런 분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혜원님께서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제 입버릇인데 이해를 못하겠다가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흘러가는 대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면 화날 일도 화가 안 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220님께서 어제 텔디 우는 거 보고 저도 울컥해져서 같이 울었어요.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 너무 좋네요. 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텔디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 제가 너무 이렇게 일찍 우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희소성 있는 모습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주위 반응은 아 부모님께 카톡이 왔었어요. 네, 부모님께 카톡이 왔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엄마 아빠는 테레 나이 때 꿈이 뭐였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땡톡이요. 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저런 모습 알려주시면 제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드릴게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알려주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일상을 공유해볼 시간은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이니까요. 저녁 9시 9분. 조금 전이었죠. 정확히 9시 9분에 뭐 하셨는지 그때 찍은 사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때 나눈 톡을 캡처해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의 착장은요. 조금 똑같이 후드 집업을 입었고요. 오늘도 파랑색 계열의 컬러를 맞춰서 입었습니다. 정혜연님께서 테일디 오늘 넘 남친룩 같아요. 남친룩. 남친룩이 뭐죠? 제가 평소에 입는 알록달록한 옷들이 남친룩인가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한 시각 다른 일상 그때의 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저녁 9시 9분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부터 공개할게요. 조금 전 9시 9분에는요 저는 메이크업 헤어를 받으면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6498님께서 9시 9분쯤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치즈가 너무 길게 늘어나서 웃겨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 사진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 아니 음식 광고 찍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치즈가 늘어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거의 1m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9030님께서 9시 9분에 저는 저희 집 강아지 산책시키고 왔어요. 텔디는 모에와 강아지파, 오리파 저는요. 저는 그래도 강아지를, 용맹한 강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이고 귀여워라. 주인을 아주 사랑하는 강아지 같아요.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3410님께서요. 9시 9분 저는 영화 호프 4DX 보고 집 오는 중이었어요. 테레 라디오 본방사수 사수하려고 끝나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바로 왔어 라고. 아, 호프 재밌죠. 저도 호프 아주 재밌게 봤는데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급하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본방사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3298님께서 9시 9분에 저는 앵무새 사진 찍었어요. 귀엽죠?

초록색과 흰색이 섞인 앵무새네요. 딱 9시 9분 사진이 쫙 찍혀 있습니다. 앵무새가 실제로 주인이 말하는 걸 따라하나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한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따라 부르려나?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6610님께서 저녁 9시 9분 전 산책하고 왔어요. 오늘 99데이라서 치킨을 똥집까지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30분이라도 나가서 걷고 왔어요. 날씨가 선선해서 요즘 걷기 딱 좋네요. 텔디도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식사를 거하게 하면 집 앞에 있는 한강에 가서 산책을 오래오래 하곤 합니다. 전 항상 날씨가 이상할 때 했는데 요즘 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나가봐야겠네요.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에게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엔하이픈의 Bloody Paradise.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엔하이픈의 Bloody Paradise까지 듣고 왔습니다. 최근 음악방송에서 무려 6관왕을 달성한 신곡이죠. 위태로운 순간에도 오직 서로만 바라보는 연인의 상황을 핏빛 낙원으로 표현한 브라질리안 펑크 댄스곡인데요. 이 곡이 수록된 미니 8집 The Scene, Bliss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첫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만나볼까요? 이지윤님께서 텔디 마포구 한강에도 수달이 있대요. 한강에서 산책할 때 자만추하면 꼭 공유해주세요. 저번에 저 혼자 산책하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친구처럼 얘기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사진을 찍진 않았는데 귀엽더라고요. 네, 귀엽습니다. 명은님, 로고송 생겼다. 우와. 아, 오늘 로고송이 생겼나요? 아까 재배원 노래 나간 거. 아, 저희 노래가 나왔었군요. 아, 맞네, 맞네. 오늘 또 새로운 목소리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2시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80님께서 저는 퇴근하고 있어요. 일이 지치니 퇴근길도 힘드네요. 지치는 일이 있어도 친한 친구에서 저 테레가 항상

텐션 쫙 끌어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60님께서 테디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7살 애기 엄마 팬이에요. 9시 9분에 아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온 작품, 이름이 달팽이인데요. 놀이터에 놓고 와서 찾으러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매일 깜빡하는 나, 그럴 수 있지, 또 해주세요. 아, 오, 오, 오, 오. 아, 달팽이. 아, 진짜 달팽이네. 너무, 아가가 너무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요. 좀 아가랑 같이 행복한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553님께서 9시 9분에 저는 짐 쌌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기숙사 입소를 하는데 아직도 짐을 안 싸서 오늘은 진짜 싸야겠다 하고 짐을 쌌습니다. 기숙사 입소 너무 떨리네요. 텔디 오늘의 라디오도 잘 들을게요. 기숙사에 들어가시는구나. 기숙사에 들어가서도 기죽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금방 친해지시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947님께서 우리에게도 텔디 부모님의 젊은 시절 꿈 공유해주세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생물학자가 꿈이라고 하셨었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지? 아, 어머니께서는 그냥 약간 간호사 꿈이라고 하셨었습니다. 네. 이나연님께서 톡 보고 또 울었겠구만 하시는데 아닙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네, 울지 않았고요. 웃겼습니다. 제가 어제 울었던 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8410님께서 텔디 안녕. 친친 보고 자려고 잘 준비 끝냈어요. 텔디는 꼭 지키는 나이트 루틴이 있나요? 전 무조건 자기 전에 샤워를 하고요. 머리를 바로 말리고 스킨케어 한 다음에 바로 자야 잠이 잘 오더라고요. 6498님께서 텔디, 어제 텔디가 고민 상담소에서 골라준 메뉴로 아침 먹었어요. 인증샷 첨부합니다. 아보카도 계란 덮밥인데요. 와, 저거 밥이 안 든 거 아닌가요? 아보카도를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아보카도는 몸에 너무너무 좋은 과일이니까요.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먹어봐야겠다. 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0338님께서 오늘 학원이 연달아서 있어서 학교 마치자마자 지금까지 학원에 있었어요. 힘들지만 이런 날도 있을 수 있지 하고 넘겨야 할까요? 저도 아주 많은 학원을 다닐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뭔가 더 청춘이었고 더 낭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공부학원을 열심히 다녔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1489님께서 9시 9분에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 소녀시대의 수영님 편 보고 있었어요. 수영님은 춤출 때 머리를 날리는 쪼가 있다는데 테레도 춤출 때 쪼가 있나요? 이거는 저도 머리를 날리는 쪼가 있습니다. 저가 팀에서 바스트의 남자라고 상반신이 카메라로 딱 잡혔을 때 너무 잘 나온다고 멤버들이 지어줬는데 저도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제 파트에서 약간 목을 꺾으면서 머리를 날리는 제스처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제 무대를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취향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깊게 파헤쳐볼 건데요. 9월 9일에 만나서 더 반가운 남자 크래비티 정모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들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피어나무니의 I see you, 있지의 도미노. I see you, my baby. Oh, that's true. 너 매일매일 내 보는 only one. 주기.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기뻐하는 마음을 모아 담은 한 사람의 우주, 취향, 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 존중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의 취향탐구 대상은 바로 이분입니다. 9월 9일에 만나는 구렁이 태몽을 꾸고 구정 9시 9분에 태어난 구니버스의 대장 크래비티 구정모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9시 9분에 태어나 9인조 보이그룹 크래비티를 하고 네, 9월 9일에 나타난 구정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와우.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정말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는 오늘 초면이죠.
1: 맞습니다.
0: 네. 아, 제가 예전에 골든디스크에서 네. 소나기 노래 부르신 걸 봤었거든요.
1: 아, 네. 네.
0: 제가 아무래도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자주 봤는데 아, 잘 들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정우 씨께서
1: 네. 하나 읽어볼까요? 네. 네, 7203님께서 아니 텔디랑 정모님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지내주길 바래요. 악수 한 번씩 하시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299님께서 구의 남자 구정모라니 오늘 테리님과의 케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 정모 많이 파헤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제가 한번 또 네, 읽어볼게요.
0: 좋습니다.
1: 채원잇님께서 9월 1일 요크신시티에서 만나고 했잖아요. 만나자고 했잖아요. 한참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요? 유유라고 하시. 아, 이제 요크신시티가 이제 헌터헌터라는 만화에서 이제 9월 1일에 만나자가 있는데
0: 네.
1: 네, 그런 약간 밈 같은 겁니다.
0: 아, 네.
1: 네, 아, 저는 키메라 엔트랑 싸우느라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넘어가주세요.
0: 네. 아, 9월 1일에는 못 봤지만 오늘 저희가 친친시티에 모셨습니다.
1: 네.
0: 아,
1: 네.
0: 구의 남자로서 9월 9일에 친친에 온 소감은 어떤가요?
1: 우선 되게 오랜만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설레고 네. 재밌을 것 같고 또 9월 9일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네. 아까 오후 9시 9분에 뭐 하셨나요?
1: 아, 9시 9분에는 제가 약간 9월 9일마다 네. 좀 약간 팬분들 재밌으시라고 네. 러비티 분들 재밌으시라고 매년 약간 재밌는 약간 이쁜 사진들을 올리는데
0: 아~
1: 그래서 오늘도 이쁜 사진들을 좀 올려봤습니다.
0: 아유,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샘리학님께서 네. 오늘은 9월에 정신 차리는 모임을 하는 날인가요? 구니버스 최고다 유유유. 저도 사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1: 네.
0: 9월에 정신 차리는 모임을 한다고.
1: 맞습니다.
0: 아, 유명한 모임인데요. 구정모 올해 정모 씨도 가입하셨나요?
1: 아, 저도 가입했고 네. 진짜 하루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목표를 또 잘 이루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아, 올해 목표 네, 열심히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 같고
0: 아, 네.
1: 네, 올해 이제 끝날 때까지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이고
0: 네.
1: 이제 구정모 가입하신 분들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0: 아, 파이팅입니다. 9월부터 다시 바짝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다면?
1: 9월부터 바짝 정신 차려야겠다? 네. 운동?
0: 아, 운동.
1: 운동 제가 요즘 안 한 지 또 좀 오래돼가지고
0: 네.
1: 원래 되게 열심히 하다가 요즘 신지 한 두 달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어떤 운동인가요?
1: 네?
0: 어떤 운동을
1: 하시나요? PT 수업
0: 아,
1: 같은 거 네. 하고 약간 콘서트 이런 데서 솔직히
0: 네.
1: 풀곡으로

0: 숨을 막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약간 체력과 코어를 기르기 위해 아, 운동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요. 본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화이팅입니다.
1: 네.

0: 친구 인별그램 댓글도 99개예요. 소름. 오.
1: 구. 정말 오늘 날이 따라주는 날이네요.
2: 그쵸. 너무 따라줘서 약간 제가 좀 민망한데요.
1: 구의 남자 아닌가요?
2: 그쵸, 그쵸.
1: 천생 러비티님께서 정모님 태몽부터 구렁이고 완전 구의 남자인데 혹시 구 말고 다른 숫자를 좋아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찍을 땐 몇 번으로 찍었는지 궁금해요.
0: 좋아하는 숫자. 네. 저 3번.
1: 아, 3번 좋아하세요?
0: 네, 시험 문제 항상 3번으로 찍었습니다.
1: 그렇죠. 9번이 없으니까.
0: 그렇죠. 혹시 시험 볼 때 찍은 번호 있으세요?
1: 아, 저는요. 엔간하면 풀려고 했는데 네. 저 5개씩 찍긴 합니다. 1-5개, 2-5개, 3-5개.
0: 아, 약간 이렇게.
1: 네, 25문제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은데요?
1: 네, 그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0: 저는 푼 건 틀리고 네. 3번으로 찍은 건 다 맞은 적이 있어요.
1: 아,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0: 맞아요. 신기합니다.
1: 그럼 다른 숫자 고를 때 약간 구한테 미안해지는 순간이 오나요?
0: 아, 미안하지는 않은데 약간 한 번씩 흠칫하긴 합니다. 구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약간 고민이 한 번씩 있지만 그래도 그때 떠오른 다른 숫자가 있으면 네. 그걸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1: 확실히 구에 애정이 있네요.
0: 있죠, 있죠.
1: 미모님께서 9월 9일에 구의 왕자 구정모가 나온 만큼 요즘 정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뭔지 아홉자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1: 어려운데요. 한번 생각할 시간 제가 7초 이상 뜨면 안 되니까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생각나셨나요?
0: 네.
1: 가보겠습니다.
0: 그냥 저희가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9자 토크 해주시면 됩니다.
0: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
1: 같아요. 네.
0: 러비티 사랑합니다. 하트.
1: 그렇죠. 아, 하트까지 9자 토크가 완성되었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아무도 몰랐던 사소한 취향까지 싹 다 디깅해서 한 사람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니까요.
0: 네.
1: 여러분도 인간 구정모에게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정모씨의 음악, 취미 등 더 깊게 알고 싶은 취향이 있다면 문자 남겨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정모씨?
0: 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정모 씨 취향 탐구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단어로 정모 씨를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타.
0: 기타.
1: 네, 이 얘기가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0: 네.
1: 저도 기타를 정말 정말 사랑하거든요.
0: 오, 네.
1: 네, 정모 씨는 언제부터 기타를 치셨나요?
0: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1: 초등학교 4학년, 저보다 일찍 치셨는데요.
0: 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쳐서 6학년 때 이제 하계 반 하계 했을 때 약간 네. 반주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밴드부를 하고
1: 오.
0: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밴드부를
1: 저랑 굉장히 비슷한 루트를 하셨는데 저도 밴드부 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언제부터 그럼 하셨어요?
1: 저는 저희 중학교 때 밴드부가 없었고 네. 고등학교 때는 거의 3년 내내 밴드부만 하다 끝난 것 같습니다.
0: 그럼 기타 처음 배우신 건 언제 배우신
1: 기타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0: 네.
1: 원래 기타 치던 형이 군대를 가셨는데
0: 네.
1: 저는 기타를 그때 칠 줄 몰랐었고 근데 너무 멋있다, 저도 기타 한번 쳐보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0: 네.
1: 너무 진심으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기타를 그때부터 잡았던 것 같고 독학으로 그때.
0: 진짜요?
1: 네.
0: 독학으로?
1: 네.
0: 쉽지 않은데?
1: 기타를
0: 네.
1: 알고 사잖아요. 원래는 저는 그냥 기타를 그쵸. 사고 막 치다가 조금씩 치게 됐어요.
0: 재능이 있으신데?
1: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0: 그러면은 그 기타 배워서 교회에서도 치셨어요?
1: 네. 이제 뭔가 어쿠스틱이랑
0: 교회 오빠.
1: 일렉터 하다가 베이스로도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멋있으신데요.
1: 정모 씨는 또 다른 악기가 아니라 이별이 기타였던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0: 저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취미로 젊으셨을 때 기타를 치셨어가지고
1: 네.
0: 기타를 쳐야 멋있다. 기타를 치면 인기가 많아진다.
1: 그쵸, 그쵸.
0: 라고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라고 하셨는데
1: 네.
0: 제가 별로 하기 싫어했었어요, 처음에.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결국 초등학교 4학년 때 약간 흥미를 가지면서 유튜브 같은 데를 네. 보면서 이제 흥미를 찾으면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해봤습니다.
1: 기타를 안 치셔도 충분히 인기가 많으셨을 외모신데요.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저도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0: 네.
1: 남자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야 네. 멋있다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하셨었어요.
0: 근데 최근에는 네. 피아노 치는 남자

0: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1: 아 진짜요? 네. 그럼 피아노로 넘어가실 건가요?
0: 고민 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약간 취미로 배워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 네. 원래 피아노를 치던 저희 멤버 건욱이도 네. 최근에 저한테 태령 기타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타 그 넘어야 할 벽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0: F코드?
1: 그 F가 1벽이고 그 후로 몇 개 지나면 괜찮아진다 했는데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나 봐요. 피아노를 하다가 기타로 넘어올 생각인가 봅니다. 그래서 기타를 치는 내 모습에 푹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정모 씨?
0: 저요? 있습니다.
1: 언제인가요?
0: 제 콘서트 때 솔로 무대로도 기타를 했었었고
1: 네.
0: 이제 팬콘 때도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밴드부를 결성해서
1: 아~
0: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고백이라는 곡을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 약간 고등학교 생각도 나면서 네. 밴드부 생각도 나면서 약간 심취하면서 하지 않았나.
1: 아~
0: 그때 그래가지고 곡이 끝났는데
1: 네.
0: 팬분들 함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그쵸.
0: 앵콜 안 해주나? 하면서 팬분들이 앵콜 해줘가지고 바로 마지막 후렴 구 다시 한 몇 번 계속 루프 돌리고 막 했었습니다.
1: 맞아요. 밴드를 했던 분들은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0: 맞아요.
1: 네. 아 내가 무대를 찢었구나 약간 하는 그 기분이 있잖아요.
0: 맞아요. 딱 그 희열감이 또 약간 저희 아이돌 무대 하면서 약간 네. 춤추면서 찢었구나 하는 막 우리 노래하면서 찢었구나 희열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0: 약간 새로운 모습.
1: 맞아요. 저도 언젠간 밴드를 한번 결성해서 무대를 해보고 싶네요.
0: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제가 클립 나오면 찾아볼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타가 8대라고 들었는데
0: 네,
1: 맞나요?
0: 맞습니다.
1: 그 중에 그럼 제일 아끼는 기타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0: 제일 아끼는 거요?
1: 네.
0: 최근에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 이제 버터라고 제가 텔레캐스터를 하나 또
1: 네.
0: 작년에 네. 작년 여름에 장만을 했었는데
1: 네.
0: 이게 요즘 제가 아끼는 친구입니다. 원래 전에는 이제 레스폴 썼었는데
1: 레스폴
0: 그 친구가 아꼈던 거였다면 또 새로운 친구입니다.
1: 이 친구를 보니까 다른 기타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네.
1: 멋있네요.
0: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끼는 기타 있으세요?
1: 저는 제 돈으로 산 건 어쿠스틱밖에 없는데
0: 네.
1: 이제 팬분들께서 이제 그 팬땡에 팬땡 USA
0: 제가 쓰는 게 팬땡이거든요.
1: 아 팬땡이요? 제가 팬땡을 진짜 좋아해요.
0: 네.
1: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팬땡 제품의 베이스랑 일렉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0: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그거는 그냥 기본 일렉인가 아니면 텔레?
1: 텔레 아니고요. 기본입니다.
0: 아, 네.
1: 기본인데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0: 디자인이 예뻐서
1: 예, 약간 물결처럼 네. 그려져 있는데 그게 예쁩니다. 네. 약간.
0: 궁금한데요?
1: 제가
0: 찾아보면 나오나요?
1: 나와요.
0: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나중에. 네.
1: 그러면 또 그 버터라는 친구 있잖아요. 네. 딱 색깔도 버터인데요.
0: 네 맞습니다.
1: 이 친구가 연주할 때 가장 좋아하는 뭔가 특징이 있나요?
0: 특징이 이제 제가 밴드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매번 약간 취향이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1: 네.
0: 약간 한 몇 달 동안 약간 이런 스타일의 밴드 곡을 좋아했다가 또 바뀌고 막 하잖아요.
1: 네.
0: 근데 한창 제가 이거 샀을 때 제가 약간 일본 밴드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거기서 약간 들리는 약간 J-pop 스타일의 사운드랑 약간 그 텔레의 쨍한 소리 아시나요?
1: 네, 그렇죠.
0: 약간 그런 소리에 좀 그때 빠졌어가지고
1: 네. 레스폴이랑은 또 정반대죠.
0: 정반대죠. 네,
1: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제가 그 레스폴을 산 게 그게 깁땡의 레스폴이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때
1: 네.
0: 슬래시 네. 선생님한테 빠져가지고
1: 저도 레스폴 기회가 된다면 소장해보고 싶은데
0: 네.
1: 갑자기 확 땡기네요.
0: 네. 근데 제가 근데 버터가 요즘은 좀 좋았던 게
1: 네.
0: 레스폴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무거워서 뭔가 막 날아다니고 싶은데
1: 네.
0: 제자리에 서서 기타만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좋진 않거든요.
1: 진짜요?
0: 힘이 좀 약한 편인데 근데 텔레캐스터는 그나마 좀 약간 그 친구보단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편하게 약간 연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제 체형이랑 제 몸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1: 또 체형에 맞는 게 또 중요하죠.
0: 맞아요.
1: 둘 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기타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네. 제로님께서 네. 저는 정모랑 동갑인데요. 같은 서원중학교를 졸업한 제로지입니다. 페이스 땡에서 늘 프사 바뀌면 좋아요가 많이 찍혔던 게 기억나네요. 그리고 그때 드럼도 조금 쳤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1: 친구인가요?
0: 어, 전 모르시는, 전 모르는 분이긴 한데 아무튼 같은 동갑에 같은 중학교였으면 그래도 약간 동창이지 않을까요? 근데 누군지 안 밝히셔서 제가 아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드럼은 쳤었습니다. 오. 드럼은 근데 막 레슨을 받았던 게 아니고 그 같이 밴드 하는 친구가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또 이제 밴드부 하면은 다른 악기도 약간 뭔가 멋있어 보이고
1: 맞아요.
0: 관심이 가잖아요.
1: 타고 배우죠 또.
0: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약간 기본기 같은 것만 좀 배웠었었는데 그래서 그때 조금 쳤었습니다. 지금도 가능? 아, 진짜 쉬운 거? 진짜 쉬운 거 가능합니다.
1: 어, 진짜 쉬운 거? 아, 저는 드럼 안 쳐봐서 네. 신기한데요.
0: 근데 드럼 진짜 어려워요. 뭔가 하면서 신나면은 네. 빨라지고 아. 그 진짜 박자 그 템포를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한 명이 그 드럼이 빨라지면 다 빨라지잖아요.
1: 네, 아, 그렇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0: 네. 어, 근데 뭐 말씀하시다가 제가 끊은 거 아니에요?
1: 어, 아닙니다. 네. 아니 진짜 그럼 쉬운 게 뭔가요?
0: 쉬운 거요?
1: 네.
0: 그냥
1: 아 기본 박자. 네. 어, 그건 그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거 누게 할 수 있어요.
1: 아, 그 무대도 하셨던 거예요? 그걸로?
0: 아, 드럼으로 무대는 아, 하지 않고 그냥 쉬면서 약간 놀 때.
1: 아, 그렇죠. 노는 맛이 있죠, 또 밴드가.
0: 맞아요. 네.
1: 어, 뮤직님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오타쿠들의 토크 같아요.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귀엽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네. 모르게 즉흥 질문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들을 텐데요. 음악 자체가 그 사람의 취향을 말해주니까요. 취향집은 선곡도 게스트만의 색깔로 채워집니다. 먼저 첫 곡은 정모 씨가 기타로 언젠가 커버해보고 싶은 곡을 하나 꼽아주셨어요. 어떤 곡인가요?
0: 네, 라디오 헤드님의 크립인데요. 네. 뭔가 그 기타 짜자작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게인 엄청 넣고
1: 맞아요.
0: 그걸 이제 콘서트에서 했다는 걸 약간 상상을 하면 너무 약간 설레고
1: 그쵸.
0: 꼭 해보고 싶어서 오늘 이 곡을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1: 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라디오 헤드의 크립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라디오에 대해 크립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채원님께서 디스토션 장난 없다. 네, 고급 용어를.
3: 감사합니다.
2: 다음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3: 네, 오채원님께서 아빠 옆에서 듣고 정모님 뭘 좀 안다고 하세요.
2: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또 환장하시죠.
3: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2: 장인어른. 허니님께서 둘이 음악 얘기하고 있었나요? 즐거워 보였어요. 애니메이션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따가 네. 나올 거예요.
3: 맞아요. 만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 네. 크래비티 정모 씨와 취향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탐구 가보겠습니다. 정모 씨 취향을 설명할 두 번째 압축 단어는 바로 모타쿠. 정모 씨의 별명이기도 하잖아요.
3: 네.
2: 애니메이션 사랑이 대단한 걸로 유명하신데 도대체 얼마나 좋아해야 모타쿠라는 별명까지 붙는 건가요?
3: 아, 좀 많이 사랑하긴 하죠.
2: 얼마나 보시나요?
3: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쉬는 날? 진짜 쉬는 날이 쉬는 날이면 네. 우선 그 전날 이제 다음 날이 쉰다고 하면 전날 이제 해 뜰 때까지 보고 그리고 한 5시간 정도 자고 나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대로 쭉 밤까지 한 8시 9시까지 쭉 보고 늦은 저녁을 먹고 씻고 다시 다음 날 아침까지 봅니다.
2: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아요.
3: 따라하지 마세요.
2: 근데 사실 또 크래비트에는 또 다른 타쿠가 있잖아요.
3: 아, 그렇죠.
2: 함타쿠. 함타쿠와 모타쿠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아, 함타쿠는 타쿠라고 부를 수 없죠. 장난이고요. 결이 좀 다릅니다.
2: 뭔가요?
3: 아, 함타쿠 씨는 좀 귀여운 거 좋아하고요. 귀여운 거 좋아하고 그냥 딱 만화만 보고 거기서 끝인데
2: 네.
3: 저는 이제 만화를 보고 약간 서로 후기를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약간 굿즈를 사고 싶어하고 약간 그런 약간 뒤에 비하인드가 더 있습니다 저는.
2: 와,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세계입니다.
3: 아, 그런가요?
2: 네. 또 최근에 코난 챌린지 올리신 것도 봤어요.
3: 네.
2: 저도 코난을 정말 좋아하는데 정모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2: 최애 캐릭터가 누군가요?
3: 저는 이걸 틀어주신
2: 야
3: 저는 이거 뭐냐면은 우선 이거부터 설명하자면 그 코난 챌린지 올린 게 저희 이번에 멤버 캐릭터가 있는데
2: 네.
3: 팝업을 하는데 이번 컨셉이 탐정 컨셉이거든요.
2: 네.
3: 그래서 거기 방문하면서 약간 이런 챌린지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2: 저 안경은 어떻게 구하신 건지 참 궁금한데요.
3: 저 안경

0: 형은 회사에서 구해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최애 캐릭터는 진. 아 진입니다.
1: 쉐리.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0: 저는 치르게 추격자였나요?
1: 아 정말 짜릿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0: 저는 그 아파치 타고 아파치 헬기 타고 그 코난이 그렇게 힘들게 계단으로 도쿄타워로 오르는데 그 헬기 타고 올라가면서 기관총 쏘는 장면에
1: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0: 그 악독함.
1: 그렇죠.
0: 그 잊을 수 없습니다.
1: 그때만의 또 그림체가 장난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저는 그 뭐지 네. 그 오드아이 큐라소 나왔던
0: 네.
1: 아 기억이 나. 그 자동차 액션씬이 좀 뛰어났던
0: 네.
1: 비교적 최근에 시리즈가 네.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보셨나요?
0: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1: 못 보셨어요? 다음에 꼭 보세요. 너무 재밌거든요.
0: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겠습니다.
1: 네, 꼭 보고 나중에 후기 전에 전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로 후기를 어딘가에서 말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전 바로 보기 때문에.
1: 아 좋습니다. 작가님 통해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자 여기까지 이야기 살짝 나눠봤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노래 듣고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네.
1: 이번 선곡도 정모 씨가 직접 해주셨어요. 애니 OST 포함해서 내 인생의 OST로 삼고 싶은 곡을 꼽아달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어떤 곡이죠?
0: 우선 곡 제목부터 말하면은 명탐정 코난 8기 주제곡인 메이트의 빛인데요. 이제 오늘 DJ 네. 테레님께서
1: 네.
0: 코난을 좋아한다는 걸 제가 약간 소문으로 들었어가지고
1: 정말요?
0: 아, 이거다 오늘 애니 OST 중엔 이거다 하고 바로 골랐습니다.
1: 아, 누가 흘려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저희는 정모씨 추천곡 메이트의 빛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분이죠. 구애 왕자 크래비티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정모 씨의 직장 동료에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2: 네. 동그란 송형준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모가 출연한다길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그란 구형준 하고 싶네요. 왜 저는 안 불러주시죠? PD님, 작가님, 감독님 잘 지내시나요? 라고 동글동글 빙글빙글 대굴대굴 송형준 씨가 보내줬습니다.
1: 아이고 왜 안 불러주셨을까요? 아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네. 자 2부 이야기 더 이어가 볼게요. 모타쿠의 인생 애니 나루토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나루토가 뭐야? 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한 줄 요약해 주신다면?
2: 네, 아 줄거리를 한 줄 요약. 나루토는 인생입니다.
1: 와우.
2: 그 한 주인공의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이 돼서 네. 될 때까지 이야기를 진짜 길게 풀어나간 내용이고
1: 아.
2: 거기에 이제 한 줄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 누구의 인생이냐면 나루토의 인생입니다.
1: 아 나루토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2: 네 나루토의 인생을 진짜 어릴 때부터 쫙 나옵니다.
1: 아
2: 그래서 지금은 나루토가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 이름이 보루토인데 보루토. 아. 그래서 보루토라는 애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네 그건 또 다르군요.
2: 네 다릅니다.
1: 아, 신기하다. 2583님께서 나루토 3번 도전했는데 3번 다 중급 닌자 시험을 못 넘기고 하차했습니다.
2: 네.
1: 제가 닌자가 되기엔 역부족인 걸까요? 정모 씨가 중급 닌자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2: 아 우선은 다 보는 거를 사실 추천하거든요.
1: 네.
2: 사실 약간 질풍전부터 이제 약간 뒤쪽부터 봐도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다 봐야 뒤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캐릭터들 사이의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다 봤으면 좋겠고
1: 네.
2: 아 힘들면은 약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2: 2배속 추천드립니다.
1: 자 중급 닌자가 되는 방법 꿀팁을 한번 얻어봤고요. 좋아하는 걸 곱씹는 방법이 또 다 다르잖아요.
2: 네.
1: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거나
2: 네.
1: 뭔가 모형 피규어를 모은다거나
2: 그쵸.
1: 어느 쪽이신가요?
2: 저는 여러 번 보기도 하고요.
1: 네.
2: 피규어도 모으고요.
1: 아~
2: 굿즈도 모으고.
1: 오.
2: 그리고 이제 정주행도 합니다. 이래서 정주행을 하면서 이 캐릭터가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이땐 이랬네 하고 넘어갔었는데 정주행했을 땐 이 캐릭터가 이래서 이랬나?
1: 아~
2: 싶으면서 그 캐릭터에 약간 흥미가 생기고 또 그 캐릭터에 또 연구를 하고
1: 네.
2: 또 소설책이나 이제 만화책으로 넘어가면 또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오는 또 약간 내용들이 있거든요.
1: 네.
2: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더 약간 아 이런 얘가 이래서 이 친구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런 생각을 했고 약간 이랬구나 약간 그 사람의 약간 가치관과 약간 이랬구나라에 대한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 정말 방금 듣고 있었는데 진심이라는 게 이게 단전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 그러면은 그 정주행을 하면
2: 네.
1: 몇 번 정도 하시나요?
2: 아 정주행? 나루토는 꽤 많이 했고요.
1: 셀 수 없구나.
2: 네, 셀 수 없어요. 한 다섯 여섯 번 했나? 사실 헷갈립니다. 다섯 여섯 번 정도 했던 것 같고
1: 네.
2: 다른 거는 많아도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볼 게 많아서 정주행 할 시간이 없어요.
1: 아 쉽지 않죠. 네. 네. 심지어 배속을 또 절대 안 하신다고요.
2: 네.
1: 왠가요?
2: 저는 그 장면 하나 그 대사 하나 하나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1: 디테일을 아끼시는군요.
2: 네. 왜냐면 그 디테일에 떡밥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러면은 또
2: 죄송해요. 약간 힘드신가요?
1: 아니요.

0: 아, 하도 많이 보다 보면 네. 그 만화 속에 또 음식도 맛있어 네.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먹어보고 싶다 생각해본 음식도 있으신가요?
1: 먹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음식. 네. 아, 딱히 아, 뭐 음식 먹고 싶다고 생각한 건 딱히 없는데 제가 왜냐면 식탐 이런 게 많이 오, 없으니까. 네. 약간 저는 음식보다 다른 뭐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만화를 보든다던가 아니면 뭐 일을 한다던가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라 음식은 먹어보고 싶다고 한 게 없습니다. 생각한 게 없습니다.
0: 와우. 식욕을 이기는 애니욕.
1: 그렇습니다.
0: 아, 이거는 뭔가 옥의 티다 하는 장면도 있으셨어요?
1: 옥의 티다 하는 장면?
0: 네.
1: 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완벽했다. 네. 역시 광팬이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나 대사는요?
1: 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의 대사는 이제 러브라이브에서 러브라이브라는 애니 아시나요?
0: 아니요.
1: 아, 모르시나요? 약간 그 아이돌 애니인데.
0: 아.
1: 스쿨 아이돌 애니인데 러브라이브 슈퍼스타 시즌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네. 약간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약간 메인 보컬일 정도로 네. 노래 정말 잘 부르는데 아. 혼자 있으면 굉장히 잘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못 불러요. 그래서 아이돌을 할까 말까 약간 포기를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이제 친구가 와서 좋아하는 일을 약간 열심히 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약간 거기에서 약간 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나요? 하는 약간 생각이 약간 스쳐 지나가면서 좀 약간 깊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약간 좋아하는 장면 대사입니다.
0: 아, 예, 초코쿠키님께서 이분도 약간 진심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아, 이분 섭렵한 장르 진짜 다양하네 키키키키라고 하시는데
1: 네.
0: 어떠신가요? 이런 감상평.
1: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약간 이런 약간 뭐라 해야 돼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0: 아, 또 근데,
1: 그래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초코쿠키님.
0: 그쵸, 또 좋아하다 보면 또 그 분야의 고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1: 그쵸. 네,
0: 그게 느껴져요 지금.
1: 감사합니다.
0: 그렇다면 나루토의 최애 캐릭터는 누군가요?
1: 저는 이타치.
0: 아, 이타치.
1: 이타치 아시나요?
0: 네, 압니다. 왜 좋아하세요?
1: 우선은 이타치 그 캐릭터 내용이 있는데
0: 네.
1: 약간 길어지니까 설명 안 하고
0: 아,
1: 그 캐릭터의 약간 처한 상황과 그 캐릭터의 약간 가치관 그리고 그 멋있음. 정말 좋아합니다. 이 볼펜도 이타치 볼펜입니다.
0: 어, 뭐야. 아, 볼펜을 여기서 준비해 주신 게 아니군요. 아, 볼펜을 들고 오셨습니다. 4373님께서 정모님의 헌터헌터 최애 궁금합니다 라고.
1: 저의 헌터헌터 최애는 이름이입니다. 이름이라고 있는데 약간
0: 이름이
1: 예, 이름이 있는데 약간 이름이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다들 취향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름이가 약간 변장한 거예요. 변장푼 아. 이름이를 보여주세요.
0: 아.
1: 네. 어? 평소에는 약간 동생을 너무 좋아해요.
0: 아, 동생.
1: 그래서 동생이 약간 헌터가 돼서 약간 여러 가지 막 위험한 모험들을 하려고 하는데 동생을 네. 이렇게 계속 옆에서 지켜보거든요.
0: 아.
1: 근데 저렇게 분장을 해서 옆에서 지켜봅니다.
0: 아, 저런.
1: 형인지 모르게.
0: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스토리였습니다.
1: 근데 아, 네, 알겠습니다.
0: 모원님께서 정모 주로 이씨들을 좋아한다고.
1: 아, 그러네요. 이씨?
0: 이타치.
1: 아, 네, 그렇죠.
0: 아, 공감 안 하시나요?
1: 이타치의 성은 우치아긴 합니다. 우치아 이타치긴 합니다.
0: 아, 확실하시네요. 확실히. 예. 아, 이 형님도 그렇고 정모씨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보면 약간 다크하고 암흑에 빠져있는 느낌이 많더라고요.
1: 네.
0: 왜 이런 캐릭터에 빠지시나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약간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0: 아, 이유 없이?
1: 이유 없이 나쁘지 않고 그 이유가 있고
0: 네.
1: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면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이유들.
0: 야.
1: 그리고 좀 멋있고 싸울 때 약간 기술도 좀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아, 기술이.
1: 혹시 테레님도 약간 이런 것처럼 좀 빠져 있는 약간 좋아하는 것들이 있나요?
0: 아, 애니메이션처럼요?
1: 네.
0: 저는요.

0: 네. 저는
1: 그냥 대본에 없는 그냥 저의 질문입니다.
0: 아, 저 제가 좋아하는 거요. 저를 당황하게 하셨는데.
1: 아, 그래요?
0: 예. 아, 저는 그냥 뭐 액션 영화 좋아하고요. 게임하는 거 좋아.
1: 게임하는 거 좋아.
0: 네. 요즘엔 보드 게임 좋아합니다.
1: 오, 보드 게임 좋죠.
0: 네. 바퀴벌레 포커라고.
1: 오, 뭐예요, 그게?
0: 그 곤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곤충을 중간에 두고서 이제 내가 먼저 봐요.
1: 네.
0: 근데 상대한테 이제 남은 친구들한테 넘겨요, 랜덤으로.
1: 네.
0: 근데 내가 이게 만약에 뭔가 바퀴벌레야, 네. 이 카드가. 근데 줄 때 거짓말을 쳤대요.
1: 오.
0: 근데 줬는데 아, 얘 바퀴벌레 맞는데 거짓말 치는 거다 하면 까도 되고
1: 아.
0: 못 맞추겠으면 보고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1: 약간 네. 넘기는.
0: 근데 그게 쌓여요. 쌓이면 몇 장이 쌓이면 끝납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 네. 저희 멤버들이랑 보드게임 많이 하는데.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 기회가
0: 함께.
1: 된다면 네.
0: 모구짱님께서 왕 구정모 대화를 시도.
1: 아, 네.
0: 감사해요. 아, 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내향인이어가지고 원래 막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0: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INTJ입니다.
0: INTJ.
1: 아, MBTI 어떻게 되세요?
0: 저 ESTJ입니다.
1: 오. 알겠습니다.
0: 감사해요. 전 이렇게 즉흥으로 저를 당황하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정모 씨와 애니라는 새로운 세계로 빠지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이어나가겠습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텐션이 확 올랐는데
1: 네.
0: 이번엔 정모씨 의외의 취향도 발견하고 지금까지의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팍팍 해보는 시간
1: 네.
0: 취향 왁부 타임 가보겠습니다.
1: 네.
0: 다들 다른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나는 전혀 아닐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주위에서 바라보는 나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오늘 하나 시원하게 부셔주시죠.
1: 아, 알겠습니다. 나는 사실 요즘 게임에 현질을 했다.
0: 이거 무슨 소리야?
1: 뭐야?
0: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어떤 현질이었나요?
1: 그 두근두근 타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0: 되게 알콩달콩하다.
1: 네, 약간. 제가 마인크래프트도 좋아하거든요.
0: 네.
1: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동숲이랑 마크를 섞은 게임인데
0: 네.
1: 이제 모든 재료가 하나하나 다 그 돈이 필요한 뽑기 게임이어가지고
0: 아, 또 가차가 네. 있는
1: 근데 저는 원래 게임에 돈을 많이 안 쓰고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0: 아.
1: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쓴 게임.
0: 그래도 만족하셨나요? 하고서?
1: 만족합니다.
0: 아, 그래요?
1: 만족합니다.
0: 아, 그러면은 됐죠. 예. 네. 건축을 하는 건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0: 추구미가 좀 있으신가요?
1: 추구미요?
0: 네.
1: 저는 매번 바뀝니다. 매번 바뀌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0: 아, 나 이거 알아.
1: 이거 아세요?
0: 네.
1: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건축 재료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또 한두 달 지나면 사라져서 그 가차를 아예 다시는 할 수 없거든요.
0: 아, 또 리미티드한
1: 리미트예요. 그 기간 리미티드여서 약간 그런 재료들을 모아서 약간 신기한 집들 좀 많이 짓는 편이에요.
0: 저도 리미티드 참 좋아하는데요.
1: 네.
0: 역시 놓칠 수 없죠.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도 진짜 내 취향이 될 리가 없다라고 확신한 것도 있으신가요?
1: 아, 취향이 될 일이 없다?
0: 네.
1: 아, 저는 요리, 등산.
0: 등산, 저도요.
1: 진짜
0: 못해요.
1: 약간 TJ 이게 TJ의 그건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전 다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0: 저는 등산을 갔다 오면 내 삶의 일주일이 사라져요. 전 드러누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요리도요. 네. 제가 양파 써는 거를 컨텐츠 나가서 처음 배웠어요 최근에. 네. 약간 라면을 끓여도 약간 네. 이상해져요. 짜글이 같이 변하고.
1: 아 그래요?
0: 네. 요리에 재능이 없습니다.
1: 저도 요리는 요리도 아 약간 저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일을 벌려놓고 약간 처리해야 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약간 등산도 일을 버려서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0: 아 그거네.
1: 네 그리고 요리도 했는데 이걸 또 언제 정리하지? 약간
0: 사서 고생하지 말자.
1: 약간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0: 아 근데 저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맞아.
1: 캠핑도 너튜브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되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약간 캠핑 용품 엄청 많이 나와서 네. 그런 걸로 막 많이 나오는데 그거 네.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런 게 약간 엄두가 안 나요 저는.
0: 아 그냥 너튜브로 네. 대리만족.
1: 대리만족.
0: 보다가 아. 못장군님께서 제 이미지 속의 정모님은 말랑말랑 흐물흐물 엉냥냥 다정 벨루가라서 진짜 화 한 번 안 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화내본 적이 있나요? 있겠죠. 올해 한 점? 아,
1: 화는 낸 적 있죠. 있어요? 내죠. 내는데 네. 자주는 안 냅니다.
0: 그래요?
1: 자주 안 냅니다.
0: 어떤 상황에 약간
1: 어떤 상황에?
0: 네.
1: 약간 억울할 때거나
0: 아 억울할 때
1: 억울한데 막 계속 막 아니라고 말하는데 막 듣지도 않고 막 계속 막
0: 아 그냥 몰아갈 때
1: 몰아가면 그럴 약간 때. 억울한 것 같고 아 아니면 예의 없을 때
0: 아 예의 없을 때
1: 예의 없을 때
0: 또 예의를 중요시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한 걸 싫어합니다. 답답하면 약간 압력이 찬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제가 멤버들이 저한테 압력밥솥이라고 불러요.
1: 네. 네
0: 그래서 맨날 옆에서 그 취사 버튼이라고 네. 테레 취사 버튼 눌리면 네. 이제 도망가라고 다 아, 터진다고 다.
1: 약간 저도 약간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약간 아. 답답하거나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스케줄 같은 거 딱 나왔을 때 네. 뭔가 그 스무스하지 않다 해야 되나? 중간에 많이 뜨고 네. 왜 이런지 약간 싶을 때 약간 어?
0: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희 매니저님이 지금 밖에서 떨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네. 역시 정모 씨 선곡인데요. 요즘 정모 씨가 즐겨 듣는 곡, 정모 씨의 취향을 압축해서 담은 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피셜 히게 단디즘 님의 스타더스트라는 곡인데요. 네. 최근에 내한을 하셨죠.
0: 아, 네네네.
1: 진짜 너무 듣고 싶었던 곡이었고 되게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최근 내한하셔서 제 플리 최근에 있어요 지금.
0: 아,
1: 제 위쪽에 있어가지고 플리를 보면서 정하다가 이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어떤 곡일지 바로 들어볼게요. 오피셜 히게 단디즘의 스타더스트.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오피셜 히게단디즘의 스타더스트 듣고 왔습니다. 조은선님께서 정모님 플리 너무 취향이라 공유받고 싶어요. 제발 너무 좋음.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함. 아 어휘력.
1: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누군가 저의 플리를 좋다고 해주는 게 기분이 좋네요. 약간 취향이 완전 다르면 어? 하면서 듣기 싫어할 수 있는 건데 네. 좋아해 준다니 너무 좋네요.
0: 저도 오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무드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듣는 노래는 주로 어떤 노래를?
1: 저는 약간 이런 밴드 노래도 많이 듣고 네. 아니면 애니 OST도 많이 듣고 네 OST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0: 그 주변 환경에 딱 영향을 받는 거네요.
1: 네.
0: 귤망고 딸기님께서 일본 노래 특 와스레나이데 꼭 나옴.
1: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0: 맞네.
1: 그렇습니다.
0: 사실 이 곡 말고도 네. 요즘 자주 듣는 곡으로 네. DK님의 행복하지 말아요도 추천하셨다고요.
1: 네.
0: 이유가 있나요?
1: 아 이유가 저희 멤버 메인보컬 친구 이제 우민이가 네. 네. 진짜 어떤 스케줄을 하든 대기실에서 차에서 계속 불러요 이걸.
0: 아...
1: 그래서 이게 아 약간 어디서든 계속 들려가지고 네. 약간 근데 중독성이
0: 장난 아니죠.
1: 장난 아니에요 이 노래가. 되게 애초에 노래도 좋은 곡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 계속 부르니까 이게 이제 스케줄하고 이제 방에 와서 퇴근해서 방에 와서도 계속 맴돌아가지고 이 노래도 약간 후보에 썼었습니다.
0: 맞아요. 남자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입니다.
1: 그렇죠. 딱 고음이 약간 심금을 울리는 거
0: 맞아요. 그 곡도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러비티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더 만나볼게요. 한번 네, 읽어주시죠.
1: 네. 미모님께서 버킷리스트가 많은 것도 정...

0: 공모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기타 치며 노래하기, 작사하기 등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정모를 늘 응원해요.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작년부터 정한 버킷리스트가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기.
1: 아, 새로운 모습.
0: 작사하기, 그리고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콘서트에서 했었고
1: 네.
0: 새로운 모습은 제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었고요.
1: 아, 네.
0: 그리고 작사도 몇 곡을 했습니다. 지금 앨범 두 개인가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1: 네.
0: 다음 또 해보고 싶은 거는 작곡.
1: 오, 작곡.
0: 아니, 작사뿐만 아니라 아예 저의 노래를 하나 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저희 멤버 유닛 곡들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네 정규 앨범 같은데 이제 유닛 곡도 있고 한데 뭔가 정규 앨범의 멤버들 솔로 앨범도 하나
1: 솔로
0: 하나씩 앨범. 좀 들어가면 어떤가 하는 약간 그런 버킷리스트도 좀 있습니다.
1: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빠르게 한 해 안에 다 치우시네요. 그래도 네.
0: DJ
1: 아 그러니까
0: 계획세면 바로 하고 네. 싶어하는 편이어서
1: 아 좋습니다. 이 문자를 끝으로 아이고 벌써 정모 씨를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정모 씨를 보면 뭔가 하나에 빠져서 꾸준히 좋아하는 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0: 이 에너지는 뭔가 그냥 열심히 살고 싶은 곳에서도 나오고
1: 네.
0: 약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면 저의 행복을 위해 그냥 눈치 안 보고 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서 약간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저도 그런 모습 한번 이번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미 멋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나중에 좋아하는 게 또 생기면 또 아까 멤버분 같이 네. 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0: 좋습니다.
1: 오늘 들어준 분들께도 끝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9월 9일이 와 어떻게 보면 제 생일보다 콘텐츠가 더 많이 올라와서 제 생일보다 더 특별한 날이라고 가끔씩 생각도 드는 날인데 이런 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제 약간 처음 듣는 주제 이야기도 되게 많아서 약간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다 너무 반응도 잘해주시고 너무 즐겁게 다 들어주셔가지고 저 너무 재밌었고 이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9월 9일 힐링을 하고 갑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곡으로 정모씨가 크래비티 노래 중에 정모씨 취향이라고 추천해주신 곡 크래비티의 호흡 들으면서 9월의 남자 정모씨 보내드릴게요. 안녕, 안녕.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테레랑 우울하지 말고 웅할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요, 명지씨 베스트 프렌드 옥수수입니다. 문제 나가요. 별명이 귀여운 명지씨 베프 옥수수 친구는 특이한 음식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둘 중 어떤 취향일까요? 1번 탄산이 빠진 미지근한 탄산음료, 2번 완전히 녹아버린 아이스크림.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이제 가봐야겠죠. 어제 촉이 빗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왠지 그나마 1번 탄산이 빠진 미지근한 탄산 음료가 아닐까. 아, 근데 둘 다 사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산이 빠진 탄산음료가 무슨 말이죠 도대체? 탄산이 없는데 아이스크림, 녹은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아이스크림인가요? 크림이지. 하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형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산이 빠진 탄산음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NCT Wish의 고양이 릴스.

텔레파시에 이어서 NCT UC의 고양이 릴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이 한국 고양이 날이라고 하네요. 고양이들아 건강하렴. 냐옹. 김유정님께서 고양이 릴스 제목에 맞게 고양이 포즈 해주세요. 아이고

그때는 저랑 텔레파시가 역시 통했네요. 아, 당연히 녹은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지요. 자, 그럼 저를 따라 명지씨 친구 옥수수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겠죠. 7743님, 8084님, 1899님, 3679님, 6361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학교 수업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처럼 짧지만 맛있게 치고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촉도 시험해보고 선물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9360님께서 텔디의 친한 친구 매튜와 4년 동안 9월 9일에 릴스를 올려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빵이지 너무 좋아요. 아, 사실 이게 저희가 노리고서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올해 알았어요. 올해 최근에 9월 9일이 매트랑 테레가 빵이지 릴스 올려주는 날이었다라고 해서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파티에 갔었는데 거기서 예쁜 옷을 입은 김에 매트랑 9월 9일에 올릴 릴스를 찍었었습니다. 최유나님께서 아까 정모님 태몽 듣고 생각나는데 테일디의 태몽은 뭐였나요? 아... 제가 이걸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너무 얘기를 안 했더니. 다음에 또 어머니께 여쭤보고서 또 알려드릴게요. 6573님께서 오늘은 회사에서 대박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해줄 수 있나요? 텔디 하루 종일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아,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실수 안 하면 돼요. 파이팅! 하하하. 아직님께서 오늘 9월 9일인 생일인 친구 생일 축하해줬어요. 이 친구가 특히나 생일을 좋아하고 기대하는 편이라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더 챙겨주고 싶어요. 소은아 생일 축하해. 아이고 소은씨 생일 축하합니다. 아 좋아요. 그리고 맞네, 오늘 또 동표씨가 생일이잖아요. 동표야 생일 축하해. 사실 아까 동표씨한테 연락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4113님께서 텔디 오늘 바지 무슨 일인가요? 너무 귀여운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너무 웃긴 게 그 제가 이게 바지 자랑을 해주는데 일어나면 되는데 왜 맨날 다리를 올리고 있는지 참. 여기요. 저의 바지 안 나오네요. 바지 약간 체크무늬 이런 곰돌이 바지 같은 겁니다. 귀엽죠? 1187님께서 저녁에 아빠랑 마트 가서 장 보고 왔어요. 아빠가 걸음이 너무 빨라서 카트에 끌려다녔어요. 아버지도 저처럼 쇼핑을 빨리빨리 하시는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선셋 롤러코스터와 효고의 Do Nothing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잠들기 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최근 메모들은 하나같이 건조했다. 자주 가는 카페 화장실 비밀번호, 금요일까지 기획안 제출 못하면 죽음뿐, 살 것, 우유, 화장솜, 원통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 처리해야 할 일, 당장 해치워야 할 것들 뿐이었다. 마치 에러 없이 하루를 굴리기 위한 사용설명서를 보는 것 같았다. 필요없는 메모를 하나씩 지우다가 몇 년 전 메모들까지 보게 됐다. 혼자 기차여행 가기 같은 실없는 버킷리스트부터 새벽에 본 영화의 유치한 감상평, 끝내 보내지 못한 조금 찌질한 편지까지 문장은 엉망진창이었고 감정은 너를 띄웠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 생생한 내가 있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날의 기분을 굳이 문장으로 남기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언제부터 내 메모장에는 처리해야 할 일만 쌓이기 시작했을까? 풀지 못한 내 감정들은 다 어디로 날아갔을까?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태연의 Letter to Myself 듣고 왔습니다. 001호님이 남겨준 사연으로 열대야 함께 했는데요. 괜히 내 메모장은 어떤지 한번 열어보게 되는 사연이었죠? 여러분은 메모장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적어두시나요? 제 메모장을 오늘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뭔가 중요한 계정의 아이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이트, 뭔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나 뭐 땡땡 오톡 막 이런 계정을 제가 맨날 다 까먹어가지고 미리 다 적어놓는 것 같아요. 다 나눠가지고. 저도 너무 공감가는 내용이었습니다. 001호님 덕분에 오늘 메모장에 느낀 감정도 한번 솔직하게 적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6139님께서 메모장에 편지 사연 들으니까 작년에 테레가 메신저에 적어놓았던 편지를 라이브에서 읽어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테레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줄 때 진짜 많이 위로받고 행복을 받아서 그 힘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텔디도 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아, 정말 옛날에 그랬던 일이 있었죠. 진짜 저도 까먹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혜원님께서 사연 듣고 궁금해서 메모장 보니까 제 메모장에도 해야 되는 일들만 가득하네요. 아, 너무 일에 치여 살았던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앞으로 나중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미리 적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001호님에겐 찐친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열대야, 오늘 사연처럼 늦은 밤까지 나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한 일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지라비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데일드의 2주차 방송도 끝이 났는데요. 아 벌써 2주차라니 제가 매번 새로운 게스트분을 만날 때마다 아 되게 좋은 경험하고 새로운 경험하면서 저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성장하는 DJ로 만나뵐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현님께서 텔디는 라디오를 시작하면서 수요일이 이번 주의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날까요? 내일 바쁜 일이 없으면 오늘 푹 자고 푹 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수요일 한 주에 라디오 마지막 날이 끝나면 왜 이렇게 한 주가 끝나는 느낌이 들까요? 그만큼 다음 라디오가 바로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6499님께서 헐 나도 오늘 가디건이 체크 가디건이었는데 우리 운명이다 테레야. 체크무늬 좋아하세요? 그럼 저랑 운명인 걸로. 0299님께서 하연상님 로고송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완성되어가는 테일디의 친친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너무 재밌네요.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0191님께서 오늘도 따뜻한 목소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텔디도 고생 많았고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아 다음 주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다음 주도 금방 찾아올 거니까 제가 또 그때 우리 만나서 재밌게 토크해요. 그럼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 없는 날들 어떻게 보냈는지 다 얘기해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끝곡은 스티비 원더의 Never in your sun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이었습니다. 저는 DJ 김태로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나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2차 전지 대표 산업전시회 K-배터리 쇼가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는 물론 ESS, EV 화재,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터리를 넘어 에너지의 미래로 K-배터리 쇼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한국 E&X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혼자 경주에 온 건 처음이다. 수학여행 때 함께 왔던 친구들은 멀어졌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진솔은 죽었다. 어디로 갔을까, 진솔이는?
1: 신나겠지? 토 나와.
2: 수학여행 때랑 똑같네.
1: 그러게, 우리만 늙었네. 불현듯 20대. 아니 벌써?

박하경 여행기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이민희 음악감독의 스코어 경주, 그리고 이민희 음악감독의 노래 우린 어쩌다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23년 작품이죠.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 이나영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총 8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고 그 말은 곧 8번의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그대로 박하경이 여행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마지막 여행지가 바로 경주였어요. 경주를 여행하는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세 개의 시간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함께 떠난 진솔이라는 친구, 그리고 오늘 들려드린 장면, 20대의 어느 날 둘이 함께 다시 경주로 여행을 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현재 진솔이는 없는 상태에서 박하경 혼자 경주를 여행하는 시점, 이렇게 세 개의 시간대가 펼쳐집니다. 오랜만에 경주를 찾은 박하경이 경주에 올 때마다 늘 곁에 있었던 진솔이라는 친구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 순간을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경주라는 곳은 참 희한해요. 그죠? 어떻게 모두가 수학여행으로 그곳을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또 다르죠. 이제는 수학여행지가 훨씬 더 다양해지긴 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경주는 당연히 가는 곳이었어요. 한 번은 당연히 가는 그런 곳의 느낌? 그래서 모두가 경주라는 도시를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다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여행과 비교할 만한 과거의 여행 하나씩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아련해지고 괜히 애틋해지고 아 그때 그 애들은 뭐 하나 뭐 이런 생각 괜히 좀 하게 되고 조금 센치해지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 여행을 해도 늘 그 센치한 감정을 한쪽에 품고 여행하는 도시라서 경주에 대한 감상이 다른 도시랑은 물론 경주 자체의 느낌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랑은 늘 좀 다른 기분을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되고요. 최근에 경주 기행을 보면서 또 경주를 여행했던 이 박하경 여행기라는 작품이 떠오르더라고요. 경주 기행 역시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막내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뭔가 늘 수학여행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시 곳곳에 무덤이 있는 고분이 있는 그런 도시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느낌들이 이 박하경 여행기에도 묘사가 되어 있어서 경주 여행 보면서도 떠올린 작품이기도 해요. 제가 이거 에피소드 이 장면 찾으려고 다시 좀 보는데 이 새삼 박하경 여행기는 너무 아깝네요. 이거는 더 많은 사람이 보아야 마땅한 요거 좀 편집 살짝 만져서 극장용으로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에피소드가 길이가 짧아요. 8개인데 한 에피소드가 30분이 안 돼요. 한 25분 정도거든요. 에피소드 하나씩. 그래서 뭐 8개를 묶으면 뭐 3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뭐 3시간 정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박하경 여행기. 이게 무슨 멀티플렉스에서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가령

0: 좀 분위기 있는 단관극장 같은 데서 좀 장기 상영으로 극장 상영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꽤볼것 같은데 최소 10만 명은 볼수 있겠는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해주면 좋겠지만 과연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박하경 여행기의 경주로 오늘은 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2014년 영화죠. 장률 감독이 연출을 하고요. 박해일 씨 그리고 신민아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경주 사운드트랙에서 방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부터가 그냥 경주입니다. 박해일 씨가 경주에 가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화 내내 경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진 씨의 그 빛나는 연기를 이때 이미 선보였다는 거. 요즘 아주 네 거의 뭐 국민 부장님으로 뭔가 약간 좀 국민 임원 느낌이에요. 백현진 씨는 그 백현진 씨가 직접 출연도 하고 이 멋진 노래로 또 사운드 트랙도 참여를 한 영화가 바로 경주라는 작품. 경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또 뭐 없나? 뭐 당연히 경주기행 다음엔 경주죠. 그리고 박하경 여행기고. 그리고 이 영화 임효섭 씨가 떠올려 주신 영화는 경주기행 덕분에 요즘에 또 다른 경주 배경 영화 추억의 작품 신라의 달밤이 생각나요. 김혜수, 차승원, 이성재 배우가 주연했죠 라고 하신 이거 김상진 감독이잖아요. 신라의 달밤. 저 왜 신라의 달밤 하면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김혜수 씨가 아마 라면 가게인가 했을 텐데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묶을 때 젓가락을 이렇게 탁 그 머리를 고정시키는데 꽂아넣는 한 컷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나 봐요.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자, 그 추억의 작품 신라의 달밤 사운드 트랙에 또 추억의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빌리의 카리스마.

참 지겹도록 불렀네요. 네, 정말 귀전에서 지금 백이성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던 그 친구들의 목소리가 막 들려오고, 노래방에 있다가 화장실 갈 때 되면 또 다른 방에서 들려오던 그 아저씨들의 목소리. 오늘도 내가 이게 사실 백이성 씨니까 이게 백이성 씨의 색깔이 되지, 만약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아마 한 소절 부르고 땡 할걸요. 노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욕하지 마. 네. 근데 또 그걸 더 따라하고 싶어서 그때 노래방에서 많이들 불렀던 아조씨들의 추억의 찬가,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 역시 김상진 감독의 영화죠.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오늘도 참는다, 백이성씨. 그 전에는 신라의 달밤에서 빌리의 카리스마.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아주 잠깐 나왔던 유해진씨가 신라의 달밤에서는 조금 이제 비중이 좀 커져서 아마 조직에, 네, 우리가 보통 땡마니라고 하는 그런 배역으로 조금 배역이 늘어났습니다. 신라의 달밤. 그래서 예전 영화 지금 보면 지금 뭐 그냥 뭐 영화계를 평정한 분들의 그 소시적 풋풋한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신라의 달밤에 유해진 씨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예, 이거 OTT에 있더라고요. 신라의 달밤. 자, 그런가 하면 6288번 쓰시는 분은 9월 10일이 아버지의 기일이래요. 2018년 9월 10일에 하늘로 소풍을 떠나신 저희 아버지 8주기를 맞아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일이 되면 항상 찾아 듣게 되는 노래, 시티 오브 엔젤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신청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항상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리고 아울러 지난 9월 5일에 세상을 떠나신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 작가님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그 TV 토크 프로그램 나오실 때만 해도 그래도 비교적 좀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셔서 조금 더 계시겠구나, 조금 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시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환기시켜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방송에 출연하신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부고가 빨리 들려오는 걸 보면 저도 그 다큐멘터리 또 그 토크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보았던 영화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저는 특히 인생을 애니메이션처럼, 제가 한때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개했던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발달장애 아이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힘들었는데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더니 디즈니 애니메이션 덕분에 말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이 아이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된 그 이야기.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후반부에 가면 자립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 그거 보면서 와, 저거 너무 좋다. 저렇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다. 그래서 성인이 된 그 발달장애인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가 아니죠.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이렇게 생활에 나가는 과정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와, 저 시스템은 너무 좋다. 한국도 저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녕 피터팬 그 정경철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 작품이 딱 떠올랐었거든요. 아, 이제는 우리도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시티 오브 엔젤 사운드 트랙에서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그리고 2012년 영화죠. 초콜릿 도넛. 원래 제목은 애니 데이 나오고요. 국내 개봉 제목이 초콜릿 도넛이었습니다. 메타포리컬 블랭킷,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노래였습니다. 이상우 씨. 컴퓨터 정리하다가 초콜릿 도넛을 다시 보았습니다. 또 한번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지금도 영화 검색을 하면 이 영화에 대한 세훈 작가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니긴 했죠. 뭐 방송, 지면, GV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보게 만들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이야기했던 작품이라 어딘가에 제가 했던 뭔가가 이렇게 딸려 나오기는 하겠네요. 영화 끝나고 나오는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메타포리컬 블랭킷, 요거 듣고 싶은데 음원을 찾을 수가 없네요. 부디 작가님 라디오에서 들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셔서, 우리 있잖아요. 네, 또 제가 확보해놨습니다. MBC 자료실에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데 MBC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있다? 뭐 많은 건 제가 뭐 어떻게든 찾아내고,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CD를 기증하고, 아, 좀 생색 좀 한번은 내봅시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아, 초콜릿 도넛은 왜 이게 OTT에 안 들어올까요? 이 누가 좀 저작권 좀 해결해 주시고요. 좀 판권 좀 다시 사서 달라고 말하기엔 내 돈도 아닌데 뭐 그렇게 돈 써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한번 보시면 마음이 바뀔 텐데, 초콜릿 도넛. 저는 장애가 그러니까 장애인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그게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인 게 맞다. 장애를 갖는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조금 불운한 영역일 수는 있어도 그게 불행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아빠 쓰러지고 또 엄마 또 편치 않으시고 이러면서 병원을, 특히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를 이제 자주 다니게 되면서 좀 더 이런 생각들이 구체화된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장애인 됩니다. 지금 비장애인이라고, 어우, 난 아니다, 내 아이는 아니다, 내 가족은 아니다 라고 안심하는 분들, 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장애인 돼요. 언젠간 돼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이 먹으면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잘 못하게 되고 거동 불편해지고 다 장애인 돼요. 그게 조금 뭐 좀 시간 차로 인하여 조금 더 일찍 그 장애를 겪고 그리고 갖고 뭐 그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 연세 드시면서 이제 그러한 좀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니까 나의 미래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나는 절대 겪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취급하거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저는 그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콜릿 도넛 같은 작품도 저로 하여금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했고요. 아, 이 작품 참 좋은데. 아, 초콜릿 도넛. 네. 이번엔 김신호 씨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 방송을 잠들기 전에 틀어놓는데요.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낀대요.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목소리에서 안정감을 느껴요를 번역해보면 목소리가 졸려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틀어놓으면 잠이 잘 와요.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좋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을 한번 써봐야겠어요. 장국영의 위니 종정이요. 영화 위니 종정의 위니 종정. 왠지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 번쯤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한 번이 뭡니까? 언제든 틀어드리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세요. 영화 위니 종정에서 장국영의 위니 종정.

分得分享，安逸的分秒即将。

김신호 씨가 신청하신 영화 위니종정에서 장국영의 위니종정, 이어서 영화 먼 훗날 우리에서 주하건의 펑요, 네, 친구라는 곡 이어드렸습니다. 이 권삼 씨의 신청곡이고요. 먼 훗날 우리에서 동창회 술자리에서 부른 그 노래 펑요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들으셨나요? 위니종정의 뜻이 뭐 그대에게 사랑을 바치다 뭐 이런 뜻인데,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께서 뭐 쉽게 말하면 내 니한테 반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써놨거든요. 이거 맞나요? 광둥어 좀 하시는 분들, 중국어 하시는 분들, 위니종정의 뜻을 내 니한테 반했다 라고 해도 되는 건지, 네, 확실한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곡은 윤한호 씨의 신청곡입니다. 영화 3개 사운드 트랙에서 브람스 6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 번호 118 2번 간주곡, 네, 인터메초. 사운드 트랙에는 알랭플라네의 그 연주로 실려 있는데 이분께서 글렌굴루의 버전을 원하시네요. 뭐 그럼 해드려야죠. 글렌굴루 버전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아 맞다, 탕웨이 씨, 박찬욱 감독 그 신작에 출연한다면서요. 그 서부 영화 매트 맥커너이, 오스틴 버틀러, 페드로 파스칼, 아델, 에그자르 코플로스와 함께. 와 너무 너무 궁금하네요. 자, 세 개의 브람스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 입술 보는 느낌 열사 beautiful 한순간도 내게 눈을 뗄 수 없어 그것도 표현도 너한테는 뺄 수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 원해 only girl 하나부터 백까지 부드럽게 대하지 내가 나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 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 동아들람이 주최하는 가구 인테리어 차 공예 박람회가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학교연력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가정용 가구, 주방용 가구, 홈인테리어, 차 공예품 등 가구와 인테리어, 차 공예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4: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역

0: 공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을 할 때 좀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런데 이 좀이라는 말이요, 참 신기합니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직설적인 표현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역할을 하지만요. 제발 정신 좀 차려. 모르면 좀 물어보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쓰면 핀잔을 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을 넣느냐 안 넣느냐, 넣는다면 어디에 또 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톤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 나온 김에 저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한글이 여러분, 새 아침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다면 메시지도 좀 보내주실래요? 우리 좀 더 친해지게요. 앞으로 한 시간 저랑 같이 좀 있어주실래요? 9월 1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미우가 피처링한 게리의 바람이나 좀 쐬였는데요. 갑자기 이 좀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완화하는 표현보다는 더 세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아까 한 좀은 어땠나요? 좀 여러분. 저는 간절함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좀 느껴지셨나요? 부디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 사진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요즘 계절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 시기라서 이 코너에서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더 와닿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신지 작가님과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 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한누리님, 일주일 병가 내고 쉬다가 출근합니다. 아직 아프지만 저 대신 일하고 있을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일까지 함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크게 아프셨나봐요. 일주일씩이나 병가를 내시다니. 아, 근데 이 마음 저도 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차라리 내가 더 힘들고 불편하고 말지 마음 불편하고 못 참겠다 이거잖아요. 참, 이게 돌이켜보고 나면은 정말 별거 아닌데 그때 그 순간은 못 참겠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쉬엄쉬엄 일하시면서 건강 잘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재형님은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빵 만들러 출근 중입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해서 좋네요. 출근할 맛 납니다 하셨어요. 아, 빵 쓰저시군요. 아, 특히 대전, 세종 이쪽이 빵 잘 만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부러운걸요. 오늘도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출근 잘하고 오세요. 7619번님, 저는 제주도에서 살고 있어요. 출장 메이크업 일정이 있어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새벽 드라이브를 하니 기분이 좋네요. 확실히 날씨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다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나저나 제주도에 사신다니 너무 부러운걸요. 지금 같은 날씨에 바닷가 드라이브하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웨딩 스냅 뭐 사진 이쪽으로 오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드라이브도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928번님, 대형차 운전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굴삭기 운전하는 일,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에어컨을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창문을 열고 선선해진 새벽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덥지 않게 일할 수 있겠어요. 노래는 거북이의 빙고 들려주세요. 아, 그러게요. 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서 일하실 때 한결 수월해지겠어요. 올여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셨기를 바라고요. 3928번님은 계속해서 큰 차 운전하고 계시네요. 안전 항상 조심해주세요. 그럼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입니다.

거북이의 빙고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는데요. 이 곡은 두 분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먼저 3349번님은 남동생이 타지로 항공방제, 그러니까 드론으로 약치는 일을 하러 가서 동생 대신 제가 소들 밥 주고 이제 출근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들 보니 힐링이 되네요. 신청곡은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3765번님도 자동알람 신청해 놨더니 설정해놨더니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새아침으로 잠을 깨게 된다고 하면서 이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와, 근데 항공방제. 저는 약간 먼 나라 얘기 같았거든요. 이런 항공방제, 뭐 드론으로 뭐 배달을 해드려요. 이런 것들. 근데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아, 이런 거, 이런 소식들 빨리빨리 좀 체감하고 좀 캐치하고 해야 되는데 난 정말 느린 사람이구나. 새삼 깨닫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쨌든 두 곡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산 소개된 분들 가운데 한누리님, 김재영님께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8616번님, 제 꿈에 영디가 나왔어요. 시상식에서 영디가 상을 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장면을 제가 직관하는 꿈이었답니다. 소감이 끝나고 악수까지 했는데 깨고 나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기념으로 행운 잡으러 복권 사러 가려고요. 오늘도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꿈에까지 나오시다니요. 자, 주무시기 전에 제 생각을 좀 하셨나요? 보통 그러면 꿈에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감사한데요. 새아침으로 제가 상을 받았을까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 꿈을 제가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복권까지 사셨다니 제가 지금 마침 또 복권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러다가 꽝이 나오면 저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그 소식도 조심스럽게 전해주시면은 제가 잘 살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저도 한번 노력해볼게요. 당첨이 될 수 있도록. 8616번님 감사합니다. 전소희님은 9월 10일 남편 생일을 맞아 사연을 씁니다. 저희는 작은 원룸에서 5년을 보내고 작년에 소박하게나마 집을 마련했는데요. 같이 집 앞을 산책할 때면 저는 늘 말하곤 합니다. 여보,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은 아마 모를 거야 라고 말이죠. 여보,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넘어지면 업어주는 사람 김민성, 생일 정말 축하해 해주셨네요. 오, 민성님 남편분, 소인이 남편분 정말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집을 딱 구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매일매일 또 깨달아가면서 함께 하신다니 그 행복을 또 누가 알아줄까요? 진짜 둘밖에 모르는 그런 행복인 거죠. 진심으로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은 더더더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579번님, 그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자주 들었던 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신청합니다. 이맘때 듣기에 딱인 것 같은데 들려주실 거죠? 해주셨네요. 어, 그럼요. 정말 딱 이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있거든요. 3579번님께는 이 곡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셨나 봐요. 확실히 이제 발라드가 좀 몸에 싹 감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아침 옷차림은 생각보다 한 단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반소매는 춥겠고요. 얇은 바람막이 정도로도 좀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더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5.8도, 파주 13도, 대구 14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서울, 대전, 대구가 25도, 광주 29도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구름 있는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제주도로는 강풍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또 동해, 남해,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많은 가을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9월이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네. 작가님 일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여전히 행사가 아닐까요? 8월에는 약간 칩거하는 생활을 했는데 9월에는 이제 일 때문에 전국을 다녀야 그쵸. 해서 또 빵그리 분들 제가 또 올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일정 같은 것들을 근처에 사시거나 우리 지역에 온다 하신다면 반갑게 인사하러 와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런 거 일정 같은 거 계획하실 때 뭘 중점적으로 보통 두세요?
1: 뭘 중점적으로 두냐고. 일정이 되는가?
0: 뭐, 네, 일정이 되는가? 아니면 뭐 동선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왜냐, 그 지역에 갈 때는 이왕이면은 이제 근교에 있는 곳들이 같이 들어오면은 그쵸. 묶어서 갈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곳들을 먼저 보는 편이고 또 제가 장롱 면허여서 또 약간 교통이 또 스스로 갈 수 없는 것들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따지는 것 같아요.
0: 관계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장롱 면허시랍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사정도 있고 해서 어쨌든 내년에는 꼭 이 장롱 면허 탈피해 보려고 전국구로 제가 이따 말해 볼게요.
0: 네. 내년 목표. 장롱 면허 네. 탈피. 네. 이번 주에도 우리 빵그리 분들이 보내주신 후기 자세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소개해 주세요.
1: 네, 강지연 님께서요. 얼마 전 아이들과 캠핑을 갔는데 도토리가 달린 나뭇가지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러닝하면서 이 코너에서 들었던 도토리 이야기가 생각나 아이들과 도토리 거위벌레 이야기를 하면서 생김새를 찾아보았는데요. 혼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번 주도 잘 듣고 가겠습니다 하셨어요.
0: 와, 작년에 나눈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1: 아, 올해 또 가져와야겠는데요. 도토리 거위벌레가 이 톱질하듯이 슥슥해서 이 가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혹시 우리 참나무 아래에 그냥 새파란 도토리인데 떨어져 있다 하면은 이 도토리 거위벌레 소행이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올해에도 실천하셨네요.
0: 네.
1: 그리고 7705번님께서요. 저는 최근에 가족들과 부천 만화박물관 다녀왔어요. 2층 열람실에 가면 옛날에 보던 만화부터 최신 만화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화가 소장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딸은 디지털 미디어 세대라 그런지 글로 된 만화엔 관심이 시큰둥했지만 아내와 저는 완전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3, 4층 전시관은 유료지만 만화만 보실 거면 2층 열람실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픈런 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정보까지 주셨네요.
0: 우와, 여기 어른들 가면은 그냥 하루 뚝딱이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우리 공공장소에서 만화책 보는 날 이 이야기하면서 만화에 대한 관심 이야기했었는데 딱 실천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0: 아, 그리고 어릴 때 우린 무조건 만화 몰래 봤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데 가면은 대놓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 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1: 아, 이거 종이 만화 재밌는데 딸도
0: 재밌는데.
1: 이렇게 함께 외출하면서 점점 이 세계로 들어오길 바라봅니다.
0: 궁 있겠죠, 거기에?
1: 있을 것 같아요.
0: 네. 자, 감사합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두 분, 강지연님 그리고 7705번님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두 장의 사진으로 가을의 목격자 되어보기.
0: 오, 두 장의 사진이 뭐죠?
1: 영디는 혹시 요즘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느끼고 있나요?
0: 요즘 일단 선풍기를 끈 지 꽤 됐고요. 이불도 이제 잘 덮고 자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에어컨을 틀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 맞아요. 그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꽤 선선해졌다 그쵸. 이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어느덧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를 지났어요.
0: 네.
1: 아직 무더위가 남아 있어서 오후에는 가을이 온 건지 오고 있기는 한 건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늘 보던 풍경을 한 번 더 지그시 바라보시길 바라면서 가지고 온 숙제입니다. 일단 추천하는 방법은 한 달

0: 정도의 텀을 두고 같은 장소에 사진을 찍어보시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에 내 주변에서 장소를 하나 골라서 사진 한 장을 남겨보시는 거죠. 뭐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좋고 우리 집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좋고 동네 하천도 좋고 출근길 정류장에서 바라보는 풍경이라든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내다보는 창밖 풍경이라든지 이왕이면 이제 낙엽 화렵수가 있는 나무가 존재하는 풍경이면 더 변화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렇겠네요.
0: 그리고 9월 말이나 혹은 10월 초에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 장의 사진을 찍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 가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새삼 굉장히 선명하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벚꽃, 그 동네 벚나무 지금 올려다보시면 노란 단풍이 벌써 들기 시작했거든요. 벚나무 단풍이 일찍 지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지금 단풍을 바라볼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나뭇잎도 이렇게 초록에서 노랑으로 물들어가고 매미 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기 시작했죠.
1: 그렇죠. 맞네요.
0: 그리고 풀벌레 소리가 이제 밤에는 굉장히 연주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따가울 정도였던 햇볕도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걸 오후에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하루하루 보면 잘 안 느껴지지만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면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두 장 촬영하시면서 가을의 목격자 되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저도 항상 이렇게 날씨 좀 괜찮다. 오늘 좀 풍경이 예쁘네 하고 사진 찍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저희 집 거실에서 베란다로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 주위로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잖아요.
0: 좋네요.
1: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푸릇푸릇해졌다가 저희 집이 또 단풍이 또
0: 단풍 맛집인가요?
1: 네, 단풍 맛집입니다. 또 아이들이 막 신나게 밤 늦게까지 놀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져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아 이제 가을이 오고 있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0: 맞아요. 그런 장소가 다들 마음에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한 장 그리고 한 달 뒤에 한 장 이렇게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1: 맞아요. 또 상암 MBC 주변에도 왕벚나무 많잖아요. 네. 느티나무도 많고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봐도 괜찮겠어요.
0: 맞아요. 지금 벚나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벌써 가을이 이만큼 왔어 싶으실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그 장소는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또 내 마음가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한 번씩 한 달 전후를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0: 좋습니다.
1: 네. 자, 사진을 통해서 가을의 목격자가 되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함께 하시죠.

0: 방금 들으신 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었고요. 평일의 발견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가을 바다로 메뉴판 바뀌었음. 제철 맞은 전어 먹기.
0: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자꾸 가을 하는 게 제 마음 안에 심리적인 벽이 있나 봐요.
1: 우리 왜 그 약간 제철 식재료로 식당 하시는 데는 여름 메뉴판하고 가을 메뉴판 바뀌잖아요.
0: 그렇죠.
1: 바뀔 시즌이거든요.
0: 받아들일게요. 오늘
1: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 바다에서 가을 바다로 메뉴판이 확연히 바뀌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이 바다에서 먼저 옵니다. 그래서 9월은 이제 가을 바다 메뉴판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새 메뉴판에 뭐가 올라왔나 들여다보는 주말을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동네도 주말에 이제 슈퍼 갔더니 꽃게. 이제 영상과 함께 열심히 지금이 제철이다 막 이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0: 정말 많이 홍보를 또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곳곳에서.
1: 이제 금어기가 끝나가지고 꽃게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또 그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건 전어가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어는 가을 물고기는 아니고 1년 내내 우리 바다에 있는데요. 다만 여름 동안 바다에서 먹이를 충분히 섭취하고 성장한 전어가 가을에 살이 오르고 뼈가 부드러워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의 대명사 가을 전어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특히 이 몸속 지방 함량이 봄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통째로 구웠을 때 이 기름이 자글자글 태워지면서 멀리까지 강렬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거죠. 우리 가장 유명한 속담 있죠. 뭔가요?
0: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1: 맞아요.
0: 네. 전어, 가을 전어.
1: 어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워낙 과장된 맛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과장된 맛 표현의 원조가 아닐까.
0: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집 나간 정황을 유추해보면 오죽 힘들었으면 나갔을까
0: 그러니까요.
1: 싶거든요. 근데 그 어렵게 나온 발걸음을 전어 냄새 때문에 돌렸다?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0: 얼마나 고소하길래.
1: 그게 싶어지는 그런 속담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속담을 또 하나 알게 됐어요.
0: 네?
1: 며느리 친정 간 사이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0: 에헤이, 이 무슨 속상한 속담이죠?
1: 아니 전어가 대체 옛날에는 얼마나 맛있었으며 입 하나 줄여가면서 몰래 먹었다는 건데 이 정도면 조상님들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잖아요.
0: 너무해요.
1: 근데 며느리를 집 나갈 만큼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친정 간 사이에 몰래 전어를 먹었다니.
0: 에이, 이 속담 오늘부로 없애시죠.
1: 없앱시다. 두 개 다 우리 없애 우리 빵그레들 우리 없애는 걸로 하고요.
0: 없는 거예요. 네.
1: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어쨌든 이 속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것은 그만큼 가을 전어가 고소하다입니다. 그래서 가을 전어를 소중한 사람과 꼭 같이 나눠 먹는 가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고 가지고 온 숙제고요. 전어의 한자가 돈 전에 물고기어라고 해요. 맛이 너무 좋아서 옛날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사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맛있었다.
0: 얼만큼 맛있었으면 자꾸 이 맛에 관련된 속담과 이 이름까지 붙여졌을까요?
1: 물론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는 전어의 약간 위상이 낮아지기도 했겠지만 이 가을 전어 머리에는 참깨가 서말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소한 제철의 맛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또 전어는 뼈가 별로 억세질 않아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좋다고 하고요. 이 뼈째로 썰어서 회를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작가님은 뭐 회 좋아하시나요? 구이?
1: 아 제가 또 뼈째로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전혀 장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구이 중에서도 동네 이 참숯으로 그 생선구이 하는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을이 되면 전어가 한 마리씩 이렇게 주문할 수 있게 추가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화덕에 진짜로 구운 그런 전어 그 지방이 자글자글 탄 그
0: 버장이 또 느껴져 있고
1: 맞아요. 근데 이 뼈째로 드실 때는 뼈가 단단해지는 가을 후반으로 갈수록 가시가 거칠어지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나 노약자 혹은 평소 생선가시에 예민하신 분들은 뼈를 발라낸 포 형태로 드시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가을 이야기들 계속 나눠

0: 나눠보고 있네요.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작가님 우린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버블송입니다.

0: 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9: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8: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10: 브루노 마스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2: 세상을 여는 아침 리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세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8703번님. 9월 10일 오늘 저희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러 갑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어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데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 사연 예약합니다. 순산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오, 우선 8703번님 축하드립니다. 귀한 또 셋째 아이를 또 곧 만나러 가시는군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가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출산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임신 기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새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누리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일들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항상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 힘차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캠핑을 즐기기 가장 좋은 9월입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크게 떨어진 기온 탓에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텐트 안에서 숯불이나 가스난로를 켜둔 채 잠이 들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절대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시로 텐트 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챙겨야 하죠. 자연 속에서 누리는 가을날의 낭만과 휴식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9월 태백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7시 태백 365 세이프타운 특설 무대에서 소찬휘, 김기태, 정재욱, 유하은 밴드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산골 음악회 태백 365 세이프타운에서 만나요.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친구 MBC
7: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최근 서울 옥수역에서 쓰러진 여성 곁을 지킨 시민들의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무려 퇴근길에 1시간 넘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기사 댓글에 아직 세상은 살만해요, 인류의 풀 충전됐다 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나도 비슷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은 분들도 줄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덕분에 댓글 창까지 훈훈함이 넘쳐났죠. 사실 뉴스 보다 보면 아우 말세다 말세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 때가 많은데, 또 이렇게 훈훈한 소식 들으면 또 금세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아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살만하구나 느꼈던 순간 있으시죠?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요, 아침부터 인류의 풀 충전 해보자고요.

0: 9월 10일 목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백예린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훈훈하죠? 예. 마침 지나가던 한의사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하고 시민들도 걱정을 하면서 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사실 이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을까요? 아, 근데 당연하지 않아, 솔직히. 예, 퇴근 시간에 누군가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함께 있어줬다는 것 진짜 훈훈합니다. 따뜻하고. 여러분들은 훈훈한 예, 인류에 좀 충전을 하고 계신가요? 4887번님이 저도 아주 오래전에 옥수역에서 쓰러진 여성분 도와줬었어요. 그때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결국 시험은 못 봤지만 어머, 마음은 뿌듯했어요. 더 대단한 분이 4887님. 어머, 세상에. 영웅이 따로 없습니다. 히어로가 따로 없어. 대단하시네요. 예, 대단한 희생과 대단한 봉사였습니다. 9058번님이 굿모닝 테디, 어제 야외에서 한 멋진 공연 잘 봤어요. 11살 딸과 함께 저녁도 굶어가면서 봤지만 하나도 배고프지 않았네요. 끝나고 안녕 인사해 주셔서 저희 꼬맹이 엄청 신났답니다 하셨어요. 네, 어제 또 오셨군요. 어제 제가 이제 공원에서 그 버스킹 프로그램 촬영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홍성에 많은 시민들이 또 오셨는데 진짜 많이 와주셨고 가족들이 다 와주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버스킹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음향이 좀 적었어. 인원수에 비해. 그래서 조금 풍성하게 즐기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분위기 괜찮았죠. 그죠? 저도 어제 예, 잘하고 왔습니다. 아, 어제 또 오니까 새벽에 든데 그래서 지금 약간 비몽사몽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기분 좋게 비몽사몽해요. 자, 그래도 아침 파이팅이죠. 파이팅으로 갑니다. 지치지 않게 달려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그리고 MBC 양소연 기자 오키뉴스 할 건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유희도 쉬어가요. 왜냐면 오늘 굿모닝 FM 특별 초대사가 깨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믿고 듣는 실력파 밴드 원위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 오픈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시, 이카운트, SK케미칼, 음주유인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새방금 산업단지 사업단, 베스트슬립,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자, 따라해 보세요.
6: 4만 원
5: 회계 관리.
7: 4만 원
5: 재고 관리.
8: 4만 원
5: 생산 관리.
9: 사업성도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혈액 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1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7시 11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재현 리포터.
4: 네, 테디 야호.
3: 야호.
4: 굿모닝. 오늘 아침 공기는 달력보다 열흘쯤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온이 9월 하순 수준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 대관령 11도, 파주가 13도, 서울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도 3, 4도 가량은 뚝 떨어져 있으니까 겉옷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살짝 낮아서 서울, 대전, 대구가 25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가 좀 좋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도 강풍특보 내려져 있으니까 강풍에 날아갈 물건 없는지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계속해서 없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주말 지나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0: 마음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이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을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음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의 영역 뽑아볼까요?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병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히기 아니고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한 명 정도 왔었어야지. 짜증나서.
2: 하나 획득했네.
1: 뭐?
2: 영식이 하나 획득했네. 영식이 하나 획득했네.
3: 옥수님의 마음이
4: 말 잘해야 돼 지금.
2: 말 잘해.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데요. 테이프 깎아?
5: 아,
2: 깎아요. 테이프가 아니라.
1: 그러네.
2: 죄송한데 이게 테이프가 아니에요. 돌리.
6: 옥순아, 나 광수야. 별처럼 빛나는 너의 옆에서 나도 잠깐 빛을 낼 수 있어서 좋았어. 너의 드라마에서 나는 지나가는 조연일지도 모르지만 내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너였어.
1: 아, 너무 감동적이다.
0: 감동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자, 저는 너무 좋은데. 아, 이 프로그램 정답 제목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가 가장 빨랐어요. 미니로 박경인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자, 선착순 1등은 쉽지 않죠? 예, 신의 영역은 넘어갔고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방금 그 장면 어디에 나온 장면인지, 예, 프로그램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 예능을 상징하는 이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끝날 때가 되면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가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 끝나? 아, 재밌는데 이제 끝나? 라고 하거든요. 어떤 예능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예능의 주제곡은 또 따로 있어요. 마일로의 솔로 듣고 올게요.

0: 이 원곡으로 다 들은 건 처음인데 노래가 좋네. 마일로의 솔로, 이 예능의 주인공 주제곡이었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연애 리얼리티 예능 나는 솔로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왔었어야지. 짜증나서
2: 하나 획득했네.
1: 뭐?
2: 영식이 하나 획득했네. 영식이 하나
0: 뭐야? 아, 영식 씨도 유명한 인물이죠. 명대사들이 참 많았는데 저도 뭐 1화부터 빠지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는 포인트는 과연 내 주변인들, 나로 대입할 수는 없어. 나로 대입은 잘 안 되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 내 주변인들도 여기 나간다면 카메라가 다 앞에, 이제 걸어갈 때 데이트할 때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아저씨가 들고 이렇게 감독님이 들고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인식하면서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건데도 저렇게 한다. 저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그런 포인트. 내 주변 사람들도 나가면 저거보다 낫나? 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대입을 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레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강주리님이 나는 솔로. 요즘 모쏠 특집 하더라고요. 어제 남편이랑 본방 보면서 계속 어떻게 연발했네요. 예, 지금 모쏠 특집에 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는 남성 출연자 한 분이 계시거든요. 너무 사랑스러워.

0: 진짜 못쏠이지 진짜 못쏠. 1588번님 나는 솔로. 저는 특히 16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막장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아 제가 기수를 외우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그 기수들이 있어요. 애정하는 기수들이 16기.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이에요. 내일도 신나게 즐겨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101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5만원권 신사임당과 5천원권 율곡이를 그린 일랑 이종상 화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보셨어요?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해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양화의 거장이시죠. 일랑 이종상 화백이 별세를 하셨어요. 이종상 화백이 남긴 한국 미술사의 커다란 발자취를 또 기록과 함께 기억을 하면서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1019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2723번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신라권이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거 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데 티켓팅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화 부산행 군체 등을 만든 연상호 감독의 이제 신작이었죠. 신라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공식 상영 4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한 기대작입니다. 10월에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공식 개봉 날짜는 찾아보니까 10월 21일이네요.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예, 부산국제영화제 가지 못하면. 2723번님 팝콘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언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악뮤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5993님이 29년 동안 몰았던 트럭에게 쓴 고별 편지 봄? 눈물 날 것 같은데 벌써? 한 차주가 고별 운행을 앞두고 쓴 편지가 SNS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본 해당 자동차 브랜드가 차주를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 뭉클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고별 운행 하시면서 총 주행거리가 44만 8천 키로 인생을 달린 거예요. 진짜 인생을. 아, 저는 F가 맞아요. 확실히 저 지금 울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너무 고생하셨고 차도 너무 고생 많았네요. 2538번님 초코맛 과자 드립니다. 아, 에너지바 드려야 되는구나. 5993님 에너지바 드릴게요. 2538번님 초코맛 과자 받으시면서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재결합 투어를 담은 다큐 돈 룩백일 앵거 어제 개봉한 거 봄? 어제 보고 왔는데요. 보는 내내 여러 감정들이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부터 밴드를 시작했던 순간까지 많은 영향을 줬던 밴드거든요. 앞으로도 뭐든 열심히 해야겠다 다짐을 하며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아, 또 학창시절 와 음악을 또 하시는군요. 그러면 또 느낌이 다르겠다. 저도 보면서 청산가리 밴드에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0: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F호소인 아니고 F테디.
3: 진짜 F예요 저.
4: 방금 지금 되게 T 같았어요. 아, 연기 연기하는 애 테디.
3: 눈치 네. 빨라가지고.
4: 네. 예. 오늘 도로 위는 평소 걸리는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 쪽이 가장 일찍부터 좀 많이 밀렸는데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6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길자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인데 그래도 이후로는 꽤 수월한 흐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지체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는 홍지무터널 일대로, 성산 쪽은 정릉 부근 다시 홍은램프에서 성산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길들은 지금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닌데요. 한강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고속도로들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제 놀이공원 다녀왔잖아요.
1: 네.
0: 괜찮았어요?
1: 너무 좋았어요.
0: 날씨 너무 좋았죠.
1: 근데. 날씨가 어딜 찍어도 작품이 되는 날씨여서 정말 네, 환상의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0: 진짜 가을이었어.
1: 진짜.
0: 솔직히 어제부터 가을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밤 되니까 좀 많이 추워져서 진짜 얇은 겉옷 오늘 꼭 챙겨 나오세요, 여러분.
0: 맞아요. 이제 가을 누리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선선한 가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좋은 정보들 가득한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가 경복궁 등 궁궐과 왕릉의 관람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오, 어떤 결과길래 의외예요?
1: 네, 토론회에 참여한 45명의 시민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관람료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적정한 관람료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평균 7,940원, 일반 국민은 평균 9,203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는데요. 현재 경복궁 관람료가 3,00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두세 배가량 높은 금액을 제시한 거죠. 특히 실제로 관람료를 내는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0: 예, 실제로 해외 문화유산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관람료가 많이 저렴한 편이죠?
1: 맞아요. 국내 궁궐과 왕릉 관람료는 2005년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21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경복궁과 창덕궁은 성인 한 명당 3,000원, 창경궁과 덕수궁은 1,000원입니다. 반면에 일본 교토의 니조성은 약 6,800원, 중국 자금성은 약 11,700원,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은 약 52,0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요.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한 뒤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확정해서 1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네, 이게 또 유산을 지키려면은 비용도 드는 거니까 문화유산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들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잘 결정되면 좋겠네요.
1: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에도 실시간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0: 다음 주부터 애프터마켓 열리는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 네,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정규장이 끝나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4시간 동안 주식을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0: 모든 주식을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1: 대부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식 가운데 투자 경고 종목이나 정리 매매 종목처럼 관리가 필요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거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장 지수 펀드인 ETF나 상장 지수 증권인 ETN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애프터마켓 거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문 방법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0: 원하는 가격을 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등의 방식은 허용이 되지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시장가 호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됩니다.
1: 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뀌는 거래 시간 잘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나 성묘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어떤 것들 주의해야 되죠?
0: 네, 먼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을철인 9월부터 11월에는 털 진드기 유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참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도 지속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 SFTS에 걸리면 고열이나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우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어서 피부 노출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는 행동 피하시고요.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입었던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혹시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네, 귀찮더라도 성묘 다녀온 뒤에는 바로 세탁하기 이거 잊지 말자고요.
0: 네, 그리고 하나 더 산불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15년간 발생한 성묘객 관련 산불을 분석한 결과 추석 3주 전부터 이 산불 발생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벌초나 성묘를 하면서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에서는 화기 사용 삼가시길 바랄게요.
1: 네, 추석 전에 벌초나 성묘 계획 있으신 분들 진드기 그리고 산불 모두 조심하시고요.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0: 이석윤님이요. 저희 큰아버지가 쯔쯔가무시증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진짜 아프다고 하셨네요.
1: 어떻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0: 네.
1: 정은정님이 지금 궁궐 관람료 생각해보니까 영화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부지런히 다녀봐야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인상되기 전에 다니는 것도
0: 네.
1: 예, 저점 매수입니다. 자,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서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프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선선한 가을 아침 바람을 후끈하게 만들어줄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만나볼까요? 반반한 퀴즈로 아기와 함께 매일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가족여행을 가는 날이라 남편과도 같이 듣고 있는데 퀴즈 성공해서 주말에 치킨 먹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머 좋은 날이네요. 이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란코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방.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주 맛있게 예, 외쳐주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인천 서해구에 살고 있는 33살 조수빈입니다.
0: 아 수빈님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네 가족여행 어디로 떠나요?
1: 저희 속초로 놀러가요.
0: 오 속초에 뭘 목표로 속초로 가는 거예요?
1: 일단 초당 옥수수 커피를 강릉에서 맛있게 먹어가지고 예. 거기 또 가고 싶고 저희 아기가 또 속초에서 생겨서
0: 아~ 의미가 있네.
1: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0: 세상에 세상에 아이는 몇 살이에요?
1: 아기는 17개월 됐어요.
0: 아 어떡해.
1: 너무
0: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다. 아유.
1: 네 너무 예뻐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가는 가족 여행의 날이네요. 남편도 함께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1: 네. 같이 듣고 있어요.
0: 남편분의 화이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남편의 화이팅 듣고 싶어요.
2: 아, 네, 대리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밥먹기 우리 아내 조수빈 화이팅.
0: 아,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뭔가 혼남 느낌이야. 아하, 오늘 여행 가기 전에 이렇게 퀴즈 당첨되셔서 성공까지 하시면 완벽한 하루일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퀴즈 같이 이렇게 푸실 때 어때요? 성공률 어때요?
1: 아, 어제는 진짜 한 3, 4개밖에 못 맞췄어.
0: 아, 어제 좀 어려웠지. 어려웠어.
1: 네.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맞추는 것 같은데.
0: 좋았어. 치킨을 목표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1: 네.
0: 할 수 있을 것 같아. 1046번님이 아주 발랄하시네요. 퀴즈도 발랄하게 화이팅 하시면서
1: 화이팅.
0: 우리 수빈님의 에너지에 모두들 너무 기분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기분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을지 화이팅 한번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죠?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12 곱하기 6은?
1: 72.
0: 사자성어예요.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모여있는 모양. 3, 3?
1: 5, 5.
0: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대사가 나온 시트콤 제목은?
1: 버추어 쉐이키.
0: 판사를 영어로 하면?
1: 로우요?
0: 아니에요.
1: 판사?
0: 판사.
1: 패스.
0: 속담 10년이면 이것도 변한다 해서 이것은?
1: 강산.
0: 이 노래의 제목은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덕유산.
1: 가을 아침.
0: 정답.
1: 네.
0: 덕유산 스키장 산골 영화제가 유명한 NBA는 어떤 스포츠의 리그일까요?
1: 미국?
0: NBA 미국?
1: 이거 농구?
0: 매헌이라는 호를 가진 독립운동가는?
1: 패스.
0: 영국의 소설가 샬럿 브론테가 쓴 책의 제목 제인.
1: 패스.
0: 판사를 영어로 하면
1: 저주지.
0: 네. 매헌이라는 호를 가진 독립운동가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1: 도시락 폭탄 그 안정근.
0: 윤봉길 의사였어요. 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1: 네네.
0: 샬롯 브론테가 쓴 책의 제목은 제인 에어였고요. 이 두 개만 맞추면 만점이었어. 여덟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빈님 퀴즈 잘하시네요.
1: 아니에요.
0: 진짜 이게 약간 느낌이 오는 날이었으면 만점이었어 무조건. 멋졌습니다. 수빈님.
1: 네.
0: 축하드리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제가 태희님 진짜 좋아하고요.
0: 감사해요.
1: 진짜로. 그리고

0: 이제 같이 육아하면서 이제 남편도 도움 많이 주고 있는데 이 태희님 라디오 소개해준 우리 세라 언니랑 남편이랑 항상 옆에서 많이 의지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1: 네, 아유 너무 감사하고 세라님한테 감사하네 또. 아,
0: 네.
1: 수미님 남편한테도 이제 네. 그 사랑의 한마디 해주셔야죠. 이것도 기록.
0: 남편 사랑해.
1: 파이팅 넘친다. 좋아요. 오늘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농구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농구에서 자주 쓰이는 이 용어는요. 코트 위 주전 선수 5명을 제외한 후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대체 투입 1순위 선수이자 직역을 하면 여섯 번째 선수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객관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식스맨, 2번 젠틀맨, 3번 개그맨.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제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으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식스센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입되는 핵심 후보 선수 정답은 바로 1번 식스맨이었습니다. 편장용님이 1번 식스맨. 우리 아이 농구에 진심이라 엄청 열심히 해요. 저녁엔 저와 함께 땀 흘리며 연습하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답니다. 하트. 농구 선수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오. 또 같이 이렇게 뛰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 아, 이건 진짜 행복과 행운이 함께 있네. 더 즐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0233번님이 1번 식스맨.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 아시안게임 조별 예선전이 있어요. 홍보차 문제 정답 처음 보내봅니다. 후후. KBL 팬으로서 농구도 많이 많이 흥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겨라! 하셨는데 덕분에 알게 됐네요. 남자 농구 대표팀 화이팅!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올려놓도록 할게요. 양이은 가을 아침 들으시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작가의 아이가 유치원 때 소풍날 김밥을 싸울 수 없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상처 없이 도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가정통신

0: 문자문을 보내셨다죠. 도시락을 다 같이 모아놓고 뷔페처럼 먹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김밥이 어떻게 다른 맛들을 내는지 미각 교육도 되고 더 즐거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니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넉넉하게 싸서 아이들한테 요리 솜씨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이런 게 사려 깊음이구나.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일교차가 커지는 9월의 이른 아침이나 심야 시간대에는 도로에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부쩍 많아집니다. 안개 낀 도로는 맑은 날보다 사고 발생률이 월등히 높고 자칫 연쇄 추돌이라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구간에 진입했다면 무조건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등과 비상등을 미리 켜서 내 차의 위치를 주변 차량에 정확히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강이나 호수 주변 터널 진출입로를 지날 때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 있는 만큼 극도의 긴장감과 양보운전이 필요합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 필요해.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종이접기 명인 김소라입니다. 강연도 하고요. 작품 활동을 해서 지금 문화재단 통해서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알려주고 나오는 길인데요.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작은 손놀림으로 이쁘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깨달아 가실 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굿모닝

0: FM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고 또 힘을 얻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 남매 어릴 때 너희들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종이접기를 알게 되었는데 이 일이 엄마의 천직이 되었네. 그래서 너희들한테 참 고맙고 사랑한다. 여러분 모두 행복 부페이.
1: 종이접기 명인 김소라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새 남매 키우시면서 찾은 일이 종이접기인데 명인이 되셨어요. 그 덕을 또 아이들에게 돌리다니 어머니, 명인님, 소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럽고 얼마나 배려 있는지 느껴져요.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잘한 건데 아이들이 뭐 했다고 그냥. 종이접기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뵙고 싶네요. 앞으로도 출근길 굿모닝 FM과 쭉 함께해 주시고요. 종이접기 작품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 너무 기쁘게 볼 것 같습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이렇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MBC 양수인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조금 일찍 만나볼 겁니다. 언어 유희는 쉬어가요. 그 대신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조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에 훈훈한 비주얼까지 모두 갖춘 5인조 밴드 원위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선물을 또 아침에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코끼리베이글닷컴, IS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합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글래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가면 집으로 굿기베이글.com.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0: 유후.
1: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콘서트 예매는 9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7분 4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곽지연 리포터. 곽지연 리포터. 야,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날씨, 예, 잠시 후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3: 여기 기상청.
2: 아,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3: 저 나와 있습니다. 네. 테디와 기자님 오늘 자켓하고 가디건 챙겨 입으셨더라고요.
2: 맞아요.
3: 날씨에 딱 맞게 너무 잘 입으셨다고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게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반소매 차림은 조금은 용기가 필요하겠는데요. 어제 아침보다도 평년보다도 4, 5도 가량은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도, 파주 원주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대전, 대구가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1, 2도가량은 낮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가 좋지 못해서 동해 남부, 남해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져 있고요. 제주 동부로는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륙으로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요. 활동하기 좋은 완연한 가을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또 보이는 라디오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정면을 보면서.
1: 정말 적응이 안 됩니다.
0: 적응이 안 돼도 해야죠, 해야죠. 오늘도 전투복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자, 바로 이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웃고 있지만 나쁜 바나나 장인의 조끼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웃고 있지만입니다.
0: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이 열렸어요.
1: 네, 현지 시각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정상이 회담했습니다. 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언론 앞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경제 협력, 특히 인공지능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치안 협력 강화해서 국경을 넘어선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화 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해서 민간 교류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0: 네, 좀처럼 또 전운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죠.
1: 그렇습니다. 어느새 6달도 더 지났는데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 이후 기름, 원유를 비롯해 여러 에너지 수송에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길목인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해협이 되어버렸는데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 길목 호르무즈 해협을 최대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안전해지고 자유로워져서 에너지가 세계 곳곳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인 공급망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랑스를 비롯

0: 일단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예,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0: 네, 물론입니다. 중동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비롯해 중동 평화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두고는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국제사회 논의가 이어졌고요. 우리 한국도 꾸준히 참여해왔는데요.
1: 네, 그런데 최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계속 입을 여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했더니 No thanks, 사양한다 이런 답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식 요청하면서 11월까지 결정해라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은 반발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개입하면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이란 고위 당국자의 경고가 익명으로 나오더니 예. 이번 주 초에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SNS에 한국어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1: 예, 파병과 관련해서 결정된 건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0: 네, 검토 중이고 정해진 건 없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현지 조사단을 보냈는데요. 지난 주말 출국해서 중동 현지에서 작전 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지역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면서 실제 파병을 전제한 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나쁜 바나나입니다.
1: 혈당 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세간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0: 네, 먼저 할당 관세 제도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 상품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낮춰서 국내 공급 가격을 줄인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상품을 살 때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할당 관세 제도의 취지인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입속을 채운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총 10개 업체, 무려 5,486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1: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네. 위반 수법도 가지가지였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바나나가요. 원래는 수입할 때 30% 수준의 관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관세를 아예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적발된 한 바나나 업체가 이 점을 악용했는데요. 원래 수입 단가가 10달러인 바나나를 15달러에 샀다고 부풀려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1: 10달러짜리 바나나를 15달러에 샀다고 신고를 했다.
0: 네, 더 비싼 바나나다 이런 거죠. 만약 관세가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 가격이 비싸면 세금도 늘어나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관세를 안 물리니까 맘대로 가격을 뻥튀기 한 겁니다. 그 차익은 해외 본사로 보내서 재배를 불렸다고 하고요. 또 회계장부엔 매입 원가가 비싸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식으로 기재해서 법인세도 탈루했다고 해요.
1: 또 다른 업체들도 있네요.
0: 네, 소고기, 또 냉동 고등어, 닭고기, 설탕 등이 할당 관세 적용 상품인데요. 이 상품들을 그냥 쌓아두고 시중에 내놓지 않은 사례도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물량이 무려 29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관세청은 해당 물량에 대한 시장 공급을 유도했습니다. 제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해 보이잖아요.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 등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1: 네, 이거 이럴 때 위반하면 몇 배로 더
0: 너무 나빠요.
1: 너무 나쁘네.
0: 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장인의 조끼입니다.
1: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이제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집회 물품을 본인 장인 회사와 계약했다.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0: 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실적을 성과급으로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단체 행동에 나섰던 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사측과 협상을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가 조합원 조끼 등 각종 물품을 사면서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1: 네, 이 사실을 뭐 최승호 위원장도 인정했죠.
0: 네, 사실은 인정했는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다른 업체보다 저렴했고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한 거다. 당시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가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1: 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요?
0: 네, 노조 사이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초기업 노조 일부 조합원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단을 꾸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장인 회사와 계약한 것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걸로

0: 전해졌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밤사이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부산 5·6도 근처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일주일 만인 어제 경북 포항 해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른 실종자 5명에 대해선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양수인 기자가 이제 휴가 가시는군요.
0: 맞아요.
1: 어디 가세요?
0: 브라.
1: 부럽다.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오키뉴스 MBC 네. 홍의표 기자가
0: 우리 동기
1: 예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휴가 멋지게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양수인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 다음 주에 봬요.
1: 네, 다녀오세요.
0: 네.
1: 제이크의 골든아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굿모닝 FM 초대석 아깨미 밴드 원위와 돌아올게요.

0: 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인상이면 인상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주사위 6의 밴드이죠. 원위 어서 오십시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그리고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미니를 이용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카메라가 정면에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아보시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아침이라 아직 주사위 6은 아니지만 네, 밴드 원희에서 메인보컬 리더를 맡고 있는 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원희에서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0: 역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3: 네. 안녕하세요. 원희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0: 강현 씨.
4: 네, 오늘은 주사위에서 주사위를 맡고 있는 하림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에서 베이스 치면서 랩하고 있는 기욱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원희를 이렇게 또 모두 다 모시는 게 또 처음이라.
1: 야, 처음이에요. 아, 맞아요.
0: 너무 반갑고 고맙기도 하네요. 아, 아침에 힘들지 않아요?
3: 아닙니다.
1: 저는 뭐 한 번 한 두 번 나와봐가지고 예. 적응이 좀 되어 있는데.
0: 그래서 용훈 씨한테는 안 물어봤잖아요.
1: 동생들은 비몽사몽하더라고요.
2: 조금 깜짝 놀라긴 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지.
2: 데뷔 이후에 나온 라디오 중엔 가장 일찍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지. 근데 이 시간에 진짜 많이들 듣고 계시고 또 용훈 씨가 맞아요. 미리 다녀가셔가지고 원희 팬분들이 오늘 다 모인다고 해서 너무 많이 일찍부터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원희 다 모실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용훈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울세이널.
1: 네. 아,
0: 예, 제 고향 동생. 울세이. 예, 울산 동생. 원희 씨가 아 원희 씨래. 용훈 씨가 원희랑 이렇게 완전체로 출연하니까 또 느낌이 살짝 다르네.
1: 네, 맞아요. 저도 그때는 사실 좀 혼자 나오는 스케줄은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책임감이 있고 좀 긴장되고 그러는데 동생들하고 같이 오니까 이 힘듦을 함께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전에는 저 혼자 나오면 애들 자고 있을 때 아 이거 꿀밤이라도 한대 때리고 나와야 되나 해서 오늘은 좀 꼬소합니다.
0: 네. 어때요? 그럼 동생들 입장에서는 용훈 씨 혼자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잘 다녀와 하고 그냥 편하게 있었을 텐데.
2: 아니, 근데 사실 그 형이 이 굿모닝 FM 나갔다 와서 태희 선배님의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 해주셨고.
0: 아, 진짜요? 욕하지 않고?
2: 진짜 너무 좋으시다고 저희.
1: 저는 진짜로 계속... 어디 가서도 계속 말하는 게 네. 제가 만나본 선배님들 중에 진짜 거의 그냥 한 거의 탑 원이에요.
0: 아, 진짜로?
1: 왜냐면 저한테 처음으로 네. 선배님들 중에서 저한테 용훈아 뭐 이렇게 핸드폰 번호라도 알려줘 가끔 연락하자라고 하신 선배님이 선배 처음이시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는 그래서 그 기억이 아마 진짜 평생 가지 않을까.
0: 아, 진짜. 아, 진짜
3: 그래서 그날 라디오 하고 나서 되게 상기된 채로
2: 맞아요.
3: 와서 저희한테 막 자랑했던 기억이.
0: 진짜.
2: 수현이 네. 아직 눈곱대고 있는데.
0: 아, 그랬구나. 네. 오늘 다 만났으니까 이거 기념으로 진짜 우리 밥을 한번 같이
1: 먹고
0: 제가 다 쏘겠습니다.
2: 네.
0: 일단 원희가 데뷔한 지가 8년 차입니다.
2: 네네.
0: 숙소 생활 아직도 하고 있고.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때요? 이 숙소 생활 괜찮아요?
2: 저희가 같이 한진 이제 12년 정도 됐는데.
0: 진짜 오래됐다.
2: 한 8년 산 것 같아요. 진짜 다 같이 8년 한 두 번 정도 이사를 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초반에는 좀 뭐라고 하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편하고 회사에서 계속 나가라. 이제 그만 나가라 너네. 나가도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저희는 아니요. 어딜 나가.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런 그 분쟁 중인데.
0: 아, 진짜.
1: 저희끼리는 그냥 너무 이제 친해져 가지고
0: 완전 이제 네. 단단해졌군요.
1: 각자 이제 또 방도 있고 해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0: 아, 네. 모두의 의견이기를 바랍니다.
2: 아, 예전이 진짜 힘들었어요. 예전에 정말 2층 침대에서 한 방에서 막 잘 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4: 1.5룸에서.
0: 아,
5: 그때 진짜 힘들었죠.
0: 바퀴벌레.
5: 바퀴벌레도 한 세 마리씩 잡고.
0: 진짜로?
2: 근데 지금은 너무 같이 사는 게 재밌고.
3: 방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각자 방이 생겨가지고.
0: 점점 이렇게 그 가정의 부가 조금씩 축적이 같이 잘 사는 느낌 나니까 신나지 신나지. 다 뭐 너무나 사이가 좋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싸운 적은 없어요 근데?
1: 아, 많죠.
0: 정말 남자들끼리 모이면 무조건 한두루는 그냥 치고받고 하는데.
1: 저희는 이제 또 아까 말했다시피 한 12년 되니까 저 혼자 성인이었어요 선배님. 저 혼자 성인이고 멤버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미성년자고 이랬어가지고 당시에 진짜 많이 싸웠고 그리고 특히 또 이제 둘은 동갑이거든요. 그럼 동갑끼리 더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전 옆에서 이제 보고 그냥 싸우는 게 전 또 되게 재밌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2: 아, 불구경하는 스타일.
1: 옆에서 불구경하는 스타일.
0: 말리지 않고
1: 네. 죽이는 스타일.
0: 잘해.
5: 싸움.
2: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1: 되면 누가 주먹도 좀 날려라.
0: 야. 아니, 형이 강하게 키워요 동생들을.
2: 진짜.
1: 보니까 재밌어요.
0: 강희 씨 뭐가 그렇게 화가 났었어요?
3: 아, 사실 저는 화가 난 게 없었고 보통은 이제 이 화가 나는 멤버가 이제 하린이가 먼저 이렇게 나서
0: 하린이가 뭐가

0: 짜증이 났었구나. 뭐가 아니, 마음에 안 들었어?
1: 뭐 예를 들면 글쎄요.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첫사랑 막 그런 걸로 잘 안 이어졌는데 그 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 어릴 시절 때.
0: 아, 첫사랑이 겹쳤다는 줄 알았네.
1: 아니야, 첫사랑이 겹치고 그런 거지.
0: 아, 너무 지금 흥분질할 뻔 했는데.
3: 아, 재밌겠다. 여기서 선배님 약간 흥분 지수를 올리자면은 그 여자분은 강현이를 좋아해.
1: 그 몰랐어.
4: 나도 몰랐는데.
1: 뭐야? 진짜로? 오늘 싸우는 거 아니야?
3: 저도 나중에 이제 지인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2: 너무 다 얘기하지 마.
3: 네. 형 누나들한테 들었죠.
0: 야, 나도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네.
1: 도파민
0: 할리 네.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3: 근데 그때는 워낙에 학창 시절이니까.
2: 그러니까
1: 잠이 확 깨네요.
0: 어린 시절에 또 풋사랑 네. 이야기.
3: 그렇죠.
0: 풋사랑이 아, 가장 뜨거울 때거든.
1: 맞아요.
0: 그래요. 그래도 뭐 사랑 때문에 조금 다퉜다니까 뭔가 훈훈하네 느낌이. 네, 예쁘네요 좀. 자, 원희를 결성하게 된 계기를 또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데 네. 가요제에서 만나서 팀이 됐네요.
3: 네.
0: 데뷔하기 전에 버스킹하면서 기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된 거예요?
1: 사실 저희가 그냥 같은 학원 그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기욱이 막내 기욱이랑 저는 옆 아파트 막 출신
0: 동네 친구였고
1: 동네 친구였고 서로 같이 해볼래 하다가 이렇게 음악을 그냥 학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수원시에서 열리는 K-pop 경연 대회 용훈이 형이 이제 참가자로 나오고 나머지 네 명이 세션으로 이제 하우스 밴드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때 형이 1등하고 심지어 너무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으니까. 형 우리랑 같이 밴드 해보자.
0: 아, 권유했구나.
3: 맞아요.
1: 네. 근데 그때는 엄청 큰 비전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었고 그냥 재밌으니까 좀 해보자.
3: 그리고 제일 솔직히 꽂혔던 포인트는 저희는 사실 옷에 대한 패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말
1: 수원 촌놈 느낌.
3: 음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네. 형이 너무 패션이 막 뭐.
1: 사부에서
0: 지금 8초 뒤에 저절로 내려갈 거니까 괜찮아요. 하여튼 패션이 뛰어났다는 얘기를 이따가 할게요.
5: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6: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5: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8: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 방수 탄탄탄탄 방수
9: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0: 바다가 보이는 워케이션 센터와 숲속의 로컬 복합 공간 등 영동 지역만의 색깔을 담은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도전을 응원할 때 자생력 있는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혜 리포터.
12: 네, 테디. 뒷얘기가 너무 궁금하지만 잠시 제가 먼저 그러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옷 잘 입는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습니다.
12: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도심 쪽으로 사고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신내 부근에 사고가 있는데요. 신내 일대부터 월릉 쪽으로 정체고요. 반대 구리 방향도 월릉에서 신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도봉지하차도 입구부터 성수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도 전 시간보다 조금 더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또 국회 앞에서 영동대교까지 꽤 길게 밀리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은 걸리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과 신갈부근 또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3부 끝에 예 우리 하린 씨가 예, 포인트가 있었다. 용훈 씨의 패션까지만 듣고 이제 넘어갔어요.
1: 네네네.
0: 미안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간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2: 아,
0: 미안합니다. 자 4부로 돌아왔으니까 우리 밴드 머니와 계속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님이 남자들 수다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이어가시죠.
1: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형이 이제 패션이 이제 스냅백에 어. 딱 청바지와 흰티 잘 어울리게 입고
2: 되게 비싼 운동화 워커
0: 아~
2: 브랜드
0: 아 브랜드 브랜드 네,
2: 팀으로 시작하는
0: 아 그거
2: 네, 그거 네. 신고 있었습니다.
0: 예
1: 굉장히 어 조형 좀 멋있다라고 멋있다. 느꼈죠.
0: 네 그래, 약간 미니멀한데 피지컬 되니까
1: 네, 네.
0: 멋이 또 나면
3: 그래서 동생들이 그때 이제 그러면서 친해져가지고 어. 몇 번 합주를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잖아요.
0: 그렇죠.
3: 왜냐면 그 결승 무대도 애들하고 맞춰야 되니까
0: 그렇지 그렇지.
3: 그래서 어.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그래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밴드를 하자고 했을 때 이제 어 사실 그렇게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하게 됐어요.
0: 아 이 서로 그러니까 알아본 거네.
1: 그런 거 같아요.
0: 네, 그 많은 네. 인연들 중에서 네. 아, 알아본 거야. 멋집니다. 아 이렇게 운명처럼 뭉친 밴드 원 위 아침에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2: 와우
0: 정규 3집이 나왔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야 제가 지금 벌써 받았어요. 선물 세트 같아. 너무, 너무 예쁘게 정성을 들여서 많이 들어있는 정규 3집이 나왔습니다. 이 자랑 좀 해주세요.
3: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정규 앨범을 또 냈고 이번에는 일단 자랑할 거는 곡이 17곡이
0: 와 있어요. 미쳤다 네. 미쳤어.
3: 그만큼 저희가 진짜 정성과 성의를 좀 많이 쏟은 그런 앨범이고 어 곡이 그 저희가 주제가 동화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들으시면 좀 귀로 듣는 어, 동화를 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자랑을 하고 싶고 멤버들 각자의 또 자작곡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3: 저희 이번 17곡들이 다 저희 자작곡이에요. 그래서 좀 아마 각자 좀 곡 스타일도 다르고 해서 재밌는 어, 그런 좀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아 동화라서 그런가 지금 원래 원위의 어떤 이미지들에서 조금 더 좀 예쁘고 네네. 좀 풋풋하고
2: 맞아요,
0: 좀
2: 맞아요.
0: 컬러풀한 느낌으로
2: 네네.
0: 또 사진들을 다 찍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2: 아, 감사합니다.
0: 어,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 팬클럽 이름이 뭐죠?
2: 위브입니다.
0: 위브분들은 너무 선물 같은 정규 3집일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무엇보다 17곡은 진짜 대단하다.
3: 아 힘들었어요. 진짜.
0: 얼마나 진짜. 걸렸어요? 이 작업기간 얼마나 걸렸어요?
2: 사실 작년부터 한 11월, 12월 달부터 조금 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네. 그때부터 조금 많이 해놔가지고
0: 어.
2: 아 이건 수월하겠다 했는데 약간
0: 레코딩이 오래
2: 네, 발매 그렇지. 전에 약간 완전 들이닥치면서 좀 뭔가 17곡까지는 저희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0: 어.
2: 근데 이게 욕심을 좀 부리고 또 잘 내야 하는 그런 게 또 생기다 보니까 이게 녹음 스케줄이 좀 빡세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근데 뭐 녹음도 잘 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앨범이 나와가지고
0: 만족해요?
2: 네 아주 만족합니다.
0: 아니 평소에 성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곡수를 채울 수가 없어. 성실함에도 빡빡하게 작업 일정으로 나온 정규 3집입니다. 타이틀곡 와 17곡 중에 한 곡을 고른 거 아니야.
3: 맞아요.
2: 네.
0: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타이틀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아 지금 부르고 있는 시나리오.
2: 선배님 챌린지도 해주시고
0: 아 맞아요.
2: 고맙습니다.
0: 저도 이 챌린지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아.
0: 그래서 이게 너무 사랑받겠다 생각했는데 어떤 노래인지 또 자랑해 주시죠. 누가 해주실까요? 하린 씨가?
1: 네. 어, 시나리오 타이틀 작곡가 하린입니다.
0: 야, 표정이 다르다 지금. 느낌이 달라.
1: 아, 네. 어, 이번 시나리오라는 곡은요. 어, 이번에 저희가 정규 앨범 주제를 동화로 정할 때 제가 동화에 대한 주제라고 하면은 뭔가 멤버들이랑 너무 이미지가 겹쳐서 아, 오히려 동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
0: 아,
1: 그래서
0: 어.
1: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시나리오라는 시나리오에서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럼 이 동화를 만드는 작가의 어떤 시나리오를 쓰자 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0: 이야, 어우, 발상 자체가 너무 멋졌네요. 타이틀로 딱 선정이 됐을 때 기분 좋았겠네요.
1: 아,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어. 그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막 작업도 아직 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만 집중돼 있어서 막 설렘과 기쁨보다는
0: 어.
1: 아, 일단

0: 걱정과 근심이 제일 많았던 거
1: 같아요. 아, 책임감이 좀 네네. 무겁게 있었군요. 각자 근데 노래들 다 썼잖아요. 네네. 멤버들이 각자 노래를 타이틀 생각하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이 곡이 최고다. 근데 좀 서운한 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2: 근데 저희는 좀 냉정한 것 같아요.
1: 아, 또 고를 때는
2: 어, 그냥 왜냐면 어쨌든 각자 써도 우리의 곡이니까.
0: 그렇지.
2: 그냥 냉정하게 제일 좋은 곡 아니면 이번에 맞는 곡으로 가자. 아.
1: 머리 오래가겠다.
0: 그 어려웠어.
2: 어려웠어요. 골랐는데 너무
1: 그 다 곡들이 좋아. 좋은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계속 오래 활동해 주시면 되죠. 아, 네. 아까우니까 오래오래 노래를 다 듣고 싶어요. 일단은 보컬 챌린지 제가 이제 했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챌린지 버전을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오. 꼭 들어야 되나 이거를?
2: 들어야죠.

0: 요거까지
1: 아, 감동이었어요. 아,
2: 진짜. 아, 아, 또 좋아해 더...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니, 저는 이게 약간 디스토션 걸려 있는 기타 들으면은 막 그롤링을 하고 싶다. 아~ 저도 옛날에 막 락 밴드를 했다 보니까 아, 막 이걸 하고 싶은데 아 시나리오에는 진짜.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3: 최고였습니다.
1: 아, 너무 아, 감사합니다. 다시
2: 네,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자 아, 이쯤에서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셔서 아~ 들어볼 건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3: 어 저희가 피투성이 피노키오.
2: 어 동화인데 왜 이렇게 잔인해?
3: 잔혹동화 같은 스타일이에요.
2: 오, 무섭다.
3: 이 노래를 준비했고 사실 이 노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리오랑 이 노래랑 타이틀 경쟁이 있었어요.
2: 아 이거 후보였군요.
3: 네, 후보였어가지고 데이 선배님한테 시나리오는 이제 많이 또 들어보셨고 챌린지도 해주셨으니 이 노래도 한번 좀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자 해가지고 이 노래를 좀 오늘 라이브로 불러볼까 합니다.
2: 너무 좋네요. 기욱 씨가 만든 곡이군요.
1: 아 네네 맞습니다.
2: 오, 피노키오 모티브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어 피노키오라는 그 캐릭터를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풀어내고 싶은 주제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피노키오라는 그런 뭔가 워딩을 조금 주제를 삼아서 했습니다.
2: 어, 근데 피노키오 왜 피투성이가 됐을까?
1: 아, 이게 코를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잘라내는 아~ 왜냐면 어른이 되기 싫은데 약간 나는 성숙하다라고 약간 거짓말을
2: 아, 그런
1: 혼자서
2: 때문에.
1: 하는 네.
4: 스스로에게
1: 하는 그런
2: 어머 가슴 아픈 거짓말이네.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네.
1: 네네네.
2: 아, 자, 이 노래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십시오. 어, 피투성이 피노키오 어, 또 가슴 아픈 가사. 네. 세 분이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강현 씨와 이제 할인 씨는 좀 편하게 계실 것 같은데. 네. 너무 편하죠.
5: 아, 좋습니다.
6: 이럴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2: 아, 행복해. 네, 행복해.
0: 만약에 여기 다음번에 또 이렇게 밴드 사운드가 되면 아. 진짜 멤버들과 같이 하면
2: 그렇지.
0: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2: 저희가 또 가든 스튜디오에 네. 다들 네. 모실 수 있으니까 네. 연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네. 용훈 씨와 동명 씨와 기욱 씨가 함께 불러주시는 머니 피투성이 피노키오 이게 타이틀곡 후보였습니다. 라이브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예.
1: 야, 원희의 피노키오인데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피노키오. 아, 라이브 와. 너무 잘하네요.
2: 너무 힘들어.
1: 야. 강현 씨와 하린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일단 지금 아침인 거를 네. 잠깐 잊었습니다.
1: 진짜?
3: 네. 지금 굿모닝 FM인데 네. 굿나잇 FM 느낌으로.
1: 진짜 목 다 풀려 있네 지금. 너무 잘한다 다들.
3: 감사합니다.
1: 정재현님이 와 이거 피노키오 첫 라이브인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유유.
4: 맞아요.
1: 아 라이브 처음이에요?
4: 네네네.
1: 네. 그랬어?
2: 정말 피노키오
4: 거의 처음이네.
1: 불러봐요. 뭐 이렇게 잘해? 뭐 이렇게 잘해요? 야. 첫 라이브가 이 정도면은 뭐 밴드 다 같이 모여서 무대 위에선 날아다닐 거 같아요.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무즈로 소소야님이 피트성인 피노키오 이번 앨범 제 최애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4: 감사합니다.
2: 저도 이번 앨범 제 최애곡이에요.
1: 이게 라이브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왜 타이틀 후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4: 감사합니다.
1: 아, 이 스타일이 또 다르네.
2: 네, 네. 확 달라요.
1: 중간에 또 막 강현 씨 기타 그 와 애드립 너무 멋진데요 거기도?
3: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진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손이 근질근질 하죠 지금. 아 멋집니다. 자 이렇게 멋진 곡들이 이제 두 곡 들은 거예요. 15곡이 남아있어. 수록곡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으실 노래 플라이라는 노래입니다. 그죠?
4: 네.
1: 이건 동명 씨가 만들었네요.
4: 네 맞습니다.
1: 어떤 노래예요?
4: 아 이거는 제가 피터팬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인데 저는 사실 동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피터팬을 제일 좋아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데 어른이 된 웬디에게 피터팬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어릴 때 너한테 나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라고 말하는 좀 약간의 위로곡.
1: 웬디가 사회로 나갔나 보네.
4: 아 이제 어른이 됐어요.
1: 웬디가 나갔나 봐. 그렇구나. 어디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누가 좀 힘들면 나한테로 와 네. 얘기를 건넬 때 진짜 울컥하잖아요.
4: 맞아요.
1: 원희도 어느덧 이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는데 네. 어른이 돼가지고 네. 이 사람들 만나서 10년 넘게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4: 네.
1: 이 멤버들이 돌아갈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갈 곳이기도 하겠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4: 아 그렇죠. 이 팀이라는 게 딱 저희한테 그런
1: 그러니까요.
4: 네 곳이
1: 딱 그런 타이밍에 멋진 노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4: 감사합니다.
1: 아 동명 씨가 MBTI가 ST네요, 근데.
4: 네 맞아요.
1: 진짜 F일 것 같았는데.
4: 저 그래서 이런 상상하면서 쓴 곡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예.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한번 해보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준 곡이 됐어요.
1: 할 수 있어. 충분히 이 정도면은 웬디가 커서 어디로 갈 거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전 N이거든요. N인데도 못 했는데 S신데 이 정도면은 예 훌륭합니다. 자, 또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강현 씨가 만든 노래. 이 노래군요. 소인곡. 예. 어떤 노래인가요?
3: 네, 우선 지금 나오는 곡 이제 소인곡인데 제가 군복무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라는 이제 소설을 읽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좀 저의 식대로 재해석을 해서 쓴 곡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곡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랄까 이 소인국이라는 이 나라에 오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조금 판타지적인 네,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야, 네. 군대에서 또 읽었을 때 얼마나 원하는 게 많았을까요?

0: 많네.
1: 얼마나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많았을지. 아,
2: 담긴 것 같습니다.
1: 영원히 담겨 있는.
0: 사실 소인공은 군대였네요.
1: 아, 그럴 수 있네 진짜. 헐리우드 여행기. 사실 뭐 노래와는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강현 씨가 잘생긴 걸로 SNS에서 또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또 인물이 한 인물 다 원인은 다 인물들이 좋아요.
0: 아니 특히 이 공연이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소극장에서 했던 공연이었고 그 이 곡도 저 원이 곡 중에서 그렇게 막 화려하거나 멋있었던 곡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곡인데 그게 또 화제가 되는.
1: 그러니까
3: 내가 보기에는 그 기타 피크를 물고
1: 그래, 그게 좀 치명적이네.
3: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되게 멋있게 달라도
2: 나중에 필살기로 계속 좀 써야겠다.
0: 네, 그냥 앞으로 물고 다니세요.
2: 그러니까 자주 쓰면 안 돼.
1: 이게 느낌을 이제 알았으니까 자주 보여주세요. 이런 약간 뇌세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 바로 너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3: 네.
1: 지금 이 부분 너무 좋다.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3: 이게 이제 이 곡을 이제 제가 쓴 노래인데 네. 팬송을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다가 디브릿지 부분을 이렇게 쓰다가 아 이게 근데 뭔가 우리끼리 만든 17곡도 너무 소중하고 참 감사하지만 이 앨범을 완성시킬 때 위브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급하게 진짜 회사에다 부탁을 해서 그 팬분들한테 음성 녹음을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아 근데 많이 없어도 괜찮다. 많이 참여를 안 하신다면 차라리 우리 목소리로 체험해야 되니까 일단 받아보자. 근데 그게 한 600명? 이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1: 소름 돋아.
3: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녹음을 진짜 다 일일이 해주셔가지고 예. 어떤 분들은 가성, 진성, 레프트, 라이트 나눠서
1: 아 정말?
4: 스테레오.
3: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성한 앨범입니다.
1: 소름 돋아.
3: 진짜 너무. 와. 그래서 이 노래는 진짜 항상 들을 때마다 그 뭔가 아마 평생 계속 그 뭔가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1: 전 지금 그 부분 그 파트 처음 들었는데도 느낌이 좀 달라요. 약간 그 팬분들의 목소리가 진짜 뭔가 스트링처럼 진짜 그러니까. 뭐, 예, 풍성하게 좀 사랑이 느껴지네요.
0: 어떤 악기보다도
3: 어떤 위브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장난으로 위브들 노래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막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기 싫으셨는지 직접 튠까지 해주신 거예요.
0: 진짜로?
2: 이건 처음 알았다.
1: 전공으로 음악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공부하시지 않았을까.
3: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1: 위브분들 대단하네요.
0: 아 진짜 대단하죠.
1: 인정합니다.
0: 노래도 잘하시고
1: 엄청난 자랑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 원희와 같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9: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페이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0: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팬테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정규 3집으로 돌아온 우리 밴드 원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노래들 더 듣고 싶어요.
2: 네. 많이 들어주세요.
0: 자, 청취자분들도 지금 반응들 엄청 보내주고 계신데 한 분씩 요 반응들 읽어볼까요?
3: 네. 네, 2464님. 초등학생 때부터 고3인 지금까지 10년 넘게 굿모닝 FM을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0: 감사합니다.
3: 원희의 팬 위브이기도 하죠. 네, 요즘 원희의 노래가 힘든 수험 생활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못 가지만 꼭 좋은 대학에 가서 내년에는 콘서트에서 원희를 만나고 싶어요.
2: 대박.
0: 이제 원희 팬분들도 이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시절의 변화를 이제 점점 느끼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4: 화이팅!
3: 화이팅!
4: 입시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0: 또 다음 분
5: 정상철님께서요. 작년 부산 락페스티벌에서 땡볕 내리쬐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열정적인 무대 보여줬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40대 중반 아재도 홀딱 반했네요. 감사합니다.
0: 진짜 덥긴 했었어요.
5: 작년에 진짜 뜨거웠고 저희가 처음 부산 락페를 가봤는데 이제 밴드들한테는 그게 되게 상징적인 무대니까 맞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아 이렇게 또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0: 부산 락페에 가는 40대 중반 아재가 인정하면 진짜 찐. 찐이야. 원인은 찐인 거예요. 진짜.
5: 감사합니다.
0: 또 다음 메시지 읽어주시죠. 누가 강현 씨가 아니면 한인 씨가. 네.
6: 0406님께서 원희님들 거제 행사에서 느꼈던 에너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무더위에서 온 에너지를 쏟아 무대하던 원희님들을 따라서 저희 가족도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날 꿀잠 잤어요.
3: 근데 되게 기분 좋은 게 다 우리가 에너지를 정말 잘 썼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5: 저 요즘 이곳저곳 막 다 가니까 이렇게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0: 좋아요.
5: 되게 잘 산 것 같고 맞아. 열심히 산 것 같고.
6: 저는 진짜 열심히 산 게 저는 항상 드럼 칠 때마다 이렇게 피가 고여요.
5: 아이고.
0: 그 점 아니에요 그냥?
6: 저도 점이 이게 점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굳은 살 밑에 이렇게 피가 고여가지고 항상.
0: 너무 안쓰럽기도 한데 멋지기도 하다.
3: 그러니까 멋져요. 영상이야 영상.
0: 멋지기도 해. 또 읽어주시죠.
7: 네, 박재현님께서 9월 19일, 20일. KBS 아레나에서 원희 콘서트 합니다. 라이브 들으러 오세요.
2: 제발 많이 와주세요.
5: 놀러 오세요.
0: 자, 뭐 콘서트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네. 다음 주 주말이군요.
3: 네, 맞습니다.
0: KBS 아레나에서 이번 콘서트가 원희 저점 매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찾아가기 힘들어요.
5: 아이고.
0: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3: 지금 이제 합주를 이제 좀 계속 하고 있고 요번에 좀 저희가 신경을 좀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감독님하고도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마 역대급으로 좀 재밌지 않을까 와우, 생각이 들어서
5: 좀 안 해본 거 하자 이런 게 많아요. 연출이든 어떤 음악이든
0: 그래 그런 거 필요해요. 네,
5: 한번 그런 하면서 거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머리 자체에서도 에너지를 좀 많이 얻으시고 팬분들에게도 엄청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5: 와아
0: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셨나요? 소감 짧게.
5: 저희 사실 그냥 이제 아침 라디오긴 하지만 저희가 막 텐션이 너무 낮을까봐 걱정했는데 너무 선배님이랑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음악 얘기 많이 해서 너무 행복했고
0: 텐션 너무 좋은데요?
5: 재밌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다음에 감사합니다. 꼭 가든에 모셔가지고 연주하는 모습까지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용훈 씨, 같이 나오니까 좋네요.
3: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동생들하고 나와서 더 좋고 또 선배님하고는 맨날 이렇게 연락만 하다가 또 오랜만에 또 뵈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가 됐으니까요. 우리 좋은 인연으로
3: 네.
0: 즐겁게 같이 음악하는 동료로
6: 너무 좋습니다. 네,
0: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끝 인사가 해버 끝에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5: 오, 네네.
0: 이런 거 괜찮죠?
5: 네. 네.
0: 19일, 20일 시간 되면 놀러 가고 싶은데 저도.
5: 꼭 선생님 괜찮으시면
0: 그러니까요.
5: 연락 주세요.
0: 뮤지컬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칠게요. 여러분 해먹그루테.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설악산 대청봉부터 서서히 붉고 노란 가을빛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이 비로소 가장 화려한 색으로 자신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굽이굽이 물드는 단풍은 우리 영동 지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절경입니다. 꽉 막힌 실내의 에어컨 바람 대신 맑고 상쾌한 자연의 숨결을 깊게 들이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벼운 산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계절이 선사하는 눈부신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가올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1: 야, 시원하다.
0: 백년가게 맛집
2: 횡성 새말 토종순대.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올 여름에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릴 때 우리를 구원해줬던 그늘막. 동네마다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진짜 땡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을 때 그 그늘막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항상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신통하게 해가 지면 접히고요. 낮에 펼쳐집니다. 이게 안내되어 있기로 일출 후 기온이 15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펼쳐지고요. 풍속이 초속 7m 이상 2초간 지속이 되면 자동으로 접힌대요.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히고 또 LED 조명도 켜진다고. 야, 정말 예전엔 차양이라고 불렀던 것이 정말 스마트하게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알고 기온도 알고 풍속도 안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유심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특한 것들 투성입니다. 자, 9월 1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